0: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1: 네, 어노인팅의 인도하는 비 찬양 함께 하시면서 8월 18일 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도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센수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여라 뿜동산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어디 있는지 방향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아, 다른 신호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내 위치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아, 우리가 뭐 늘 그 요즘은 뭐 SNS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하고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계속 살피고 평가에 흔들리고 뭐 정작 내가 아는 나의 위치라든지 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꾸만 비교하며 나를 좀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 불행하다라고 느끼곤 하고 정작 중요한 것은 다른 신호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 건지를 내 상황이 어떠한 건지를 잘 파악하는 데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나도 나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나를 잘 몰라. 그게 문제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를 맞추고 또 우리를 비춰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를 비치게 우리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뻔한 얘기지만 진리기 때문에 뻔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함께 하는 그런 화요일, 월요일 같은 화요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월요일이라고 말 잘못 나올 뻔했는데 월요일 같지만 화요일이에요.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생방송으로 LIVE 라이브로 함께 달려갑니다. 여러분들의 문자 입장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으로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을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전송해 드립니다. 어서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첨 통해서 선물까지 챙겨 드린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찬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어스가 찬양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교회 뮤지컬 찬양팀이 찬양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자,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두 글자 남기시면서 입장하시기 바라겠어요. 묵직한 화요일에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붐붐 라디오 8월 18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9시 18분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있네요. 자, 출석 체크 중이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붐붐 두 글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이 전송이 쭉쭉 되고 있습니다. 꼭 챙겨가셔서 하루를 시작하는 힘으로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 말이나 던져주시면 아무렇게나 받아들이는 뿜뿜 라디오, 여러분들의 소중한 문자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특별하게 모시는 뿜뿜 라디오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문자들 좀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세요.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김효성. 저는 오늘 뿜뿜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의 은사로 나누고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주님과 함께입니다. 오늘도 저는 주님과 함께 갈 거니 비와도 신이 나고 행복하네요. 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주와 함께 할 때 느끼는 그 만족감, 그 기쁨들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효성 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수홍 씨, 피디님 오늘은 저희 아내 시험 합격 유무 발표 날인데요. 떨리는 마음으로 10시 발표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수고했다고 응원해 주세요라고 2부에 기쁜 마음으로 인사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라고 남겨 주셨습니다. 그래요. 아, 우리 수홍이송이 이수홍이님의 예 아내분께서 예 그 또 그 칭신 그 시험 그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랬고 그때가 진짜 제일 떨리잖아. 어머 세상에 아 막 부들부들 떨리잖아요 진짜로. 어 10시 딱 돼가지고 이제 그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이제 클릭해줄 때 내 정보 이렇게 탁 넣고 클릭할 때 딱 하고 나면 이제 예 결과가 나타날 텐데 예 좋은 결과 있기를 DJ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다 떨리네. 옛날 생각나가지고 내가 다 떨리네. 예 잠시 후에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자 없으면 예 그냥 넘어갈게요. 예. 별도의 문자가 없으면 예 그냥 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어떤 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예, 승기승기 증승기스 건디 목소리가 화요병 걸린 톤 같아요라고 남겨 주셨습니다. 예, 아 요거를 또 슥 캐치 캐치하네. 승기승기 증승기스. 디제이가 약간의 어떤 그 예 또 이렇게 예 목소리에 약간의 부침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병. 예. 얼른 예. 낫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이성훈 씨 함께 달려가고 있네요. 우리 이성훈 씨 연휴 잘 쉬고 오셨는지요? 비 피해는 없는지요?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남겨 주셨습니다. 아, 그렇지 않아도 잠시 후에 요 얘기를 한번 드려 볼까 했는데 지난 주 말부터였죠.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내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예, 정말 뭐 수치상으로는 역사적인 어떤 그 수치들을 갈아치울 만큼 어마어마한 지금 폭우가 쏟아져 내렸는데 그에 따른 그 피해들이 곳곳에서 지금 그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남해 지역쯤 우리 거제, 뭐 통영 이 지역에 굉장히 지금 그 많은 비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 현장에 계신 우리 목회자님들 좀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인명 피해도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그 심각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 현장 상황 잠시 후에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참 비를 많이 기다렸었는데 아 이게 또 그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비 피해가 수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수 씨, 통영시민교회 김반장님 교회 괜찮으실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잠시 후에 우리 김반장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숙정님도 함께 달려가고 있고요. 강공금 씨 입장 맞춰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0691님도 함께 하고 있고 4188님도 입장을 맞춰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자 아직 분품 두 글자 안 남기신 분들 얼른 남기시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오프닝 내용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뿜뿜 라디오 8월 18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9시 30분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밤 사이에 주말부터 밤 사이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아, 닷새 전이었죠. 우리 경남의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는데 가뭄 때문이었습니다.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서 전국에서 소방 물탱크 차 200여 대가 경남으로 모였죠. 물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였는데요. 지난 월요일 경남에 다시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져서 이번에는 물을 빼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불과 닷새 만에 일어난 일들이었는데 그만큼 굉장히 격차가 큰 그런 날씨들 때문에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제는 사흘 동안 900mm에 가까운 비가 쏟아져 내렸어요. 여름 한철에 내릴 비의 90%가 사흘 만에 내려버린 거였는데 그래서였을까요? 산사태를 비롯해서 각종 수해들이 잇따라 일어났고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인명피해까지 발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거제 또 통영 지역에서 이렇게 지금 수해들이 지금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현장 상황을 한번 연결해서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통영 지역으로 한번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그 비 소식을 듣고 걱정하셨을 우리 통영 시민교회 김영일 목사님, 우리 김 반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김 반장님.
1: 네, 반갑습니다.
0: 예. 자, 우리 김영일
1: 예, 예. 반장이 아니고 오늘은 예. 또 리포터로 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아, 예, 또 이런 일로 또 연결이 돼서 참 마음이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고 예, 좀 묵직하기도 네. 합니다. 자, 현재는 지금 좀 어떻습니까? 비 상황이 좀 어떻나요?
1: 네, 뭐 우선은 저희 통영 지역 거제 지역에 또 폭우 소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뭐 비가 좀 많이 소강 상태인데,
0: 아, 다행입니다.
1: 뭐 예. 지금 아주 큰 비는 내리지 않고 좀 이렇게 가랑비처럼 비가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렇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한 닷새 동안에 굉장히 기록적인 폭우가 지금 계속 이어졌는데 당시에 좀 상황이 어땠습니까? 어느 정도였나요?
1: 네, 우선은 제가 주일날 저녁에 예. 또 오늘 이렇게 리포트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인지 주일날 저녁에 거제에서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집회가 있었거든요.
0: 아, 그러셨군요. 예.
1: 그래서 제가 저녁에 다녀왔는데 또 다녀오는 길에 얼마나 많이 비가 쏟아지는지 사실은 한 5m, 10m 앞도 내다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폭우가 쏟아지고 또 이제 그 산길을 이렇게 넘어오게 되었는데 그 산길에도 산에서부터 흘러내린 그 바위라든지 혹은
0: 예, 토사들
1: 그 나뭇가지라든지 예. 토사들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평소 같으면 한 10분이면 넘어올 수 있는 길을
0: 예.
1: 제가 근 1시간 반 정도 걸려가지고 넘어왔어요.
0: 아, 그러셨군요.
1: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상황만 뭐 여러분 미루어 짐작해보더라도 얼마나 많이 폭우가 왔는지 그리고 비가 쏟아졌는지 이런 부분들 짐작하게 될 것이고요.
0: 예.
1: 그래서 제가 갔다 오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었는데 야 이게 교회들이나 성도들뿐만 아니라 거제 시민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마음 가지면서 왔는데 또 이제 와가지고는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또 좀 다른 곳에다 주차를 해두고
0: 예.
1: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나게 됐는데
0: 예.
1: 새벽에는 또 통영에 완전히 하늘로부터 그냥 양동이 일어나가지고 물을 쏟아붓는 듯이

0: 쏟아져 내려와가지고는 너무너무 참 우리 성도들이 새벽 기도 오는데 거의 오지 못하고 예. 몇몇 분만 참여해서 그러셨구나. 예배를 드릴 정도였습니다.
1: 아, 뭐 밤사이에 뭐 교인들이나 뭐 이웃들에게서 뭐 연락이 온 거나 그런 거는 없으셨는지요?
0: 네, 그래서 이제 그 저희들 성도들을 연락 오기 전에 또 제가 이제 다 연락을 해봤더니 예, 예.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었고 또 우리 교회도 큰 피해가 없는데 예. 뭐 통영시 지역 전체가 완전히 물바다가 되어졌기 때문에 뭐 시민들의 아픔이 곧 우리의 아픔이고 시민들의 고통이 그렇죠. 우리의 고통이니까 그렇죠. 뭐 그래서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사택인데
1: 예.
0: 지하에는 완전히 물이 가득 차가지고는
1: 아.
0: 지금 그 침수가 되고 난 이후부터 약 180대 정도가 침수가 되고 차량이 아주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1: 아,
0: 지하에 지금 그 좀 전에 제가 조금 확인했는데도 지하에 물을 빼내는 게 그야말로 뭐 소방 그 119 구급대원들이 와서
1: 예.
0: 그 물을 공급하던 소방령에서 이제는 그렇죠. 물을 빼내는 소방령으로 바뀌어진 상태가 우리 지금 아파트 현장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안타깝습니다.
1: 자, 지금 이 방송을 또 듣고 계신 분들께서
0: 네.
1: 또 이렇게 그 함께 한 마음으로 또 기도를 네. 하시려고 마음으로 또 준비를 네. 하고 계실 텐데
0: 네.
1: 교회가 지금 이 상황에서 거제나 뭐 통영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보십니까 성도들이?
0: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 통영시하고 거제시가 꽤 좀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1: 예예.
0: 도로에 이제 뭐 토사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급적 빨리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 보여지는데
1: 예.
0: 사실 그 성도들이 그 침수되진 그런 분들 그런 이웃들에 대해서 지금 뭐 집에 있지 못하고 바깥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딱히 뭐 해드릴 부분들을 찾아보니까 별로 없지만 또 빨리 이 문제가 수습되고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드네요.
1: 그렇군요.
0: 네네.
1: 그렇군요.
0: 네네.
1: 자 그렇다면 전국에서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 어떤 기도를 네. 좀 부탁을 드리면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예, 지금 통영 시내는 뭐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어서 공공기관이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좀 통행이나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제 아파트나 혹은 지하 상가에 있는 이런 부분들에는 이미 침수가 다 돼가지고,
1: 네.
0: 이제 뭐, 인명피해는 그다지 우리 통영에는 지금 보고되지 있지
1: 다행입니다.
0: 않지만,
1: 다행입니다. 예.
0: 어쨌든 이게 빨리 좀 복구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구급 소방대원들이 지금 열심히 봉사해주고 있는데, 이분들도 예. 안전하게 이 모든 부분들을 정리해 주실 수 있도록
1: 네.
0: 그리고 또 이제 침수되신 분이 낙심하지 않고 또다시 잘 정리해서 새삼 출발할 수 있도록
1: 예.
0: 여러분들이 뭐 그런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우선 뭐 우리가 좀 물질을 뭐 혹은 구호금을 보내는 이런 부분들은까지는 아직 주위에 살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1: 예.
0: 네,
1: 알겠습니다. 자,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예,
1: 계속해서
0: 감사합니다.
1: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0: 네네, 고맙습니다.
1: 예, 이번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김 반장님.
0: 아유, 이제 다시 또 반장님으로 돌아와야 되네.
1: 예, 김영우
0: 선생. 어쨌든 열심히 또 기회 조절하는데 하겠습니다.
1: 예.
0: 다음 금요일날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평안하세요.
1: 예. 자, 이렇게 통영 지역도 상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거제 지역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거제 영월교회의 김성빈 사모님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모님께서 전화를 받으실지. 네, 지금 호우로 인해서 그 침수된 교회 복구를 현장에 지금 계신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전화를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2: 네, 여보세요?
1: 네, 전화 받으셨네요. 자, 김성빈 사모님.
2: 네, 안녕하세요.
1: 예, 현재 방송 중입니다.
2: 네.
1: 예, 우리 거제 영월교회 김성빈 사모님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자, 지금 뭐 분주하신 중에 지금 받으신 것 같은데, 예, 간단히 한번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0: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거제 지역?
1: 지금도 계속 비가 내리고 있고요.
0: 예예. 예.
1: 저희 한 900mm 이상 내려서 거의 1000mm 가까이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0: 200여 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그런 기록적인 폭우로.
1: 그럼, 예. 네네. 그냥 물이 쏟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물 폭탄, 핵폭탄이 투하되는 듯했습니다. 이렇게 그랬군요. 밤에 이틀 밤에 쏟아지는 비가 이렇게 집에서 천장에서 바로 폭탄이 투하되는 걸로 밤새 쏟아졌고
0: 굉장히 두렵고 떨렸겠습니다.
1: 많이 무서웠습니다. 많이 무서웠는데 주변에 집들이 다 물에 잠기고 그다음에 토사가 쓸려와서 다 이렇게 고립되는 상황이라 무서워할 것도 없이 비를 맞으면서 저희 또 교회에서는 뭐 하늘에서 쏟아져서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 교회로 들어오는 거는 둘째치고요.
0: 네.
1: 바닥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는 걸 처음 봤습니다.
0: 너무 그래서, 많이 와서.
1: 네네. 바닥에서 이렇게 교회 바닥에 그래서 이렇게 솟구쳐 올라서 물에 교회에 잠겨서 그거 밤새 퍼내고 그리고 막 성도들 구출하러 가고 너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0: 아, 밤사이에 뭐 교인들이나 뭐 이웃들에게서 연락이 많이 왔나요? 어땠습니까?
1: 많이 왔죠. 많이 왔고요. 그 할머니들 집에 다 갇혀가지고 구제를 해야 되는데 119에 신고해도 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전화를 해도 모든 대원들과 모든 차량이 다 출동을 해서 무기한 대기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시어머니가 또 이렇게 물에 잠기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0: 예.
1: 그래서 시어머니는 팔순이 거의 구순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제 체격도 왜소하시고 물에 잠겨서 옴짝달싹 못하신다는 연락을 받고 119에 신고를 했지만 119에서 더 이상 출동할 대원이 없고 차량이 없다고 무기한 기다리시라고. 근데 어머니는 이제 마지막을 직감하시고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가도 되니 우리는 오지 말라고 여기 이제 물이 차서 들어올 수도 없고 차량은 아예 진입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에 이제 우리 목사님이 달려가서 차량은 멀리 두고 거의 40분을 뛰어가고 헤엄쳐가서 어머니 수압이 너무 높으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 있잖아요.
0: 네네네네.
1: 돌덩이가 날라와서 토사가 날라와서 집이 다 완전히 유리랑 모든 것이 다 박살이 난 상황이었고 마지막 문 안방 입구까지 차서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0: 네.
1: 그래서 그거를 온몸으로 이렇게 박살을 내가지고 어머니 구출해서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 지붕이 뚫려가지고 문이 내려오니까 그 지붕 위로 어머니를 끌어올리고 깔려있던 그 전기장판을 끌어안고 올라가서 그 지붕 위에서 4시간 이상을 그 지붕 위에서 전기장판을 이렇게 엎드려서 어머니를 보호하고 저체온 중에 의식이 오락가락 하시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지붕 위에서 비를 맞으면서 마지막에 토사가 막 밀려와서 지붕 꼭대기 위에까지 차 올라가지고 그 토사를 지붕을 타고 해서 목까지 거의 가슴 위까지 오는 물을 어머니 업고 탈출해 나왔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살렸고 안 그랬으면 간밤에 저희 이제 어머니하고 생일별을 해야 되는
0: 그랬군요.
1: 그런 교회 물 퍼내고 막 교회 집안에 물이 이제 집안도 약하고 교회도 낡고 오래되고 집들도 오래되니까 낡았으니까요. 그 집 방 안에 물이 차올라서 그거 다 퍼내고 교회 성전 다 퍼내고 성도들이 또 토사의 물에 집에 갇혀서 순식간에요. 그것도 뭐 천천히가 아니라 폭우처럼 폭탄처럼 이렇게 쏟아져 내리니까 이렇게 순식간에 다 갇혀가지고 탈출하고.
0: 너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급박한 상황이었네요, 정말로.
1: 너무나 급박했습니다.
0: 그 와중에서도 인명 피해가 없는 거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도 또
1: 이번 일을
0: 교회 또 복구를 위해서 또 수고가 많으실 텐데 끝까지 안전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한번 남겨주시죠, 사모님.
1: 방금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이 폭우를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의 그 존재 앞에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우리가

0: 계획을 잘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점 한번 딸깍하는 순간 이게 버튼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그냥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경이롭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다도 파란 바다, 파란 하늘이 아니라 잿빛 하늘, 그다음에 토사가 다 쓸려와서 황금색 바다, 황금색 도로입니다. 지금 그리고 엄청나게 지금 바람도 많이 계속 불고 있거든요.
1: 네.
0: 이 바람이 아직 그치지 않고 있는데
1: 예.
0: 이 속에서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지켜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이
1: 알겠습니다.
0: 시골 교회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봐서 복구하는데도 너무 많은 손길조차 없습니다. 이거
1: 네.
0: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본인 집도 지금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도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 기도해 주세요. 많은 손길, 복구의 손길이 지금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1: 알겠습니다.
0: 복구의
1: 예.
0: 손길에 아무런 사고가 없도록 지금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렇게 홀로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운 상황들이 많이
1: 네.
0: 일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1: 알겠습니다.
0: 함께
1: 저희가
0: 기도해
1: 함께
0: 주시면
1: 기억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동참할 수
0: 네.
1: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0: 네.
1: 해가 복구 하시는데 또 수고하고 애쓰실 텐데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0: 네네,
1: 예, 안전하시기
0: 고맙습니다.
1: 바라겠습니다.
0: 네, 연락 주셔서
1: 예,
0: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1: 네, 지금까지 거제 영월교회 김성빈 사모님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 거제와 통영 지역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뉴스로 만나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 10시에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밀양 서부교회 김기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직구전 질문 하나로 말씀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팔은 안으로 굽는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편을 좋아합니다. 요즘처럼 정치나 사회적으로 편 가르기가 심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길 가다가 내 자녀와 남의 집 아이가 싸우면 속으로는 아차, 우리 애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일단은 내 자녀 편부터 들게 되는 게 솔직한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은 과연 누구 편일까요? 아니, 무슨 당연한 말씀을 하십니까? 내 몸 안에 있는 내 양심인데 당연히 내 편이지 누구 편이겠습니까? 아마 속으로 이렇게 답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그건 완전히 빗나간 기대였습니다.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양심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의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아무도 안 볼 때 슬쩍 무언가를 훔치거나 욕심을 부렸다고 해봅시다. 만약 양심이 정말 내 편이었다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와, 대단해. 역시 너는 완벽해. 아무도 모르게 잘했어 하고 속에서 손뼉을 치고 환호성을 질러주었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도 심지어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고 나쁜 마음만 살짝 품었을 뿐인데도 여러분의 양심은 어김없이 여러분을 나무라고 책망했을 것입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방금 무슨 생각을 한 거야? 너 창피하지도 않니? 우리의 양심은 우리를 격려해 주기는 그냥 가차없이 우리를 혼내고 찌르고 정죄합니다. 세상에 이런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이쯤 되면 양심은 내 편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아주 까칠한 시어머니 같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 몸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는데 왜 양심은 이렇게까지나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나를 괴롭히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양심이 사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 마음속에 있는데 내 것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양심을 직접 만드셨습니까? 만약 직접 만드셨다면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그 양심을 몸속 어디에 심어두셨습니까? 심장 아닙니까? 아니면 간이나 쓸개 안에 두셨습니까? 양심이 판단하는 그 선과 악의 기준은 또 여러분이 직접 정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양심을 만든 적도 그 기준을 정한 적도 없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은 모든 선과 악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은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져 있는 거룩한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은 내 기분이나 내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작동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양심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의미입니다. 화가가 멋진 그림을 완성하고 나면 맨 아래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라는 최고의 글작품을 만드시고 그 인간의 마음에 양심이라는 하나님의 서명을 정확하게 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법으로 서명이 된 하나님의 위대한 글작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양심은 절대로 사람 편을 들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편을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양심의 손을 얹고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살았다면 우리는 곧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에 맞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이 심어두신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이 아마 여러분을 여러 번 책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이 죄인임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뒤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고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인 양심을 거스른 수많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0: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해결하셨습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밀양 서부교회 김기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번호 055-355-0690 밀양 서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 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겨우 주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대로 다음 세대를 살리 기도의 재단이 교회마다 부를 듯 일어나게 하소서. 복음화율이 1% 체감되는 공교육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부흥을 꿈꾸는 학원 선교사들을 축복하소서. 기독교사들과 지역교회에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구원의 기쁜 소식이 학교마다 전파되고 학교가 제자 양육의 현장이 되게 하소서. 교회마다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소서. 이들의 찬양소리, 기도소리, 웃음소리가 담을 넘게 하시고 각 세대의 표현이 다를지라도 한마음 한목소리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하소서. 교회 학교 교사들이 교육의 전문성 강화로 지식을 전달하는 강사가 아닌 삶을 이끌어주는 복음적 코치가 되게 하소서. 교사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학생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진정한 영적 스승이 되게 하소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의 무거움과 부담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으로 여기게 하소서. 팽배해진 비혼주의와 현실의 벽을 믿음으로 뛰어넘어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 앞 전도가 막힌 안타까운 이 시대에 다음 세대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품고 울 수 있는 기도자들을 일으켜

네, 국립합창단의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 함께 하시면서 8월 18일 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2부도 역시 생방송으로 함께 달릴게요. On air, on air. 빨간불을 켜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갑니다. 뿜뿜 라디오. 자, 격한 청취, 격한 참여 2부도 기다리고 있죠. FM 98.1MHz, 센수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방송 참여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분 한 분 특별하게 모실게요. 자, 여러분들의 문자 좀 소개를 올리도록 하죠. 우리 이찬영님 함께하고 있고요. 1727 장경화 띠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건서님 대전에서 입장을 맞춰주셨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새 힘이 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대전은 뭐 괜찮나요? 비 피해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안녕하시기 바라겠고요. 하창수 2부 입장 김효성 오늘은 2부도 출석합니다. 아우야, 김효성 좋네. 예, 오늘 너무 오랜만에 풀참을 예해 주십니다. 김효성 대단히 감사하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이성훈띠 기도하며 함께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사는 또 어떤지 안부 여쭙습니다. 자, 이은혜띠 격한 청취 2부도 입장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격청 격참 계속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함께 달려가고 있네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고, 김예준이 늦잠 자도 2부는 듣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우리 예준이 아직 계약 안 했니? 예, 일어나시기 바라겠고요. 최기원 함께하고 있고, 로즈씨도 입장을 맞춰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자, 이 1부에서 뿜뿜 두 글자 안 남기신 분들 어서 남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기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이 쭉쭉 전송이 되고 있어요. 요거 꼭 챙겨가셔야지. 예, 요거 챙겨가셔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으로 삼아야지. 예, 삼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냅다 시작하면 안 돼.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시작하는 하루 되길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사랑 함께 할까요?

네 목 감기? 라고 남겨주셨어요. 약간 칼칼하고 약간 콧물 좀 있고 약간 코막힘 조금 있고 뭐 기침 조금 있고 뭐 그 정도입니다. 예. 아 그게 감기예요? 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감기 아니야? 연휴 후유증이래. 후유증 내일이면 나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세요. 자, 승기 증승기 저도 오랜만에 2부 입장합니다 라고요. 자, 또 오랜만에 오시는 분 어디 계세요? 반겨드릴게요. 강수덕 2부 입장.

자, 박미옥, 저도 오랜만. 자, 오늘은 봐드릴게요. 자,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 아, 네,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이게 또 DJ한테 또 혼날까봐 또 문자도 못하겠네. 자, 오늘이 기회예요. 오늘 쓱 묻어가세요. 단문 50원 샵 0981번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남은 설 오랜만에 입증합니다라고. 자,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 다른 날은 혼나는 거예요. 오늘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진정 사모하는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자, 뿜뿜 라디오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어요. 8월 18일 화요일 아침 10시 13분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있네요. 자, 2부 출석 체크 받고 있는데 오늘은 약간 그 오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키워드가 있죠. 예, 오랜만. 네. 오랜만에 입장하시는 분들, 예. 내가 한동안 그 추석 체크를 안 해가지고, 디제이 보기가 저기 약간 조금 민망하고, 약간 또 오랜만에 또 입장하면 괜히 한 소리 들을 것 같고, 예. 그냥 문자 하나 보냈을 뿐인데 굉장히 350만 청취자가 함께하고 있는 이 뿜뿜 라디오에서 공개적으로 또 뭐라고 할 것 같다. 그런 걱정이 드시는 분들께서는 오늘이 기회예요. 예,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 오랜만 행렬 예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금씩 이런 것들을 드립니다. 예, 한 분께서 또 시작을 해주시면 DJ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래요. 예, 오랜만에 오신 분들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DJ가 터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예, 오늘입니다. 오늘 Today is the day. 그렇기 때문에 오랜만이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보내시기 바라겠어요. 예, 박신영. 예. 박신영. 얘기 나오자마자 1088. 예, 유라자부. 그래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 많네. 좋은 일이지. 예, 좋은 일이에요. 너무 좋은 일. 아, 왜? 아, 좋은 일이야. 아, 좋은 일이라니까. 예. 아, 음악 내려. 좋은 일이야, 좋은 일. 너무나도 반가운 일이다. 예, 이런 말씀. 떠나지 않은 거잖아. 그지? 방송 듣고 떠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돌아와.

돌아와요. 아직도 여기서 여전히 널 기다리고 있잖아.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아, 괜찮아요. 언제든지 여러분 곁에 있는 뿜뿜레디오. 예. 항상 돌아올 자리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언제든지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환영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입장하시는 분들 오늘 데이이기 때문에, 예, 꼭 빼놓지 마시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 계속해서 찬양 이어가 볼까요? 주리가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저 최예원 제가 너무 열심히 들으니까 남편이 다른 방에 가버렸어요. 될 거예요. 딱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가긴 어딜 가 창수.

자, 우리 박미옥 씨 출근하느라 운전하다 보니까 출석이 힘듭니다. 야, 운전을 떠나지 마요. 운전을 떠나지 말고 딱 신호 걸렸을 때

노소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저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입장하시는 분들 틈에 한 분이 쓱 껴드리셨는데요. 하창수 씨 오랜만입니다. 선물 받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그러지 마세요. 예, DJ가 다 알고 있어요. 예, 이건 전산으로 다 쭉쭉쭉쭉 삐삐삐 아빠 삐바빠 나오는 건데 뭐, 예, 예, 여기서 이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또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문자 좀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하창수 씨 문자를 좀 소개를 해 드려야겠네요. 어제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이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정성껏 미역국을 끓여줬는데요. 오랜만에 하는 미역국이었는데 아내가 너무 좋아해 주더라고요. 사랑하는 나의 아내 예원아,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하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하자, 사랑해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 미역국 간 잘 된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예, 또 오랜만에 또 이런 거 하면은 부들부들 떨리거든요. 예, 거기다가 또 아내의 뭐 생일 밥으로 이렇게 차려주는 이런 미역국 할 때는 긴장이 많이 돼요. 예, 공부 많이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잘 하셨네. 예, 축하드리겠고. 뭐 처음 끓이시는 분들, 그럼 나도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그 미역국을 한번 끓여줘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도전 받으신 남편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예, 미역 하나 사가지고 한 봉지 다 넣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아주 그냥 녹색 괴물을 만나게 돼. 예.

큰일 납니다. 그 자세히 보세요. 40인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이제 떡 부러뜨려 가지고 예, 이렇게 끓이셔야 된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요? 나도 잘 알고 싶지 않았어. 네, 이런 식으로 확인하고 싶지 않았는데, 예, 알았어. 난 그 괴물을 봤어. 예. 뚜껑을 비집고 나오더라고. 와, 너무 무서워. 너무 달달달달 다그닥다그닥 다그닥다그닥 거리더라. 이게 무슨 일이야? 봤더니 잘 끌나 보다 그랬더니 갑자기 녹색 괴물이 팔을 푹 끌어가지고 아야 너무 놀랬어.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도 엄마 생신상이라고 끓이실 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른 척 넘어가야 되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수홍이 이수홍이의 아내분 우리 이경주 집사님께서 시험 그 결과 합격 유무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10시에 난다고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예. 아, 축하드립니다. 예,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또 공부하시고 또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겠습니까? 예, 노심초사 또 결과 기대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정말로 애 많이 쓰셨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근데 무슨 시험 치신 거예요? 예, 축하 다 해놓고, 예. 축하 다 해놓고, 예. 어떤 시험 합격하셨는지, 예. 좀 알려주시면, 예. 개인적으로 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어떤 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아! 또 축하 사연이 도착을 하네요. 오늘 축하할 일이 많다. 이선아! 우리 대전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이선아님. 저도 축하해주세요. 우리 딸, 둘째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예, 둘째 아들 출산, 둘째 손주입니다. 손주, 예, 어이없으시. 이선아 씨가 예, 아들을 낳은 게 아니고, 예, 따님께서 둘째 아들을 출산을 했다라는 기쁜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리겠고요.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예, 촬영 들을까요? 예, 촬영, 왜요? 철저하게 계획돼서 지금 촬영 듣는 거야, 지금. 예.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귀길, 때론 너무 멀어. 정신호, 강명식, 민호기, 박철순, 심정호, 조진영이 촬영합니다. 깊

자, 오늘 뭐 축하 받고 싶은 일 있으시면 그것도 연락 주세요. 네, 축하해 드릴게요. 띠니띠, 저도 축하해 주세요. 아우, 축하할 일 많네. 너무 좋다. 둘째가 드디어 계약을 했습니다. 야. 아, 너무 축하할 일. 자, 우리 어린이집, 또 유치원, 학교 보낸 우리 어머니들 기뻐하라. 한 번 더 기뻐.

님도 생일이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자, 이병욱님, 저 목요일 생일인데 녹방하기만 해봐요. 가만있어봐, 이거. 갑자기 스케줄이.

실명까지 갔었던 남편의 눈 수술을 위해서 예전에 기도 부탁드렸었는데 7차 수술 및 인공수정체 이식으로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나쁜 분말이요. 8월 18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10시 27분 함께 호흡하고 있네요.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리면서 자 오늘 코너스의 코너 작은 코너 코코너스가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코너스가 바로 복음의 뿜뿜 떼우리 뿜뿜 떼우 뿜뿜 떼우리 떼우리 떼우리 떼우 라디오 끝말잇기 복음의 뿜뿜따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로 함께 즐기는 끝말잇기 제가 제시어를 드리면 그 제시어의 끝말을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이어주시면 그 중에서 선정되신 단어 그 단어의 끝말을 또 읽고 읽고 읽고 읽다 보면 은혜가 있다요. 선물도 있다요. 계속 있다 예,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만 하셔도 선물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어?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코너는 이제 세 글자로 이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세 글자 그게 이제 리듬이 맞아요. 우리가 또 우리만의 고유 리듬이 있기 때문에 고리가 있기 때문에 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손 모으고 준비 동작 에코 좀 넣을게요. 에코 코코코 에코 코코코 요거는 에코 요거는 얼음코 얼음코는 너무 쓰네. 자 에코로 갈게요. 자 들어갑니다. 1 2 1

뽐치키 뽐. 오랜만 뽐뽐다. 오랜만이 등장을 합니다. 오랜만. 예. 오늘의 어떤 그 테마 중에 하나였죠. 오랜만. 만자로 시작하는 세 글자 단어 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만 세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겨주신 분 중 선정되신 분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 함께 하시면서

만수무강 나오고 있네요. 세 글자예요. 실패. 만보기, 만학도, 만우절, 만둣국, 만두찜, 마라탕. 먹고 싶다? 정말 맛있겠다.

만지자. 뭘 만져? 예수님의 못 박힌 그 손을 만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극동방송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드기 만원만 만년필 만화책.

자, 만자로 시작하는 말 이분께서 이어주셨습니다. 0810님, 0810님이 보내주셨어요. 만국기. 자, 만국기다가 등장을 합니다. 기자로 시작하는 세 글자 이어주시기 바라겠어요. 기자로 시작하는 말.

기러기 나와야지. 기러기 기와짬 클래식 단어가 나오네요. 기도원

자, 다음 찬양 이어갑니다. 피아 월십이 찬양하네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자, 찬양과 함께 라디오 끝말잇기 복음의 뿜뿜타. 내 주 하나님. 자, 지금 이 시간에는 기자로 시작하는 세 글자 단어 이어보고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다음 단어 기자로 시작하는 단어 0544님이 이어주셨습니다. 기념비 뿜뿜따 비. 자 이제 비자로 시작하는 세 글자 단어 만나봅니다. 비자로 시작하는 세 글자 단어. 아, 비 좀 그만 오라고 해.
1: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0: 비 좀 그만 오. 다섯 글자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죠? 네.

자, 라디오 끝말잇기 복음의 뿜뿜따. 자, 이제 빗자로 시작하는 말 이어보고 있어요. 오랜만으로 제가 제시어를 드렸고요. 0810님께서 만국기로 받아주시고 0544님이 기념비로 그걸 딱 띄워주셨거든요. 마지막 스파이크. 과연 어떤 분께서 마무리를 해주실지. 빗자로 시작하는 말. 비 그만. 어, 야 좋다. 박병진 잘했어요.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빗자로 시작하는 세 글자 단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 보내드립니다.

뭐 그거 아니고요. 예. 그 저기 교통카드 될 때 삐비빅 청소년입니다. 아 요거예요.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미 함정을 파놨네.

네, 권한 내용은 편의실 꽃과 천안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예, B자로 시작하는 말 마지막으로 한번 받아봤는데요. 뭐 각종 뭐 단어들이 다 나오네요. 예, 비막염부터 시작해서 비위생 그리고 예 비비탄도 나오고 있고요. 비진도, 비장해 그리고 예 비욘세까지.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또 비욘세니까 우리 또 예, 변용세도 예, 변용세 목사님도 생각이 나네요. 예.

저기 미국에 비욘세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변용세가 있다. 그래서 변용세 목사님, 예, 보고 싶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예, 안부 쓱 한번 여쭙습니다. 자, 이제 결과를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빗자로 보내주신 분, 예, 보내주신 분 이분의 단어를 한번 채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40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비구름으로 예 마무리를 해주십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제가 오랜만 던졌고요. 0810님 만국기 기념비 0544님이 보내주시고 마지막 2640님께서 비구름 뿜뿜따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단어를 보내주신 0810, 0544, 2640 요 세 분께는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 당첨 문자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클릭하셔서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더 보내주시느라 수고 너무나도 많으셨습니다. 예.

8월 18일 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의 끝곡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띄워드리면서 인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PL을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뿜뿜 라디오 모든 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길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나의 소망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 안녕하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뿜뿜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불평은 우리의 가치를 헐값에 파는 행위입니다. 불평은 언제나 우리의 신용을 떨어뜨립니다. 불평은 비에 젖은 옷을 한탄하며 길바닥에 주저앉아 동정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실패나 결점을 떠벌리지 않고 묵묵히 빗속을 걸어 목적지에 도달하는 이들에게 사람들은 박수를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송미경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 문자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0981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실 제

0: 그 아름다운 교회 성형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목사님. 지금 폭우로 우리 지역에 많은 지역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네. 오늘 기도 제목 남겨주시는 분들과 폭우로 힘들어하는 재민들과 소망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이 시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지난 몇 주 동안 계속된 가뭄 때문에 많은 지역들이 특별히 우리 이쪽 경남 지역에 많은 지역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 중에 이렇게 큰 비를 내려주셨는데 오히려 또 그 비로 인해서 특별히 우리 거제 지역과 우리 통영 지역에 많은 비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믿음의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저마다 아버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변하여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종 일관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찬양 고요한 바다로 들으시고 소망의 기도 이어가겠습니다.

0: 소망의 기도에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세요. 익명으로 소개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익명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익명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 중에 직접 전화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목사님께 기도받고 싶습니다와 같이 의사표현해주시면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방송으로 기도 제목 공개되길 원치 않지만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라고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문자로 받으신 링크에 들어가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방송으로는 소개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기도 제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08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친정 부모님 두 분이 각각 혈액암과 폐암 말기이십니다. 자녀가 저 하나뿐이라 홀로 돌보다 보니 한계에 이르고 두 분 다 예수님을 모르시는 데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부모님을 부담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마지막 가시는 길을 후회 없이 섬기며 영원권의 열매를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아멘.
0: 기도 내용에서 얼마나 따님이신 것 같은데 그죠?
1: 네, 그런 거를 좀 알려주시면은 좋을 텐데. 참 이게 그 혼자 이렇게 두 분을 또 모시다 보니까 힘드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네,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7087님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7087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부모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7087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했는데 이제는 연로하신 부모님들께서 각각 혈액암으로 또 폐암으로 각각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두 분 부모님을 홀로 이렇게 담당한다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부담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7087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무리 지금 최선을 다해도 나중에 되면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그 7087님의 그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마지막 우리 부모님들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의 삶 잠깐 살다가 가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그 자녀를 통해서 우리 두 부모님께서 꼭 예수를 믿고 마지막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그 7087님의 기도 제목에 홀로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는데 혼자라고 생각하면 많이 힘들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우리 7087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힘내시기 바랍니다. 9712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백혈병으로 골수이식 후 재발하여 힘겨운 투병 중인 밀양 한사랑교회 정명곤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암세포가 96%에 달해 매일이 기적같은 상황이지만 호스피스 권유를 뒤로하고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명곤 형제의 몸과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시어 이 질병의 사슬에서 노인받게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삶을 역전시키는 권능을 나타내 주소서.

0: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형제와 가족에게 감당할 힘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아멘. 여기 보니까 호스피스 권유를 한다고 하면 이제 의학적으로는 거의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형제님은 주님을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정명곤 우리 형제님 정말 살고자 하는 그러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9712님의 우리 기도 제목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미랑 한사랑교회 우리 정명곤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골수이식 후에 백혈병이 재발되어서 지금 암세포가 96%에 달해서 병원에서는 호스피스를 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명곤 형제 정말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생명의 주관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그 형제의 아버지의 죽음과 같은 그 터널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그 형제의 몸과 영혼이 새롭게 창조되어서 이 질병의 사슬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0: 아멘.
1: 죽음에서 생명으로 삶의 역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0: 아멘.
1: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오늘 우리 정명건 형제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요 우리 9712님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함께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8593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평생 돌덩어리 같은 남편이 너무나 밉습니다. 가족과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 없고 아무리 주님처럼 성교도 고마운 줄 모르는 남편이 너무 야속하고 원망만 쌓입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가득한 미움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이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간곡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바로 고사님의 같은 여자로서 얼마나 먹었고 힘들지.
1: 그러니까요. 이 기도 제목 사실은 이렇게까지 쓰실 때
0: 네.
1: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여기 보니까 아무리 주님처럼 성겨도 고마운 줄 모르는 남편이 너무 야속하고
0: 바로 고사님 마음에 돌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주님처럼 성겨도 알아주면 조금이라도 알아주면 참 좋을 텐데 알아주지 못할 때 참 이 남편조차도 미울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참 여기 다 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또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사람이고 또 그래서 여기 기도 제목은 딱 나와있네요. 제 마음에 미움을 거둬주십시오. 주님의 평안의 마음을 채워주시길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이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딸 우리 8593님께서 이렇게 무심한 남편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참 평생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아버지를 섬겼지만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우리 남편이 너무 야속하고 원망이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그 남편

0: 하나님께서 우리 8593님에게 주신 짝꿍일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마음에 있는 그러한 미움들, 불평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8593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아버지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미 만 달란트 아버지요 빚을 청산받은 아버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버지요,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남편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아버지요 미움과 불평이 생길 수 있지만, 그 이전에 그러한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8593님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전보다 더 남편을 잘 섬김으로 우리 남편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그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8593님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1069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의 따님인 백장미 양이 중국에서 20여 년간 공부를 하고 8월 21일과 20일에 의사 면허 취득을 위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료 선교를 위해 지금까지 준비해 왔으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시험 잘 치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귀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셨네요.
0: 네, 참 그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의사 되고 또 변호사 되면은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의사를 통해서 오히려 의료 선교를 하신다고 또 이렇게 준비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1069님, 우리 백장미 양을 위한 기도 제목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1069님의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같은 교회 지사님의 따님 우리 백장미 양이 중국에서 20년간의 공부를 마치고 이제 8월 21일과 22일에 의사면허 취득을 위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면허 취득을 이후에 의료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자기 부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많은 의료의 혜택이 필요한 그러한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우리 백장미 양의 그 아버지여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시험을 잘 치르게 하시고 면허 취득을 받은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료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모든 것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결국 그 문을 여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장미 양의 그 모든 앞날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지사님의 따님인 우리 백장미 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1069님의 그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성도를 향한 그 성도의 딸을 위한 그 기도 가운데 그 가정도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0: 간절히 응답받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기적을 심는 시간 창원곡동 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3830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내일 오후 2시에 그동안 준비하며 간절히 원했던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한 면접을 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들이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요즘은 이렇게 이제 이직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 중에서 이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0: 네.
1: 우리 저 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우리 또 3830님 우리 아드님 이직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위한 우리 부모님의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3830님 우리 아들이 내일 2시에 이직을 위한 면접을 본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데 정말로 따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에게 먼저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면접을 통해서 무엇을 묻든지 그것에 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0: 아멘.
1: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결과로 아버지와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들 우리 3830님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며 우리

0: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다음은 9178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아버지, 언니, 남동생, 여동생까지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주님 안에서 한 믿음의 가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아멘. 아멘. 네, 우리 9178님 참 이게 그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비춰지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가족으로 묶어주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언니, 남동생, 여동생까지 정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9178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기도 평생의 날마다 그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기도대로 주님 안에서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7664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남편 이집사님의 피부질환과 연골관절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건선 피부가 1년 내내 낫지를 않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건선이 깨끗이 낫게 하시고 팔꿈치와 손목, 어깨, 무릎 등 모든 관절도 온전히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멘. 건선 피부도 보면은 참 이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7664님 우리 남편 위한 우리 기도 제목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이 집사님께서 건선 피부로 1년 내내 낫지 않는 그래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연골 관절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지사님의 그 건선 피부 정말 약으로 낫지 않고 병원에 가도 낫지 않아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팔꿈치, 손목, 어깨, 무릎, 모든 관절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치유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아버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7664님의 우리 남편 이사님의 그 모든 피부 질환 아버지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병원의 치료도 받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팔꿈치, 손목, 어깨, 무릎 등의 모든 관절로 인한 또 그 어려움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이산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남편을 위한 우리 7664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 육신과 마음이 아버지여 정말로 평안함을 가운데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1040님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일 오후에 아들 가족이 선교사 파송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친히 인도하셔서 아랍비창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자녀 3명도 주님께서 친히 키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역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아멘.
1: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0: 네. 사실 가족 중에 특히 우리 자녀 아들이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면 부모님들도 사실은 반 선교사가 되시는 네. 것이죠. 이렇게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랍 지역으로 또 이렇게 가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인도와 보호와 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1040님 우리 아들이 그 가족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0: 위해서 이제 아랍 비창 지역에 가서 아버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려고 합니다. 우리 세 명의 자녀도 함께 가게 됩니다. 아, 주여 우리 선교사님의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후원자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놀라운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세 명의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오니 우리 부모님의 그 사명 가운데 우리 자녀들도 함께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세 명의 자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지역 많은 또 새롭게 만나는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의 부모님의 선교사님의 그 선교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말로 보내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7595님이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불교와 모속신앙이 있는 양가에서 믿음의 1세대로 세 딸과 함께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남편의 형이 8년 넘게 방 밖으로 나오지 않고 대화도 되지 않으며 깊은 새벽에만 나와 겨우 한 끼를 먹는 듯 합니다. 주님께서 형님을 오랜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상심하신 시부모님의 마음을 치유하시며 시댁 가족의 영혼구원까지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아멘. 우리 7595님은 말 그대로 선교사님이시네.
1: 네.
0: 가정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 보니까 세 딸님하고 신앙을 하고 있는데 참 복된 일이네요. 그렇게 우리 7595님을 통해서 또 그 가정이 그 시댁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남편의 형님 정말 특별한 이 영적인 싸움인 것 같은데 그것 또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7595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양가에서 믿음의 1세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지금은 세 딸과 함께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7595님의 그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믿음에 그 가정의 선교사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남편의 형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8년 동안 방 밖으로 나오지 않고 전혀 가족들과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지만 아버지 분명히 영적인 싸움인 것은 분명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형님이 오랜 고립에서 벗어나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마음 상한 우리 시부모님의 마음을 치유하시며 무엇보다도 이것을 통해서 시댁의 가족의 영혼 구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7595님의 그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7006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대구에서 계신 시아버지 안중근님, 시어머니 박은숙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님은 오른쪽 어깨 인대가 끊어져 지난주 수요일에 수술하셨고 어머님은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한 달 전에 수술하셨습니다. 두 분의 건강 회복을 위해 또 어머보다 두 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아멘. 우리 7006님 우리 시부모님들이 다 이게 수술을 받으셨네요. 근데 또 예수를 아직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7006 우리 며느님을 위한 기도 제목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7006님 우리 시댁 양가 부모님, 시댁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 제목 올립니다. 우리 아버님은

0: 오른쪽 어깨 인대가 끊어져 지난주 수요일에 수술하셨고 어머님은 또 무릎 관절로 인해 한 달 전에 수술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육신에 이러한 연약함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세월이 흘러가고 또 연로해지다 보면 우리의 몸은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분들의 두 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7공공님 우리 며느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두 분이 꼭 영혼 구원 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후로 아버지 건강하게 육신의 삶과 영혼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장원국동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재건 아름다운 교회 성홍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작의 김형준 PD 그리고 저는 경화교회 송미경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0: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진영교회 김태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샬롬. 이 시간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전체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의 권세로 일어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찾아와 간청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0: 고쳐주리라고 하셨습니다. 백부장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제 집에 들어오심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 놀라운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고 유대인의 하인 하나쯤은 자기의 집에 물건보다도 못하게 여길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오시지 않아도 말씀 한마디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느낌이나 표적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권세를 신뢰한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둘째, 백부장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종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도구로 취급받았습니다. 병들어 죽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자신의 체면과 신분을 다 내려놓고 하찮게 여겨지던 종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부탁했습니다. 자기 것을 희생하면서 이 종을 살리기 위하여 노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 영혼에 대한 존귀함과 사랑, 자비함, 인자함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 이것은 예수님께 칭찬받는 귀한 마음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보고 놀라워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주목하신 것은 백부장의 계급이나 신분이 아니라 오직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치유의 능력은 주님께 있지만 그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게 하는 통로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기생 나합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바다 위를 걸을 때는 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상식으로 돌아가고 이성으로 돌아가고 현실로 돌아갔을 때 그는 아, 사람이 바다를 걸을 수가 없지 라는 생각에 그는 물에 빠졌습니다. 적은 믿음을 가졌다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큰 믿음을 가졌을 때는 바다 위를 걷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작아지면 바다에 빠집니다.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큰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거스틴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크신 능력을 예비하셔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 능력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백부장처럼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신뢰하고 우리 곁에 작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 위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주님의 응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진영교회 김태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45-0785번 055-345-0785번 진영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5-269-9810번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사만교회,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솔로탈출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8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8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선착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에피비씨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w@daum.net 메일 주소 feb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2: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

0: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2026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지난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경남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성회는 경남 지역의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말씀을 전한 예장통합증경총회장 이순창 목사는 81년 전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 광복의 은혜와 자유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성회를 준비한 경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영환 목사는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1: 광복 81주년이 되는 귀한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셔서 귀한 항사를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걸 깨닫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마련하는 귀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경남에 소망이 있고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귀한 시간, 은혜 시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8.15 특별성회는 매년 경남기독교청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경남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광복의 은혜와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지난 16일 서울 명성교회에서 1만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광복 81주년 기념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0: 있다. 설교를 맡은 한교총 대표회장 김정성 목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참된 자유를 소외된 이웃과 나누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섬김의 시간에서는 10년 넘게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들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억류자 가족들에게 격려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한교총은 예배 직후 한반도 평화 기여와 세대 갈등 극복, 북한 억류 국민의 조속한 송환 촉구 등 4대 입장을 담은 되찾은 빛, 다시 비추는 교회라는 제목의 광복절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23개 신학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직과 사역, 섬김을 바탕으로 한국교회 앞에 새로워지겠다는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전국 신학대학교 학생연합은 어제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300여 명이 모여 리폼 2026 다시 출발을 주제로 대각성 집회를 열고 신학생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신학생들은 기성세대를 탓하는 대신 무감독 시험 추진을 통한 정직성 회복, 교육 전도사가 부족한 작은 교회 현장 봉사, 재난 현장 봉사단 조직 등 자발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최영섭 대표는 정직과 사역의 진정성을 강조하며 비어가는 작은 교회를 외면하지 말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권면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케빈 브라운 에즈버리 대학교 총장은 주일과 월요일의 삶이 일치해야 한다며 개인의 영적 각성이 공동체의 성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신학생들은 일상 속 정기 후원과 현장 봉사를 다짐하며 삶의 자리에서 지속적인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경기도 고양시에서 3천원 김치찌개 식당 따뜻한 밥상 일산 백석점을 운영하는 전지웅 목사가 교회 밖 청년들을 위한 환대의 식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지웅 목사는 2년 전 6월 식당을 연 뒤 자립준비 청년과 은둔 고립 청년, 인근 그룹홈 아이들이 부담없이 찾아와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3,000원에서 9만원에 이르는 선결제 영수증과 쌀 후원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립준비 청년이 식당에서 일하며 신앙적 온기를 되찾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전 목사는 청년을 도움받을 대상이나 프레임으로 규정하지 않고 함께 수다 떨며 동행하는 관계가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 모유진 씨는 교회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않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날 함께 밥을 먹어주는 존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연휴 동안 우리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으로 수해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역시 온종일 비가 내리겠고 지역에 따라서는 내일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계속되는 비로 인한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0도, 최저 기온은 25도를 보이겠습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FEBC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신앙 캠페인 단디 미드에서
2: 살다 보면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합니다. 믿었는데 뒤통수를 친 사람처럼 말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쉽지 않은 용서, 그 어려운 용서를 해낸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10년 동안 믿었었는데 친구라면서 어떻게 돈 때문에 제 뒤통수를 칠 수 있어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하나님, 하나님 제발 그 인간 망하게 해주세요. 벌 좀.

0: 혜진아, 니 요새 무슨 일 있나? 니 얼굴이 완전 말이 아닌데.
1: 아이고, 말도 마라. 그 인간 때문에 그러잖아.
0: 아이고, 1년 전 일이다. 그거 해결됐다고 안 했나?
1: 그게 법적으로 해결이 됐어도 바뀌는 것도 없고 시원하게 해결되지도 않았다 이가.
0: 와, 이렇게 힘들어서 어째 사노?
2: 야,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내 기도는 쌓이고 쌓였을 텐데 그 인간은 회사에서 승진했다 그러고 명품 가방 샀다고 그러고 맛집 찾아다닌다고 그러잖아. 진짜 잘만 살아. 발 뻗고 잘만 자.
0: 야, 정우야, 혜진이는 저거 어떻게 알았노?
1: 그 인간 SNS에서 자랑하는 거 봤단다.
0: 에헤이, 그 SNS는 와트를 갖고 난리고.
2: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잖아. 왜 근데 그런 나쁜 인간을 가만 놔두셔? 배신한 인간을 잘 사는데 나 혼자만 지옥 속에 살게 하시냐고.
0: 아, 이제 혜진아, 혜진아, 시간이 그래도 좀 지났잖아. 이제 뭐 잊어라. 이러다 진짜 병난디.
1: 아이고, 그게 뭐 맘처럼 되나 그게.
2: 됐어, 나는 그 인간 벌 받을 때까지 지켜볼 거야.
0: 혜진아, 내가 어려운 얘기 좀 할게. 그 용서라는 거는 그 사람이 죄가 없어서 봐주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 니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깨닫고 그걸 끊어내라는 거지.
2: 억울하잖아. 어떻게 용서해?
0: 그래, 네 맘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겠노. 얼마나 힘들지 내가 상상도 안 된다. 그래도 네 거울 한번 봐라.
2: 거울은 왜?
0: 내가 아는 혜진이는 진짜로 잘 웃는 친구였는데 지금 네 웃는 게 너무 어색하다.
2: 내 얼굴, 내 얼굴이 진짜 이렇게 변한 거야?
0: 미움 붙들고 있을수록 더 아픈 건 네다. 그만 미워하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훌훌 털어버려라. 그 사람이 아니라 니를 위해서.
2: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나님은 누구보다 소중한 당신을 위해 미움이라는 독이 든 잔을 내려놓길 원하십니다.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 시작이 당신을 다시 행복으로 이끌 겁니다.
3: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들의

0: 간증으로 제작되는 단디 미디소.
1: 이 캠페인은 극단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0: 기적이 일어납니다.
1: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마산생활교회를 섬기는 김일용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누군가가 당신을 상처 주었습니까?

0: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힘입니다. 용서는 당신 자신을 구원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더라도 용서하려는 마음으로 한 발씩 나아가십시오. 그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말씀으로 상황을 읽고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고 용감하게 손을 내미세요. 용서의 능력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용서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 3.1교회 문장환 목사님께서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까지를 본문으로 우리의 인격을 영화롭게 하는 연단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은 이사야가 하는 가장 위대한 예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사야 주석을 쓴 게리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 본문을 해석을 할 때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 가운데서 으뜸으로 그렇게 삼는 이유는 바로 그의 장엄한 문체의 다양성에 있다. 인물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죄와 심판에 대한 실감나는 대조, 그리고 명확한 반박과 적절한 풍자들, 때로는 책망의 급류와 심판의 범람함.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마지막의 결론이 달콤한 비유 가운데 조용히 흐르는 강과 같다. 논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앞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한 뒤에 마지막에는 아주 달콤한 비유로서 이 모든 것을 정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때에 교회와 특별히 당신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이것을 농부의 모습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달콤한 비유입니다. 이사야는 여기에서 사람들이 농사하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나온 지혜로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농사 잘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이라는 것은 그 앞에 나오는 24절을 25절인데 파종하는 거, 그 다음에 쟁기질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신 것이다. 그렇게 26절에 나오잖아요. 29절에도 보게 되면 이도, 그것은 27절, 28절에 나오는 도리깨질, 탈곡하는 거, 추수하는 거,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도 다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그가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다시 뭐 농사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예언서를 썼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농사하시는데, 인간을 연단하시는 데 있어서 그분의 지혜에서 나오는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단순하게 시험해 보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한번 툭툭 건드려보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러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편협된 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가장 지혜롭고 깊은 사랑. 왜? 그분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과정은 예리한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그 가정 하나하나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분이 사용하시는 방법들은 항상 정해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좋은 방법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농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당신의 연단의 농사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농부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따라서, 지혜를 따라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지금 밭을 갈고요, 씨를 뿌리고요, 추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 성향에 따라 그 밭의 여러 가지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한다라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는 것이고요, 그 결과는 아름답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를 연단하시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하늘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농사를 할 때에 그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쟁기질을 하는 듯한 시련이 일어나고요, 밭을 매는 것과 같은 징계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돌이깨질 타작을 하는 듯한 연단도 허락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다 탁월하게 농사짓는 당신의 손길 안에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소중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연단의 이런 것들이 다 당신의 그 친절하고 정확하고 세심한 손길 위에서 조절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으로 부드럽고 지혜롭게 그리고 섬세하게 인생 농사를 하시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는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농사에서 농부가 하는 세 가지의 일을 가지고 말씀하죠. 농부가 어떤 일을 하죠? 제일 처음에는 쟁기질하고요, 두 번째로는 파종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추수를 하게 됩니다. 이 일련의 연속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그렇게 다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개간을 하세요. 그렇게 할 때도 언제든지 분별하여 쟁기질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을 봅니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세상에 계속해서 밭을 갈기만 하고 쟁기질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파종은 하지 않은 채 그것만 계속해서 매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쟁기질이고 혹은 쓰레질이고 간에 이 모든 것들은 다음 단계의 수순을 위해서, 더 궁극적으로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것만 계속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쟁기질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또 쟁기질을 적당하게 하면 그 다음 단계인 파종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이 쟁기질을 하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이 430년 동안 애굽의 폭정이라는 쟁기질을 히브리인들에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완고한 그런 땅을 갈았습니다. 만일 그 쟁기질이 없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부어주는 그런 놀라운 파종 그리고 그 열매도 바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연단의 세월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 그러니까 이제 파종할 단계가 되었다라고 그 목표가 달성되자마자 애굽의 채찍은 하루도 한 시간도 지체 없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유익한 목표를 주시고요, 그것이 달성이 되면은 압제자 밑에 단 하루에 한 시간의 고통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즉시로 구원받을 준비가 되자 그들을 안식의 땅, 풍성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정말로 유능한 농사꾼은 땅의 종류를 잘 가리고 분별하죠. 가벼운 모래땅은 가벼운 쟁기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딱딱하고 메마른 토지를 가지고 있는 땅은 깊은 쟁기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뭘 심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겠죠. 어쨌든 땅은 여러분 잘 부서져가지고 소중한 그 씨앗이 이렇게 파종이 될 때에 그것을 품고 있어야 되고요, 때가 되면 싹트게 해야 되고 자라게 해야 되는 이 좋은 경작지,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전에는 계속해서 필요하다면 쟁기질이나 썰레질이 계속

돼야 됩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그런 쟁기질을 분별력 있게 하죠. 어느 곳에나 똑같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은 얇게 하고요, 어떤 것은 깊게 하고요, 어느 것은 여러 번 하고요, 어느 것은 간단하게 그렇게 합니다. 왜? 각각의 경작지에 따라서 거기에 심는 어떤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여러 가지의 연단이 아주 다양하고요, 그 정도가 또 다양한 바로 그 이유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실 때 도매금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각각 자기의 아들입니다. 아무리 아들이 많다 할지라도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에게 귀중한 존재이고, 한 사람의 최선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의 삶이 가장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삶이 가장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의 종류도 그리고 정도도 시기도 과정도 다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을 사랑해서 하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손안에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연단을 당하든지 간에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심한 고생을 당하고 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나라는 어떤 존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완전히 물속에 수장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별된 연단으로 인정을 하시고 신뢰하고 여러분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모두가 우리에게 한량없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 이 신뢰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 신뢰, 이 믿음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소화해내지 못하면 그 음식은 건강이 아니고요,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연단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오히려 자신의 성품만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연단에 채찍이 오죠. 어려움이 오죠. 힘든 일이 올 때 계속해서 왜 내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애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은 지혜와 사랑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이가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이, 부모가 가장 좋은 것을 줌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고 할 때 그 부모가 주는 그 사랑과 그 지혜로운 양육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어떤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당신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요, 당신의 능력이 무한하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더 좋은 열매, 당신의 자녀들이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파종을 할 때에도 아주 조심스럽게 분별해서 씨를 뿌립니다. 지혜롭고 신중한 농부라면은 씨의 종류에 따라서 그것을 뿌릴 장소를 세심하게 분별하면서 선택하겠죠. 25절 볼까요?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해양을 뿌리며 대해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유능한 농부는 되는 대로 아무데나 파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해양과 대해양이라는 허브를 심는 곳, 그리고 소맥과 대맥이라는 밀과 보리입니다, 이것을 심는 곳, 그리고 귀리를 심는 곳을 잘 분별하여 선정을 하지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 곡식이 자라고 열매 맺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튤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모래땅이 아주 좋습니다. 구근을 그곳에 심으면 굉장히 화려하게 잘 핍니다. 이런 어떤 차이점이 다 있지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모든 것이 그의 무한한 지혜에서 나오는데 우리의 영혼이라는 이 땅, 우리의 독특한 우리의 삶이라는 이 땅과 여기에 꼭 뿌려야 될 것, 그 씨앗을 모두 적절하게 분별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분께서 선택하는 것은 사람이나 조건에 따라서 보류가 되거나 거절이 되거나 철회가 되거나 지연이 되거나 대체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하시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그 장소,

그 방법, 그 시기에는 결코 오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아름답고 충만한 열매, 그것을 위함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일, 사물의 가치를 평가할 때에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일을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까, 실제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삶을 어느 곳에 쏟아야 될까 할 때에 여기 나오는 농부처럼 신중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고 나아갈 때에 여기에 나오는 이 농부처럼 어떻게 심을까? 무엇을 심을까? 어디에 심을까? 무엇부터 할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막 되는 대로 사십니까? 여러분, 진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뿌리는 대로 거둡니다. 이건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또한 여러분, 거룩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잘 가려가지고 가장 좋은 곳에 가장 먼저 뿌리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당연하게 가장 좋은 결과를 얻는 그 삶을 살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용의 주도함을 그도 지금 본받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농사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농사를 짓지만 그 농사 짓는데 우리가 참여한다는 거죠. 그 농사에 우리가 따라가 준다는 거죠. 그러면 열매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타작을 하실 때에 사력 있고 적절하고 분별력 있게 도리깨질 하시고 타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농부는 그 알곡의 특징이나 가치에 따라서 타작하고 추수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삶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서 아주 사력 있고 적절한 방법으로 행하시죠. 하나님은 알곡 있는 그대로 보존하여 추수하려고 하지 급하게 그것을 깨뜨리거나 부수거나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탈곡도 하지 아니한 채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누가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그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열매, 모든 추수는 연단으로 나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열매, 모든 것들은 오직 연단을 통해서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굉장히 정말로 많이 단련이 되고요. 그래서 어느덧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지혜를 갖추게 된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그런 수확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연단이라도 난 받았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연단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적절한 손길의 컨트롤, 그의 조정이 있는 것을 믿었고요. 그 결과가 큰 수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쟁기질과 파종과 돌이깨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게 되고요, 복종하게 되고 순해졌습니까? 아니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반항하게 되고 내 고집을 더욱더 피우게 되고요, 사나워지고 거칠어지게 되었습니까? 고집을 피우고 저항하고 사납게 행동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부드럽고 순하게 복종하게 겸손하게 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그건 당장 압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어떤 아이가 현명합니까? 자기 고집대로 계속하고 저항하고 반항하고 엄마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복종하지 못한 거 보고 야, 너 지혜롭다 그렇게 합니까? 애가 왜 이렇노? 애지만 이건 아니잖아. 여러분, 그러나 그 아이가 좀 그렇게 하다가도 그만 자기 그 고집을 꺾고 순하고 겸손하게 따르게 되면 야, 얘가 참 지혜롭구나. 그러면 아이는 그렇게 보면서 왜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왜 여러분은 고집을 피우면서 그걸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당장의 기쁨이 좀 없다 할지라도, 연단이 오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좀 시무룩하더라도 그래도 묵묵하게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컨트롤하고 계시고 이 결과는 의와 평강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기용 부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도 유명하고요, 우리 신교에서도 이 사람의 글들은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주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요, 귀한 글들을 썼습니다. 이 기용 부인은
1695년부터 10년간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는 그 감옥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베풀어주신 장소라고 그는 늘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는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나는 빈센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굉장히 평안한 가운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기쁨의 노래를 한량 없이 불렀고 곁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따라 불렀습니다. 감옥의 돌은 마치 루비와 같이 빛났습니다. 내 마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기쁨이 차고 넘쳐 흘렀습니다. 그는 찬송가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 찬송가의 대부분은 감옥에서 지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할까요? 다음과 같은 시입니다. 나는 창공으로부터 격리된 한 마리의 작은 새, 격리된, 갇혀있는, 그러나 나의 새장 속에 앉아 나를 이곳에 두신 그분께 노래 부르네. 갇힌 자 된 것을 기뻐하면 오 주님, 그게 당신을 기쁘시게 합니다. 내 할 일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온종일 노래 부를 뿐 내가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분이 나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시네. 그는 방황하는 나의 날개를 붙잡아 매셨으나 그러나 여전히 나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시네. 내 새장 사방을 가로막아 나는 날 수 없으나 내 날개 꼭 묶여도 내 영혼은 자유하네. 감옥의 벽도 막을 수 없으리 내 영혼이 높이 솟아오르는 것을. 아, 이 빗장을 뚫고 이 장애를 넘어 그분께 날아가 그분의 목적을 찬미하고 그 섭리를 사랑하는 것은 행복하여라. 그리고 그 전능하신 뜻 안에서 이 기쁨, 영혼의 자유를 찾을 것이라. 연단을 생각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죠. 욥입니다. 그는 그의 삶에서 너무나 심한 쟁기질을 받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쟁기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들고 반항하고 대적하도록 계속 부추기는 사탄의 입을 막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분별력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받는 이 고난도 주시는 것도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온전한 분별력과 지혜로운 사랑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런 내용과 범위, 이건 다양하고 무한하죠. 이미 살펴본 대로 각 사람의 특징에 따라서 그래서 하시기 때문에 똑같이 다루시지는 않습니다. 개개인의 특성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맞게 연단의 방법, 시기, 정도 이런 걸 택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방법들은 그분의 선한 뜻, 그리고 우리에게도 좋은 뜻을 이루게 되겠죠. 그게 가장 적절한 것들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까지 그냥 연단은 좋은 것이다, 아름다운 걸 이루는 것이다,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는데 진짜 이 연단이 가져오는 그런 어떤 가장 좋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수없이 있겠죠. 그러나 그중에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것만 이야기를 세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영혼인 우리의 자신의 삶, 우리 자신의 인격이 성숙하여서 좀 영화로운 인격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연단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일이나 사역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그 간절한 소망의 핵심에는 언제든지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만 이야기하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하나가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분조차도 연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뭐 그 전에 그분이 죄가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본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고난으로 인한 연단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야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안타깝지만 필요한 성실, 성숙, 저와 여러분의 인격적 성숙의 도구로는 고난을 대체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연단을 대체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연단받기를 거절하고요, 연단받지 아니한 사람이라

0: 하면 그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간에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 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우두머리고 아성이고요 파멸의 선봉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교만만큼은 치유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징계입니다. 연단입니다. 그래서 수 없는 연단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오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하면은 편협의 치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쪽으로만 자꾸 기울어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오늘날 사람과 참 비슷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격적 균형을 잡게 만들어줍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까 세상의 양식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양식이 돼야 된다. 누구의? 세상의 양식이 돼야 된다. 여러분 소해양과 대해양 그리고 소맥과 대맥이 부스러지지 않도록 탈곡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니까? 그래야 그것들이 세상을 먹여 살리는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탈곡이 되지 않았거나 혹은 탈곡하는 과정에서 다 부서져 버렸다면 그 곡식의 가치는 없을 겁니다. 탈곡이 잘 되어야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양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탈곡이라는 말이 라틴어로 트리 블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서 나온 대표적인 단어가 트리뷸레이션,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탈곡과 고난, 느낌이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사람이 탈곡기에 들어가게 되면 알곡이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연단,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세상을 먹일 수 있는 곡식이 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위한 곡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로 우리가 연단이 되어야 됩니다.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십자가 없는 곳에 천국도 없다. 고난이 천국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난은 우리로 천국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는 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그 복락을 훨씬 더 많이 깊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민 가신 분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즐겁게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있습니다. 참 이민 간 거 잘 왔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 가만 보게 되면은 그 나라의 문화와 제도와 스타일 이런 것에 빨리 적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민을 가서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적응을 못하고요. 네, 언제 되면 한국에 돌아가면서 돌아가지도 못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보면 가만히 보면은 한국 문화에 고집을 하고요. 여러분 한국식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한국 음식을 집착을 합니다. 아침에 된장국을 안 먹으면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의외로 적응을 못합니다.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적응할 수 있습니까? 그 정신과 그 문화와 그 스타일에 어떻게 배웁니까?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십자가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연단을 통한 고난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은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참 못난 존재, 윤기 하나 흐르지 아니하는 존재라도 연단을 통과하면 하늘나라의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여기 계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들이면 이런 존재가 됩니다. 연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영화롭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분별력 있게 연단을 하고 계십니다. 그 연단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고요.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 3.1교회 문장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3-3131 진주 3.1교회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후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시간 찬양형입니다. 저는 찬양으로 여러분의 오후를 함께 열어갑니다. 안현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공연장에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그 예배당에도 그런 곳들이 있는데 이 울퉁 벽이 판판한 게 아니라 울퉁불퉁한 그런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공연장엔 다 벽마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흡음 패널이라고 하는 것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소리가 더 커지도록 만드는 장치가 아니라 불필요한 반향이라고죠. 소리가 거기서 불필요하게 튀어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본래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리도록 만들어주는 장치, 그것이 공연장에 붙어있는 그 울퉁불퉁한 흡음 패널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모든 소리가, 우리가 말하는 모든 소리, 예를 들면 공연장에서 노래소리 또 연주 소리들이 벽에 다 부딪혀서 계속 되돌아오면 결국 그 전하려고 하는 말도 음악도 흐려지게 된다는 거죠. 명확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공간은 소리를 다 되돌려주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걸러줄 것은 걸러주는 곳, 그곳이 우리가 편안하게 또 음악이나 아니면 노래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누군가의 말로 상처를 받잖아요. 저만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성숙하셔서. 저는 그런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곧바로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쑥

올라옵니다. 억울함도 바로 돌려주고 싶고 불편한 마음 곧바로 반사시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늘 받은 대로 되돌려주는 것보다 걸러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반응이 빠른 것이 성숙한 것이 아니라 잘 걸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성숙함이겠지요.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도움은 내 즉각적인 반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도움이 온다라고 이 시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오늘도 그 도움을 원하신다면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우리가 다룰 문자의 주제는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눈을 들어 주님을 잘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겸손하길 원하신다면 오늘 문자로 겸손이라고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입니다. 샵 0981, 운물정 0981번으로 겸손이라고 보내주십시오.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는, 지금도 또 농사 짓고 계신 분들은 또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윤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윤작이 뭐냐 하면 같은 땅에 계속 같은 작물만 심지 않는 것. 예를 들어 뭐 고추를 심었으면 그 다음엔 배추를 심든지 뭐 감자를 심든지 뭔가 바꿔가며 심는 것을 윤작이라고 말하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땅이 한쪽으로만 과하게 소모되지 않도록, 그래야 병충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당장 익숙한,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그걸 하면 평균 이상은 나오겠지, 익숙한 방식, 방법, 또 익숙한 것들만 해보면 당장은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땅도 오래 건강하려면 순환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메말라지는 걸 여러분 느끼시죠? 내가 요즘 좀 메마른 것 같아, 그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혹시 너무 익숙한 것에만 머무르려고 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늘 같은 방식으로 또 같은 말로 기도하고 또 예배

뭐 기도와 예배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엔 늘 같은 걱정을 계속해요. 같은 반응으로만 계속 반복해요. 해야지 마음먹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늘 같은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치 흙이 똑같은 작물만 심으면 지쳐버리듯 우리의 마음도 지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분.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그것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고백이잖아요. 그렇다면 내 신앙 안에서도 거룩한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오랫동안 같은 생각, 내가 했던 걱정을 놓지 못하고 계속 같은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문제를 늘 같은 시선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태안 유카리스 카페에서 커피 선물 세트, 기독교 가야차를 복원하여 제다 체험이 가능한 오성다도 명가연에서 수제 발효 명차 세트, 온 집안 퍼지는 고소한 행복 향유 참기름에서 참기름 선물 세트, 진주 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추첨해서 선물 드리고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문자로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선물도 받아가실 좋은 기회 가져보셨으면 좋겠네요.

비행기를 타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승무원들은 얼굴을 보지만 비행기에 진짜 중요한 분들은 우리가 비행기에 타도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조종사들이죠. 그들은 조종석에 따로 앉아서 그래서 비행기를 조종하니까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아무리 비행 경험이 많다고 할지라도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쭉 해야 할 체크리스트들을 쭉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이미 아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그 아는 내용들을 다시 또 꼼꼼히 읽고 또 함께 점검하고 하나하나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 거죠. 익숙함.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큰 실수를 만들 수 있는지 본인이 조종하는 이 비행기 안에 수백 명의 승객들이 타고 있는데 그들의 안전이 자기들의 선택과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익숙하다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숙련되었다. 이건 익숙하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대충 넘어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본을 끝까지 잘 확인하고 지켜간다. 이것이 숙련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분, 우린 기도도 알죠? 말씀도 알죠? 예배도 알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심해질 수 있어요.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배 시간에 앉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나 숙련됨이 뭐라고요? 기본을 잘 확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조종사 이야기를 통해 나눴었다면, 그러면 믿음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자꾸 찾는 것, 그것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는 것, 그것을 기본으로 계속해서 잘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 할수 있겠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복음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장 기초적인 것들 그것이 오늘도 우리를 바로 세운다는 것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단순하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러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건 내가 열심히 뭘 해서 맺혀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린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내가 그 안에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시지요. 오늘 오후 시간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안에 깊이 거하시며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온천 상남교회 이영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미국 펜실베니아주 복음주의 신학교 총장을 역임하셨던 데니스 홀링거 교수님께서 쓰신 머리, 가슴, 손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대로 된 기독교적 지성을 갖추려면 좋은 생각뿐 아니라 감정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행동이 그분의 영광과 목적을 드러내야만 한다. 누구라도 태생적으로 한 가지 강조점에 치우치게 마련이겠지만 우리는 머리와 가슴과 손을 한데 모아 강력한 상호작용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온전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홀링거 교수님의 주장처럼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머리와 가슴과 손을 한 곳에 모아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그 결과로 선하고 의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 본문인 시편 58편을 보게 되면 이 시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지은 시라고 표제에 나옵니다. 그러니 상황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지금 다윗이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사울을 비롯한 그의 신하들에게 분노를 쏟아내며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7번 강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가지씩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기도는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가 없으면 음식을 제대로 씹어 먹을 수도 없지만 또 발음이 새어 나와서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지요. 다윗은 그들의 부정한 입술에서 악한 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이 이빨 빠진 사자처럼 아무런 힘과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끝내 비참한 최후를 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흐르는 물 위에 종이배를 만들어서 띄우게 되면 어느샌가 먼 곳으로 사라져 버리게 되지요. 왜냐하면 흘러가는 물의 힘에 의해서 배도 함께 떠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도 흐르는 물과 같이 신속하게 사라져 버릴 것을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는 그들이 겨누는 화살이 꺾이게 해달라는 것인데 이 기도는 그들이 세운 계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들이 세운 계획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지요. 그리고 다섯 번째 기도를 보게 되면 다윗은 그들이 소멸해가는 달팽이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달팽이는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 살아가는 연체동물인데 그런 달팽이를 덥고 건조한 곳에 두게 되면 서서히 말라 죽게 됩니다. 그것처럼 자신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가도록 다윗은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기도는 자신의 대적들이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는 산모가 조산을 하는 경우에 태아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죽어서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바깥 세상의 공기와 햇볕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죽은 것이지요. 다윗은 그것과 같이 자신들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맛보지 말고 비참하게 최후를 당하라고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갈수록 다윗의 분노가 격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기도는 불을 피운 가마솥에 있는 음식이나 물처럼 자신의 대적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뜨거운 심판을 받아서 사라질 것을 기도했습니다. 이 또한 굉장히 잔인해 보이는 기도이지요. 이렇게 현재 다윗은 대적들에 대한 분노가 자기 안에 가득하다 보니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슨 이유와 목적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원수들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이런 시를 만들었던 걸까요? 여기에는 특별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면 분노에 차서 마음에서 온갖 악한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할 경우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들을 벌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까? 다윗도 우리와 같은 감정으로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었고 또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우리와 달리 성경에서 위대한 신앙인으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기도를 드렸을 때의 감정을 끝까지 가지고 갔던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순환시켰기 때문인데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분노하며 잔인하게 악인들의 심판을 간구했던 다윗이 사무엘상 24장에 가게 되면 엔게디 광야의 굴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6장을 보게 되면 십광야에서 깊은 잠에 빠진 사울을 또 쉽게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때도 사울을 살려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손으로 그를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사울에게 동조했던 세력들을 벌하기보다는 그들을 품고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므비보셋에게는 사울의 모든 재산을 돌려주었고 그는 자신의 식탁에서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사울을 포함한 그의 대적자들에게 분노와 원망을 했던 것과는 달리 용서와 사랑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오늘 본문에 품었던 그 강한 분노를 잊어버리고 사울과 그의 대적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은 머리와 가슴과 손을 상호 보완적이자 의로운 쪽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분노하지 않고 끝내 의로움을 지키며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는 가슴에 머리와 손이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머리와 손이 그 가슴을 의로운 쪽으로 이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자신의 머리와 가슴과 손을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해서 끝내 의로운 쪽으로 서 있을 수가 있었던 걸까요? 다윗이 지은 시편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깊이 묵상하고 생각했다는 내용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결국 이 말은 다윗이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며 살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악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말씀으로 조절해 갔던 것이죠.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 자신의 머리와 가슴과 손을 모으며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 중에 악한 것들이 솟아나도 그것을 회개하며 끝내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의 이 모습을 본받을 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억울하고 분노할 수 있는 일들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감정적으로 그 일을 풀거나 끝까지 그 감정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0: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 나의 머리와 가슴과 손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악한 감정은 물러가게 되고 결국에는 다윗처럼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의 머리와 가슴과 손을 모으고 이것들을 언제나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온천 상남교회 이영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2647-3088번, 010-2647국에 3088번 온천 상남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수레바퀴 선교회 김재호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3: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100년 전 동방에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3천여 교회가 있었던 북한에는 아직도 그루터기 교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고난의 행군 때에 백성들이 중국으로 나와 도움을 받으며 복음을 받아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 복음의 자생적 활동을 하는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 의해 암묵간에 믿게 된 북한에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정치선전이라도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한 땅에서 제아 교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영적으로 캄캄한 곳이지만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들로 인해 북한 땅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복음 통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면에 신앙의 자유가 있어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열악한 환경에서도 숨죽이며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북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속히 복음 통일로 북한 지하 교인들과 손잡고 예배 드리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수레바퀴 선교회 김재호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M 98.1 진주지역 92.5MHz 창원극동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의 헌신으로 오직 복음만을 전합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최초의 한글 성경을 만든 사람들 제7화 뒤바뀐 유학의 목적

0: 1882년 최초의 한글 성경이 만주에서 인쇄되고 있었다. 한편 전남에서는 이수정이 개화된 문명을 공부하기 위해 일본 유학길에 오른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본 농업의 근대화 작업을 지휘하고 있던 대표적 농학자 치다센을 만난다. 치다센은 유럽 유학 중 세례를 받고 일본으로 돌아온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이수정은 그의 거실 벽에 걸려있던 한문 족자를 보게 된다.
1: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2: 네, 너무 인상적이군요. 한문의 깊이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1: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2: 그런데 뜻풀이가 쉽지 않습니다.
1: 서양의 글을 한문으로 옮긴 것입니다. 글의 배경과 작자의 의중을 모른다면 풀이가 쉽지 않죠. 어려우실 만합니다.
2: 네, 마치 그 새로운 세계를 보는 듯 느낌이랄까요? 아, 대단한 문장인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1: 저건 마태복음 5장이에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담긴 부분이죠. 제 삶을 바꾼 말씀이기도 합니다.
2: 산상수훈이라. 비유인 듯하고 함축인 듯하고 동양의 경소와는 결이 달라 보입니다.
1: 맞습니다. 비유로 시작하죠.
2: 겸손한 이는 천국을 가지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요?
1: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 즉 겸손한 자가 하늘의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동양에서는 덕을 쌓아야 한다고 하지만 여기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걸 우선으로 합니다.
2: 겸손함이라. 아니, 동양 고전에서는 인간의 수양을 중시하는데 이런 방식의 접근은 처음입니다. 왜 겸손한 자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1: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깨달아야 비로소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지요.
2: 아, 그렇군요. 선생님, 이 서책의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0: 죠? 마태복음입니다. 아, 마침 한문성경을 제가 한 권 더 가지고 있으니 만난 기념으로 선물로 드리죠. 분명 당신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2: 그날 밤 이수정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다. 알 듯 모를 듯 읽은 성경 말씀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고 다닌다.
1: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대체 무슨 뜻일까?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구나. 이건 역시 분명 비유일 텐데 어떤 의미란 말인가? 모르겠다. 일단 자고 날이 밝는 대로 다시 선생님을 찾아가 봐야겠다.
2: 그렇게 잠을 청하려던 순간,
1: 그래, 자신의 고통을 넘어 이웃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마음, 그 마음.
2: 깊은 한숨을 내쉬며 수정은 한문 성경을 가슴에 품는다.
1: 조선의 백성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속에 있다. 내가 배운 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법이지만 이 말씀은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
2: 결국 밤새 성경을 읽고 생각하는 수정. 그리고 동이 트자마자 스다센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린다.
3: 이수정 선생? 이렇게 일찍 웬일로?
1: 도저히 기다릴 수가 있어야 말이죠. 질문이 너무 많아서 어제 한숨도 못 잤습니다, 선생님.
3: 들어오시죠. 마침 차 한잔 하려고 했는데 함께 마시면서 이야기하시죠.
1: 이 구절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부분 말입니다.
3: 의란 하나님의 정의, 곧 진리를 말합니다. 그 진리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이죠. 수정 선생.
1: 예.
3: 동양의 고전에서 정의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1: 총의는 군자의 덕목 중 하나죠. 세상을 바로 세우는 힘인데 그 정의가 여기서는 자신을 바꾸는 갈망 같군요.
3: 네, 맞습니다. 복음은 내면의 혁명을 말합니다. 외적인 법보다 더 깊은 변화죠.
1: 참으로 신선합니다. 이렇게 내적인 갈망을 중요시하다니.
3: 복음은 밖을 고치지 않아요. 안을 바꿉니다. 그 안이 바뀌면 밖도 자연스레 변합니다.
1: 이런 귀한 내용을 이제 알게 되다니. 선생님, 조선으로 돌아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3: 말씀하신 길은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건 세상과 싸우는 일일 수도 있어요.
1: 저는 세상과 싸울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전하고 싶습니다. 이 귀한 깨달음을 저만 알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2: 치다세는 이수정과 만난 기쁨을 일본 선교사 헨리 루미스에게 이야기한다. 평소답지 않게 치다세는 굉장히 신이 나 보인다.
4: 그래요? 조선 사람이라면...
3: 예. 다른 학자들은 유교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새로운 생각과 사상을 멀리하고 대부분 거부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오히려 감격을 했다 이 말입니다.
4: 참 반가운 일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큰 뜻을 가지고 만나게 하셨을 겁니다.
3: 그렇죠. 분명 그렇습니다. 사실 정부의 기독교 탄압에 답답했었는데 너무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한편 걱정도 되고요. 분명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힐 텐데.
4: 벽이라뇨?
3: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이 조선사의 유교의 가르침과 대립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수정 선생도 이 부딪힘을 피할 수가 없을 텐데.
4: 벽을...

0: 지 못할까 걱정이시군요.
1: 아, 뭐 괜한 염려 같네요. 예,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무엇인가 큰 일을 시작하려는 것 같지 않습니까?
0: 아마 그분을 통해 조선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제 생각도 그래요. 그게 너무 설레면서도 너무 걱정입니다.

0: 그날 밤 이수정은 생생한 꿈을 꾼다. 낯선 곳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신기하게 생긴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본다.
1: 누구시오?
2: 이수정 선생님이시지요?
1: 크로스만.
3: 이 보따리를 받으세요.
1: 네? 이게 무엇이란 말입니까?
2: 이 책들이 바로 조선의 가장 귀한 책이 될 겁니다.
1: 가장 귀한 책이라.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책이란 말입니까?
3: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찾던 모든 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0: 이수정이 책을 열자 그 안에서 빛이 퍼진다. 그의 얼굴에도 그 빛이 닿는다.
1: 진짜다. 진짜. 이 길이 맞아.
0: 수정은 침대에서 숨가쁘게 깨어난다. 그의 온몸은 땀에 젖어 있었다.
1: 그 책, 모든 답을 가진 책.
0: 생생한 꿈을 통해 하나님은 수정에게 자신의 계획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이수정은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기로 마음먹는다.

FA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최초의 한글 성경을 만든 사람들 제7화 뒤바뀐 유학의 목적 출연 최웅 임황건 유춘희 김보경 주진홍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창원 명곡교회 이상영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두려울 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브렌다 쇼샤나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두려움이 없이 사는 법. 그분은 두려움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현실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손님이다. 여러분, 두려움은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두려움은 결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그저 손님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좌우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성도님, 그 손님 그만 붙들고 제발 빨리 보내세요. 보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손님 한번 찾아보면 저 잘 안 떠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손님은요, 꽤나 끈질깁니다. 가만히 자리에 누우면 이 부정적인 상상이 끊이질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상상하면 입가에 미소가 머금어져요. 근데 갑자기 얼굴이 굳어집니다. 이 왼수가 왜 갑자기 내 생각 속에 끼어들어? 그런 인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상상이 안 되고 그 인간만 묵상이 되는 거예요. 하루 망칩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굴절되고 부정적인 것들은요, 안 키워도 성장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가치로운 것들은 내가 다듬지 않고 이게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자리에 누우면 부정적인 상상이 그치질 않는 이유가 뭘까요? 들려져야 할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내가 두려움이라는 손님이 찾아오면요, 하나님에게서 시선이 멀어집니다. 확신이라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점점점 불신화돼갑니다. 삭막하게 되고 사막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다 듣지 못해요. 그러나 일단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이 들려져 오기 시작하면 우리 내면에서 주님은 차근차근 알려주시고 치유해 가시고 회복시켜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입니다. 아직까지 함이 아닙니다. 그냥 아비입니다. 나중에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되지요. 지금은 아브람 아빠입니다. 그냥 남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아브람이 부정적인 상상을 끝없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방법들을 가지고 종족 보존뿐만 아니라 자기 가계를 계대해 가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러다가 그는 그 부정적인 상상으로부터 두려움을 떠나보내고 믿음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1절 같이 보실까요?
2: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0: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1: 여러분, 지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냥 이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러면 될걸.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나는 너의 방패야. 여러분, 이 시기에 아브람에게 너무나 적절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람은요, 닻을 내리지 못한 배처럼, 돛단배처럼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돌라오멜이라는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318명의 자기 소위 말하는 사병을 가지고 물리쳤던 그 담대함이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야. 괜찮아. 내가 너를 보존하는 자야. 내가 너를 지키는 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이랬습니까? 아니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절,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0: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1: 지금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이걸 무슨 상황이라고 말하죠? 따구지기는 상황입니다. 모르십니까? 아, 좀 더 적극적인 전문용어를 쓸게요. 개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흔들리는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방패가 돼줄게. 나는 너의 큰 상급이야. 그때 그가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방패시라고요? 나의 상급이시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주신 거라고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이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바뀌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생계가 막막한데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질병이 점점 심각해지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업은 어려워지고 있고 부채는 점점 늘고 이자 낼 돈도 없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심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십니까? 또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0: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1: 여기 이 대화가 좀 고구마 먹는 느낌 아닙니까? 답답합니다. 아니, 아들 하나 주면 될 낀데 계속해서 말을 겁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갓난아이가 울어요. 경험이 없는 초보 부모들 엄마는 뭐라고 얘기냐면, 아빠는 야 빨리 져주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경험이 있는 저 같은 노련한 아빠는, 여보, 우리 준이가 말을 걸어오고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아이가 나에게 말을 거는 방법이요, 우는 것 말고는 없잖아요. 말을 걸어오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끝없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쓸데없는 부정적 상상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게 무슨 말일까요? 계속해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아들 하나 주면 될 긴데 왜 아들은 주시지 않고 말씀만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브라함을 두려움에서 건져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그 아브라함을 두려움에서 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를 두려움 가운데 건지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요, 내가 신뢰하지 않으면요 공허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적 원리를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끝없이 끝없이 내 마음을 놓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안에서 잠기게 돼 있어요. 밖에서 열지를 못해요. 성령께서 자의적으로 야 열어 이런 경우가 드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야 열어라 열어라 하실 때 열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좌소의 왕으로 오셔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은 신뢰 믿음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허락하신 것은요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하늘의 별 해변가의 모래처럼 그 후손이 흥왕케 하겠다고 그랬고 모든 나라의 아비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지금 나이는 무거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실 기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명확히 아는 것은요 우리 믿음 생활의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믿는 만큼 크게 보이시는 하나님. 내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의 사이즈예요.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내가요 좁쌀만하게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믿음은 내 믿음의 세계는 내가 경험하는 모든 세계는요 좁쌀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두려울 게 없고 거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일들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318명의 사병으로요 그돌라오멜 군대를 완벽하게 무찌릅니다. 그 용감했던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을까요? 아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아들에게 집착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내가 너로의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제가요 어느 날 여러분 귀에 물이 들어갔을 때 거슬리죠? 안 거슬립니까? 저희 아버지가 귀를 반대쪽으로 대고 한번 대고 있어봐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그때 당시 얼마짜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1원짜리 동전 몇 개를 주면서 새마을 공판장에 가서 사탕 사 먹고 와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놀란 빛의 속도로 공판장에 뛰어갔습니다. 사 먹고 나오는데 뭔가 뜨뜻한 게 나와요. 귓속에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후비고 계속 후비 아마 여기가 덧났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잊어버리게 아버지가 1원짜리 동전을 몇 푼 주면서 갖다 오라는 것 이론에 몰입되다 보니까 이 문제는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다 보면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우리를 근심케 하고 두렵게 만드는 염려하게 만드는 것들이요 절대로 우리를 뒤로 물러가 침눈에 못 빠지게 만들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언제 주실 긴데요 왜 안 주십니까? 지금 내 나이가요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속 말씀만 하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또 말씀하실 거예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 안 듣는 방법이 뭘까요? 고치면 됩니다. 아닙니까? 소라 집사님 아니에요? 아, 대봉 집사님이 없구나. 왜 잔소리예요? 고치라고. 뭐 잔소리 안 한다니까 내가 할 말 없다. 여러분 지금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이 말씀하게 또 예를 들고 또 번복해서 말씀하게 만드십니까? 적어도 창조주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자체는요 나를 두려움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험산 줄령을 평지로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게 하나.

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머리로는 알겠는데 안 믿어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일까요? 제 아내가 정말 꽃과 화분 그리고 식물을 잘 키우거든요. 분명히 죽었어요. 어머나 하고서 나가보면요, 봄이 되면 파릇한 싹이 나와요. 가시적으로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모두 겨울나무처럼 앙상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앙상해지지 않고는 내년 봄 눈부신 이파리들이 달린 나무가 될 수 없다는 것 또한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요,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크심이 뭔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이 그 과정을 거칩니다. 5절입니다.
1: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0: 다시 읽을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게 뭘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이 야밤의 부흥회를 하실까요? 그것도 1대1 레슨을 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그 말씀의 의도는, 아브라함아, 별을 만드신 존재, 셀 수 없는 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크심과 그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아, 너 이 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 깨달은 게 있니? 그래, 인간적인 생각으로 네 생각이 맞아. 불가능해 보여. 하지만 나를 보라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야. 이 별들, 아니 온 우주를 만든 내가 너에게 상속자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하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유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겪었던 모든 신앙생활의 시행착오가 이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부정적인 상상력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놓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하늘의 별을 지은 게 나야. 그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 나의 약속은 신실해. 나는 시건치 않는 하나님이야. 내가 말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근심하지 마. 이 말씀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면 모든 삶 속에서 아멘이 됩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언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로 공부 못하는 은사를 가진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자기 반이 그 당시 내가 생각할 때는 한 59명에서 60명 사이인데요, 반드시 얘는 늘 꽁지를 해오는 아이였습니다. 진짜 공부 못했어요. 근데 꽁지하고 그 꽁지 두 번째 아이하고 평균 점수가 10점이 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못했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왜 내가 은사라고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여놓고 설치고 자기 학교 합격됐다면서 교육장 문을 열면서 목사님 저 합격했습니다 하는 길 해낼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뭐 그냥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송도에 있는 상고가 있습니다.

0: 미션스쿨인데 그 학교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학교는 시험을 쳐서 결과로 가는 게 아니라 응모하면 응시하면 되는 학교였습니다. 근데 내가 그래서 너 해낼 줄 알았다는 말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게 은혜로 지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기도해 줬습니다. 그 아이가 갔다가 이제 가입학식 때 갑자기 여기가 문을 열고 들어더니 목사님 그 학교는 학교도 아니라요 그러기로. 와, 가서 선배들이 와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자기 학교에는 놀라운 전통이 있대. 그게 뭐냐면 시험 타종, 시험을 알리는 타종이 울리고 난 뒤에 10분 안에 모든 시험이 종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스갯소리를 했겠지만 이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와서 하는 얘기가 그래. 그걸 학교도 아니라요. 그래서 내가 진혁아 기회가 왔는기라 했어요. 얘가 울다가 예?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라 그랬게요? 그 학교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학교다. 네가 하나님이 오시는 통로로 디딤돌로 진검다리로 사용되거라 그랬더니 아멘! 그 아이가요 그 학교에 들어갈 때 정말 믿는 애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졸업을 앞두고 어느 날 목사님 저희 학교에 오셔서 체플을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갔습니다. 음악실이요. 그때 300석이 넘었어요. 다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울면서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걸 기대해 보니까요. 이 학교가 얼마나 아름답게 바뀔지를 제가 알겠더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그 학교는요. 꽤나 괜찮은 학교로 명망이 나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분에 대한 신뢰 하나를 가지고 자기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에게 희망을 걸고 난 뒤에 학교를 뒤집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변화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드디어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기 위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0: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아브라함아, 지나온 세월들을 뒤돌아 보았으면 좋겠어. 네가 여기까지 올 동안 누구의 능력으로 온 것인지 생각해 보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318명으로 조카 룻을 구할 수 있었던 것, 돌아보니까 자신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었어요. 자신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명곡재단에 속한 모든 명곡 가족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존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볼레타 스틸 크롬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선교사님이신데요. 이 선교사님의 남편은 신실한 목사였습니다. 그 어느 날 상상할 수 없는 그 불행이 그 가족 가운데 덮쳐옵니다. 이 가정에는 아이가 셋이

0: 있었습니다. 모두 죽습니다. 첫째 아이는 4살에 백혈병으로 죽고요.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는 둘째 나이 18, 셋째 아이 16살 되던 해에 함께 타고 가던 차 사고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던 목사이자 선교사였던 남편이 임파선 호지킨이라는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이 볼레타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대만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던 57세 되던 해 선교사님은 흉악범에 의해 성폭행을 당합니다. 여자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수치를 다 경험하면서 그걸 감추지 않고 온 세상에 드러냅니다. 그래서 왜 그랬느냐고 묻자 그분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셨고 남편이 숨 한번 들어 마시기 위해 죽을 힘을 다했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의 말씀이 나의 비통함을 치유해 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나니까 평소 건강할 때 상투적으로 들리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가 결국 거짓이 아니고 진리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흑암 속에 살아가는 나에게 빛이었고 마른 입술을 적시는 생수와 같았고 연약한 저의 손을 들어주시는 내 손에 들려주시는 지팡이 같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환난 당한 나에게 샬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찾아와 위로해 주신 하나님은 환경보다 더 크신 샬롬의 하나님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아니 우리를 친히 인도하셔서 말씀을 믿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자, 그분에겐 환난, 역경, 두려움, 불안이 나를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 되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잡는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상합니다. 모르는 이유는 거기까지 안 가봐서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잠시 내가 경험한 모든 삶의 경험들을 내려놓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서 그 말씀이 이끄는 데까지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샬롬의 세계가 있습니다. 부족하거나 어그러짐이 없는 상태,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견고함이, 가보지 않은 시간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일상적인 우리의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 친히 주어진 한 주간 동안 경험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창원 명곡교회 이상영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288-1009번 창원 명곡교회나 지역번호 05-288-1009번

19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지대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8월 18일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오늘 극동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정말 잘 오셨어요. 연휴 대체 휴무일 여러분 잘 보내셨죠? 오늘 잘 복귀하셨습니까? 자,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이 듣고 계실지, 특별히 자,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는 일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 오늘도 분명히 듣고 계실 겁니다. 우리 새끼라에서 방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자,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찾는 귀한 시간, 보물 퀴즈 오늘 펼쳐집니다. 핸드폰 꺼내시고요. 문자나 메시지 보낼 준비해 주십시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그러면 새깨라 보물 퀴즈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핸드폰 꺼내셨어요? 보물 퀴즈 출발합니다.

0: ホーム자, 숨겨진 보물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자,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청취자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보석 찾는 보물 찾기 시간입니다.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지 않는 분들 정답 문자를 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물론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도 이 시간에 정답 보내시면 좋은 선물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와서 그런지 지금 타이밍을 놓쳤던
1: 네.
0: 타이밍을 아주 많이 놓쳤던 전영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영원천사 전영천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풍암교회 전영천 목사님 나오셨고요.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도 오셨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예. 무슨 생각을 골똘히하고 계셨어요, 목사님? 자, 오늘 보물 퀴즈 여러분께서 정답을 이따가 꽁트를 듣고 또 꽁트를 듣고 나서 여러분께 정답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 고현 집사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또 상상력이 풍부한 우리 고현 집사님이 또 꽁트를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 꽁트에 푹 빠졌다가 정답 안 보내시면 안 되고요. 잘 듣고 정답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도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예, 기회. 예, 예. 정답을 맞아요. 어디로 보내면 돼요, 목사님?
2: 예,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 유료 문자가 조금 있긴 한데 네. 샵106

0: 19 우물종 106급으로 마구마구 보내십시오.
1: 그렇습니다. 예, 예.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입니다. 예? 이 시간대는 여러분께서 어느 지역에서든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들어가고요.
0: 예.
1: 극동방송 어플로 휴대폰에서 라디오처럼 듣고 계시는 분들은 거기서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 메시지를 여러분께서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답 옆에다가
0: 예.
1: 교회 안 다니는 분 예. 뭐라고 보내야죠?
0: 아, 교회 안 다니는 무교생, 다니는 분하다가 중단하시면 방학생, 그리고 통학 가능하면 통학 가능까지 써주시면 한 줄에 쭉.
1: 그렇습니다. 쭉. 자,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은 방학, 방학이라고 몇 년 방학이라고 써주시면은 더 좋아요.
0: 예.
1: 정답 옆에다가 몇 년 방학이라고 써주시면 더 좋고.
0: 예.
1: 아, 내가 지금 종교가 없는 사람이다.
0: 아, 그 무교.
1: 그러면 무교라고 적어주시고
0: 네, 무교, 무교.
1: 무교나 아니면 방학생들 가운데서
0: 예.
1: 통화 가능하신 분들 전화를 받을 수 있다. 전화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운전을 하더라도 정차까지 가능하다.
0: 예.
1: 이러신 분들은 통화 가능. 예, 무교하고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써주시면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0: 드립니다.
1: 드리도록
0: 예.
1: 하겠습니다. 자, 오늘
0: 예.
1: 오늘 꽁트는
0: 예.
1: 보니까 르비딤이라는 큰 제목의
0: 예.
1: 모세 지팡이 매직 물쇼 마술 버전입니다. 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등장인물이 모세가 나오고
0: 예.
1: 투덜투덜하는 관객이 나오고
0: 예.
1: 하나님이 나옵니다.
0: 예.
1: 하나님.
0: 예. 예.
1: 자, 누가 누구를 맡을지 여러분 그건 알아서 이렇게 상상해 주시고 예, 모세도 나왔다가 관객도 나왔다가 하나님도 나옵니다. 자,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께서 샵1069 문자나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고 방학 무교생
0: 예.
1: 꼭 좀 보내주세요. 자, 자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2: 신사 승려 여러분 그리고 출애굽 원정대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위대한 광야의 마술사 모세 인사드립니다. 수리 수리 수리 마술이 비둘기야.
1: 헐, 마술? 매직쇼고 나발이고 이 사막 한복판에서 땀만 빼는 이 마술쇼. 아유, 환불 요청합니다. 모세님, 마술로 비둘기 대신 미네랄 워터 한 병만 뽑아주세요.
2: 그게 마술은 타이밍입니다. 지금은 카드 마술이랑 동전 마술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쩌죠? 잠시만요. 뭐라도 나오게 하겠습니다. 수리 수리 마술이 얍!
1: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이럴 줄 알았어. 아, 목말라. 아, 물 필요해요. 이대로는 다 미라가 될 판이야. 모세님, 진짜 물이 나오는 마술 좀 보여달라고요.
2: 하나님, 저 관객이, 아니 백성들이 물이 나오는 마술을 원합니다. 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돌로 던진대요. 마술 도구도 이제 다 떨어지고 제 꼼수도 다 들통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쩌죠?
3: 모세야, 내 너의 모든 땅과 그들의 탄식을 보았노라.
2: 네, 하나님. 지금 난립니다. 사막에 에어컨이라도 좀 어떻게 안 될까요?
3: 허허이, 모세야. 네 손에 든 그 초라한 나무 지팡이를 보아라. 그건 단순한 소품이 아니란다. 내 약속과 능력의 지팡이다.
2: 이거요? 그냥 쥐어온 나뭇가지인데요?
3: 그 지팡이로 저 바위를 쳐라. 내 너에게 광야 최고의 물술을 보여주마.
2: 아, 하나님표 특급 마술? 좋았어. 관객 여러분, 제 일생 일대 물쇼를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수리 수리 마술이. 자, 이 지팡이를 보십시오. What the what the what the 물쇼 yeah!
1: 바위에서 물이 콸콸콸. 이야, 이거 진짜 물이다.
0: 가! 이 맛이지. 안반스 100% 톡 쏘는 탄산맛까지 물맛이 끝내줘요.
1: 모세바

0: 마술사님, 아 제가 사기꾼이라 의심해서 진짜 미안해요. 아 쏘리 쏘리.
1: 하나님의 마술은 언제나 리얼이랍니다.
0: 우와, 광야 최고의 마술, 하나님의 신기술 최고.
2: 자,
3: 어서들
4: 모이세요. 자,
2: 원샷.
5: 자, 청취자 여러분, 문제 나갑니다. 출애굽 17장, 니비딘 사막에서 목이 말라 폭동 직전까지 간 백성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매번한 바위에서 시원한 폭포수를 터뜨렸을 때 사용한 지득히 아이템은 무엇일까요?
0: 자, 청취자 문제 나갔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느비딤 사막에서 일어난 일을 저희가 꽁트로 이렇게 펼쳐봤는데,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시원한 폭포수를 터뜨릴 때 사용한 이 아이템은 무엇일까요? 보니까 여기 꽁트에서 나왔어요.
5: 예, 단어가 나왔습니다.
0: 예. 자, 일단은 예. 여러분께서 샵 1069 예. 우물정 1069 문자나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5: 예.
0: 여러분 지금 주관식으로 예. 여러분께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고
5: 예.
0: 그 정답 옆에다가 지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내가 이거 알고 있다 하시는 분, 방학 무교 이렇게 좀 적어주시고, 방학생들 몇 년 방학이라고 그렇게 꼭 좀 적어주시면
5: 예.
0: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고, 방학 무교 기다리고요. 혹시 통학 가능하신 분들, 무교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학 가능이라고 적어주시면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예.

0: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온누리 뮤지컬 찬양팀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보물 퀴즈 전영천 목사님 또 고현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세 매직 물쇼 마술 버전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실 사건을 오늘 꽁트로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문제가 뭐였죠? 다시 한번 목사님 한번 문제. 예.
1: 예. 문제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르비딤 사막에서 목이 말라 폭동 직전까지 갔던 사건입니다.
0: 네네.
1: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메바른 바위에서 시원한 폭포수를 터뜨렸을 때 사용한 치트키 아이템. 예, 그게 무엇입니까?
0: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자, 지금 주관식인데, 오, 지금 뭐 정답을 맞춰주시는데.
2: 엄청 보내셨어요.
0: 그 중에서. 네. 가장 또 아주 빠르게
1: 예.
0: 뭐 보니까 뭐 뱀이 막 나오고
1: 예.
0: 뭐 막 그러는데
1: 무르바에도 나오고 무르바도 맞이 무르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0: 그 중에서 우리 0028번님
1: 예.
0: 아주 빨랐습니다. 5489번님도 아주 빨랐고요.
1: 맞아요.
0: 자, 뭐 막대기 나왔어요.
1: 예.
0: 아, 나무까지 다 땡입니다. 땡.
1: 예, 땡.
0: 와, 세 분의 연기 완전 최고예요. 진짜 보는 듯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1: 좀 어설프긴 했습니다.
0: 아, 그리고 고현 집사님. 와. 야, 너무 네. 멋지고 많이 사랑한다고.
1: 와,
2: 알았어요.
0: 아우, 성실한 고 집사님.
1: 아, 예.
0: 그러니까요.
1: 아,
0: 일주일에 하나 이게 탁탁 나온다는 게
1: 아, 지금
0: 대단하십니다.
1: 저는 머리 짜는 안 나와. 설교는 와. 나오는데 아, 이건 안 나와 저는.
0: 이야. 자, 그다음에 자, 좀 뒤로 가 가지고 오늘 정답 맞추신 분들 가운데서 좀 뒤로 갑시다. 뒤로.
1: 예, 예. 뭐,
0: 뒤로 가 가지고 자, 우리 200번째 보낸 0027번님께
1: 축하합니다.
0: 027번님께 선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근옥 권사님이시네요.
1: 예.
0: 자, 우리 저기 우리 또 이렇게 저 가장 좀 늦게 온 분도
1: 괜찮습니다.
0: 우리가 또 네. 좋아하잖아요.
2: 와.
1: 예.
0: 예. 7457번님.
1: 예, 축하합니다.
0: 7457번님께도
1: 예.
0: 선물
1: 드리겠습니다.
0: 세 분의 꽁트 너무 멋지고 재밌어요.
1: 예.
0: 동탄에서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정답 옆에다가
1: 예.
0: 교회 안 다니는 분들
1: 예.
0: 방학 무교라고
1: 무교. 방학 안 다니는 무교
0: 수 있도록
1: 예. 방학생들은 네. 방학생
0: 통학 가능하신 분들은 통학 가능이라까지
1: 한 줄로 쭉
0: 그렇습니다.
1: 예.
0: 자, 근데 지금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1: 예, 그럼
0: 뭘 이렇게 뭐
1: 선택의 기회를 드립니다.
0: 물쇼를 하고 뭐 마술을 한다는데 그래도 모르겠다. 뭐 모세가 뭘 내려쳤는데
1: 예,
0: 그게 오늘 이제 정답이잖아요.
1: 아까 공채 나왔어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자, 그러면은 보기를
1: 예.
0: 우리 고현 집사님께서 한번 내주십시오. 보기.
2: 네, 보기 나갈게요. 1번 셀카봉, 2번 널 용서하지 않겠다 여슬봉, 3번 지팡이, 4번 기야미. 네 살.
0: 여러분 실제로 보면 엄청 귀엽습니다.
2: 지금 몸도 막 움직이면서 한 거
0: 엄청
2: 알죠?
0: 엄청 귀엽어요. 율동하면서 지금. 자, 셀카봉이냐, 요술봉이냐, 지팡이냐, 귀요미냐. 내가 정답 알겠다. 샵 1069 오물정 1069번으로
1: 예.
0: 문자나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1: 예.
0: 그 정답 옆에다가 내가 교회를 지금 쉬고 있다
1: 예.
0: 하는 분들 몇 년 방학
1: 예.
0: 아니면 무교
1: 예.
0: 이렇게 적어주시고 무교나 방학생들에게 저희가 무조건 선물을 드린다는 거 아까 그거 얘기를 못했네.
1: 예.
0: 아, 무교나 방학이라고 쓰신 분
1: 예.
0: 정답 맞춘 분 가운데서
1: 예.
0: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1: 예.
0: 통화 가능이라고 쓰신 분들은 네,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1: 예.
0: 드리도록
1: 마구마구 기회 드릴게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자, 셀카봉이냐 요술봉이냐 지팡이냐 귀용이냐 자, 자, 우리 아주 귀여운 고현 집사님
2: 목사님께서 절 참 귀여워해 주시네요.
0: 자, 우리 빨리 찬양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0: 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네. 모세가 이거를 갖다가 그냥 탁 쳤더니 머리 콸콸 나왔습니다.
1: 예.
0: 자, 무엇을 쳤을까요? 정답을 발표합니다.
2: 정답은 3번 지팡이.
0: 그렇습니다. 요술봉도 아니고 그 다음 귀요미도 아니고
3: 아지와.
0: 자, 우리 5487번님 운전하느라고 늦었지만 고현 집사님 힌트 주시면서 어깨가 들썩들썩 거리셨을 것 같은 모습이 상상하니 웃음이 나고 같이 행복해지는 행복파이러스입니다. 혜경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2: 그러니까요.
0: 고현 집사님 진짜 막 율동을 하면서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2: 네, 가만히 있진 않아요. 네.

0: 할 때.
1: 귀여움이 이렇게 하셨어요.
2: 아, 이게 지금 들쭉들쭉 이게 밑에 그러니까. 꺼질 것 같아.
1: 그러니까. 나중에 보여주셔야 되는데.
2: 그렇지. 네. 아, 보이는 라디오 한번 해. 그러니까. 보이는 라디오. 네. 네.
1: 하나님이 귀여움에 반하실 것 같다고.
0: 어, 어쩜 좋아.
1: 자, 막 운전하면서 졸렸는데 빵 터졌다고. 목사님 너무 웃으셔서.
2: 웃는 모습이.
1: 자, 자, 오늘 정답은 지팡이였습니다. 목사님 네, 지팡이. 지팡이. 예. 아유, 중요하죠, 지팡이. 예. 그렇죠?
2: 지팡이를 내민다는 예. 말씀으로 하시는데 하시는 아니고 느비디면서는 예, 예.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두 번 쳤다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큰 문제 생겼죠. 네네. 예,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이거 나타나거든요. 사실은 변덕을 치라라고 말씀할 때에 네. 내 어떤 감정, 내 어떤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반석을 치는 모습. 그런데 모세가 그 내가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을 이렇게 하랴라는 말씀으로 그냥 반석을 두 번을 쾅쾅 내리쳐버렸단 말이죠. 네네. 이게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반석을 내밀 지팡이를 내밀라라고 하는 것은 홍해바다 사건이고
1: 예. 어떤 분이 보니까 예. 네. 그거 내미는 거 아닌 거냐 예. 반석으로 예. 네. 그거는
2: 7장 17장 6절 말씀에 나옵니다.
1: 이거는 이제 모세가 이제 반석을 지팡이로 치고 예. 나중에 너무 이렇게 성질을 해가지고 탁 쳐가지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
2: 예. 내가 너 예.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샘플로 그러니까. 보이신 과정도 예. 되는데 물론 이제 모세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 건 아니고 예, 하나님께 너는 여기까지 예. 받은 사명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1: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 우리가 정말 쓸모없이 생각할 수 있는 예. 그 나무 조각 그 지팡이를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사용하시는 하나님.
2: 예. 예.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체가 사실 지팡이잖아.
1: 예, 예.
2: 근데 우리는 맞아요. 뭔가 됐다고 생각하고.
1: 그러니까. 예. 자, 우리 하나님의 지팡이가 한번 예. 돼 보자고요.
2: 예.
1: 자, 많은 분들 오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분들 선물을 드리겠고
2: 예.
1: 방금 그 귀요미를 알아보신 예. 우리 5487번님께 예.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예, 예, 예.
1: 아. 보니까 0616번님도 제가 예.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하겠습니다.
0: 네.
2: 예.
0: 와.
1: 북한 땅에서는 못 들었지만 와. 이곳에서는 마음껏 들을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2: 와.
1: 너무 귀엽다고 지팡이 맞춰 주셨습니다. 와. 북한, 북한 우리 탈북민이신 것 같아요.
2: 와. 예. 와, 이분, 이분한테 진짜
1: 북한에서도 우리 극동 방송 들을 수 있는데
2: 아, 이게 사실은
1: 이분은 이게 못 들으셨나 봐요.
2: 아, 이게 조심스럽게 예. 이루어지는 거라서 그러니까요. 그럴 수 예, 있습니다. 예.
1: 그리고 새벽 시간대 많이 또 들리거든요.
2: 예, 맞아요.
1: 자, 오늘 많은 분들 오셨는데 그중에서 우리 무교생 방학생들 가운데서
2: 예.
1: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2: 예.
1: 선물을 또 고를 수 있는 시간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아, 무교생인데.
1: 자, 무교생인데 통화 가능까지
2: 예.
1: 적어주셨어요.
2: 6606-0334번 지금.
1: 예. 자.
2: 아유.
1: 자, 0334번이
0: 네.
1: 자, 주셨습니다.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신호 가고 있어요.
2: 1번 전화입니다.
1: 네. 네. 예, 여보세요?
3: 네.
1: 네, 극동 방송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3: 예, 안녕하세요.
1: 본인이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혹시?
3: 아니 운전 중은 아니고요.
1: 네.
3: 네. 말씀하세요.
1: 운전 중은 아니면 그럼 뭐 하시면서 지금 전화 받으셨어요?
3: 아 지금 여기 머리 깎으러 왔어요 지금.
1: 아 미용실이구나 미용실. 혹시 예. 쌍문동 미용실인가요?
3: 예.
1: 쌍문동에 있는 미용실?
3: 쌍문동이요?
1: 예.
3: 예예 예, 맞습니다.
1: 쌍문동 미용실. 자 오늘 고급 용어로.
3: 근데 어떻게 아세요?
1: 제가 잘 알고 있죠 거기. 아, 그 고급 용어로 오늘 예. 걸렸다라는 거 걸린 거예요 걸린 거. 아주 좋게 걸린 겁니다. 자 쌍문동 예. 미용실 자주 이용하십니까? 오늘 처음 오셨습니까?
3: 아 여기 뭐 좀 자주 오고 있죠.
1: 자주 단골이시구나.
3: 네.
1: 근데 예. 오늘 원장님이 이제 이렇게 좀 문자 좀 보내라고 옆에서 이렇게 좀 권유를 해주셨죠.
3: 네, 여기 원장님이 또 그렇게 또
1: 그러니까
3: 네, 해주시더라고요.
1: 이 시간대는 아마 처음 잘 안 오시다가 처음 오셨나 봐요. 이 시간대.
3: 네, 네, 네.
1: 이 시간대 이제 방송이 이런 방송을 하거든요.
3: 네.
1: 이 시간대 걸리면 헤어나오질 못해요.
3: 예. 예.
1: 아무튼 오늘 이렇게 잘하셨고요. 지금 방송 중에 네. 저희가 이렇게 전화를 걸었어요.
3: 네.
1: 무교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잖아요. 교회 다녀본 네. 적이 없으신가요?
3: 예예.
2: 아, 목소리는 장로님.

0: 사무실인데.
1: 그렇죠. 예. 그러게요. 저희가 이제 그 기독교 방송입니다. 극동 방송.
2: 네. 예. 어렸을 방송은 예. 저 예전부터 알고 있어요.
1: 알고는 있었어요. 예, 예, 극동 방송. 예. 어렸을 때라도 예, 교회 한두 번 안 나가 보셨나요? 네. 어렸을 때라도?
2: 예, 예.
1: 안 나가 봤어요?
2: 예.
1: 그렇구나.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기독교 방송인데 우리 0334번님께 좀 소개하고자 하는 분이 있어요.
2: 네.
1: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좀 소개하고 싶고 그 예수님을 더 좀 구체적으로 소개받을 수 있는 교회도 네. 한번 나가보시면 어떨까 해가지고 저희가 전화를 드렸는데 네. 일단은 또 저희가 전화 연결이 되면은 선물을 드리거든요. 선물. 예. 네. 제가 선물을 불러볼 테니까 자, 선물 한번 골라보세요. 여기서 자 네.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 무기에서 묵과 냉면, 한국 BL 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패 세트, 더치커피술에서 커피, 견관회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오제 153 시푸드에서 쭈꾸미 세트,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2: 꽤 여러 가지네요.
1: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 좀 하나 골라보십시오. 하나. 예. 어떤 거 드릴까요?
2: 저 커피요.
1: 커피. 알겠습니다. 예. 커피. 드립 커피를 예. 좋아하십니까? 더치 커피를 좋아하십니까?
2: 예?
1: 드립 좋아하세요? 더치 좋아하세요?
2: 아, 저는 다 좋아해요.
1: 다 좋아해요. 그러면 예. 다 좋아하면 두 개를 다 드릴게요.
3: 와
1: 예. 드립도 드리고 예.
0: 와
1: 믹스 좋아한다는 얘기 안 하셔서 다행입니다. 자 드립과 더치 드리도록 하겠고요.
2: 예.
1: 우리 0334번님이 정말 좋은 미용실을 다니고 있습니다.
2: 예.
1: 쌍문동에 그 미용실을 다니다가 저희하고 이렇게 전화 연결돼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지금 또 다른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2: 네.
1: 예. 그 원장님 보면은 좀 이렇게 밝고 친절하고 일도 잘하시고 맞나요?
2: 예, 좀 그러시고 또 미인이시고.
1: 미인.
0: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1: 내가 그것까지는 몰랐네.
2: 그냥 예.
1: 제가 그 원장님을 만나본 적은 없거든요. 만나본 예. 적은 없는데 느낌이 일도 잘하시고 예. 친절하시고 밝고 예. 그분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만났거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예, 아주 강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0334번님도 그 예수님 네.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보셨으면 어떨까 하고 소개하고 싶어요. 예? 어떻게 갑자기 조용해
2: 주세요. 잘 들리는데요?
1: 예?
2: 잘 덜 들리는데요?
1: 아, 잘 안 들려요? 잘 안 네. 들려요? 자, 그럼 목소리 네. 큰 우리 목사님 한번 예. 얘기 한번 해주세요.
2: 아, 이게 예. 제가 좀 올려볼게요 소리를.
1: 네, 예, 예. 지금 스피커폰이신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맞아요, 여보세요.
1: 스피커폰인가요?
2: 아닌데요.
1: 예, 예. 자,
2: 지금
1: 예,
0: 예. 스피커폰으로.
2: 조금 적게는 들리네.
1: 예, 예,
0: 예, 예.
1: 예.
0: 아, 예. 그 미용실 사장님 원장님께서 아마 예. 이렇게 소개하신 것을 문자 해보라고 한 것은 사실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 예. 선생님께 요구하시고 부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오늘 저와 같이 기도하를 한번 따라해 보시고 그리고 예. 원장님께서 소개하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2: 네.
0: 그분 같이 그분의 소개를 받아서 교회 나가시면 아마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아요.
2: 네, 네.
0: 예, 저 따라 기도하시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 따라 한번 해보시죠. 네, 네, 네. 사랑의 하나님.
2: 네.
0: 저 따라 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2: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2: 십자가의 힘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저의 죄를 용서하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2: 아, 또 안 들리네.
0: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0: 나의 구주로.
1: 너무 안 돼.
0: 나의 구주로.
1: 전화가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0: 예, 계속 따라 하시면 네, 들으신 대로.
1: 안 들렸다 그러네.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1: 말씀을 조금 크게 해보실래요?
0: 예, 나의 하나님으로.
1: 예.
0: 나의 하나님으로.
1: 전화가.
2: 아, 그러면요. 자, 우리 0334번님. 네. 아마 그쪽에 지금 뭐 전파라든지 전화기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방송 네, 끝나고 저희가 다시 같은데요? 전화를 드릴게요.
1: 네. 네.
2: 방송 끝나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0: 예, 네. 감사합니다. 예.
2: 자, 우리가 이제 또 다음 분들이 있기 때문에.
0: 예. 예,
2: 이분은. 저희가
0: 예,
2: 방송 끝나고 나서
0: 예, 예.
2: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
2: 자, 그러면요.
0: 예.
2: 이번에는
0: 20년째
2: 이분 방아. 이분 한번 전화 네. 한번 해 보도록
0: 4161. 예, 4161.
3: 20년째 방학 중이라고요.
0: 한 세대를 네네.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네.
2: 이번에 이제 방황이라고 하셨어요?
0: 예,
3: 방황.
0: 네.
2: 방황이라는 게 교회를 다니는데 방황을 하시는 것인지
0: 그신지.
2: 아니면
0: 방학이신지.
2: 그러니까요.
0: 예. 그래도 우리는
2: 4161번님 한번 전화 한번 걸어봅니다.
0: 예.
2: 신호가 가고 있습니다.
4: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저 4161번님 지금 통화 가능하시죠?
4: 네네.
2: 운전 중 아니시고요.
4: 네.
2: 20년 방황이라는 거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4: 예예.
2: 그렇군요. 어느 지역이세요?
4: 서울입니다.
2: 서울 어디요?
4: 강북구 수유리 쪽입니다.
2: 강북구 수유리. 자, 네네. 그러면은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건지, 예, 마음 때문에 그래, 그런가요? 그래. 마음?
4: 네, 마음입니다.
2: 마음. 예예. 예. 그래서 오늘 계기로 우리 4161번님이 딱 결단하고 용기를 한번 내셨으면 좋겠고요.
4: 예.
2: 자, 혹시 그 용기 좀 도움이 될까? 이 선물, 일단 네. 선물 어떤 거 드릴까요? 아까 거기서 제가 불렀던 거. 예.
4: 들었던 기억이 안 나가.
2: 아, 들었던 기억이 안 나.
0: 예,
2: 자,
0: 예, 예, 예.
2: 빨리 갑니다. 소곱창,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묵 냉면, 유산균, 김과 부각 세트, 김치,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네,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4: 연어 먹겠습니다.
2: 어떤 거요?
4: 연어.
2: 자, 오늘 4161번님 결단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4161번님께 이 방송을 통해서 강한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계시니까 결단의 기도를 하시면서 이번 주부터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유리 근처에 교회를 지금 다니고는 있죠?
4: 네네. 강북 세은혜 교회.
2: 어느 정도 이렇게 방황을 하시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4: 아니, 한 달에 한 두 번은 직장이 쉬니까 이제 그때는 가는데요.
0: 아, 예.
2: 직장이 있어서.
0: 예. 직장이 있어서 두 번 쉬고 두 번 가시고.
2: 아, 주일날 일을 하시나 봐요?
4: 예, 그렇습니다.
2: 아, 그래 가지고 예. 그러면은
0: 뭐
2: 잘 하시는 것 같은데.
0: 예. 예. 그래도 늘 불편.
4: 네, 네.
0: 예, 마음이 불편해서.
2: 마음이 불편해서.
0: 예.
2: 자, 목사님과 함께
0: 예. 저 따라 기도하시죠. 좋으신 하나님.
4: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4: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4: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힘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 아멘. 자, 우리 4161번님, 네, 힘내시고 방황, 마음의 방황 이번 주부터 꼭

0: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예.
0: 자, 그렇죠. 이렇게 이분이 또 마음속으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3: 그렇죠.
0: 지금 울컥울컥 하시면서 지금 기도를 하셨는데 예. 자, 이번에는 이분을 한번
3: 9178님
0: 정답을 못 맞췄는데도 저희가 좀 전화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어, 그 의도를 좀 파악하고 싶어요. 네.
3: 목사님 정답을 지금 이분께서
0: 정답을 요술봉으로 보내시네요. 요술봉.
2: 모세지팡 요술봉 맞겠네.
0: 6년 방학인데 네. 요술봉이라고 보냈어요. 6년 방학생
2: 9178님
0: 이거 학생이 진짜 학교 방학인데 요술봉이라고 보낸 거예요. 자, 9178번님 전화 받아주십시오.
3: 연결되면 좋겠네요.
0: 요술봉이라고 진짜. 보낸 네. 분입니다. 전 세계에 한 분밖에 없어요. 9178번 요술봉이라고 보낸 분 전화 좀 받아주십시오. 6년 방학. 어우, 전화 안 받으시네. 자, 다시 한번.
2: 다시 한번. 예, 예, 네. 예. 다시 한번 보내야 돼. 예. 우리는
3: 네, 받을 때까지.
0: 자, 6년 방학이기 때문에 예. 요술봉이든 셀카봉이든 저희가 예. 예. 한번 궁금하거든요. 예, 방학을 끝내야 되니까.
2: 맞아요, 방학 끝내야 예. 돼요.
0: 예. 아, 우리 안 받으시네. 안 받으셔 요술봉.
2: 본인이 아직 안 받으시는 것 같아.
0: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네, 네, 저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4: 아, 지금 제가 운전 중입니다.
0: 아, 운전 정차 혹시 안 되세요?
4: 안 돼요.
0: 아, 그래요. 이따가 그럼 방송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4: 네네.
0: 예예. 예. 이따가 정답 다시 한번 여쭤볼 겁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네. 네. 아, 목소리는 진지하신데.
2: 어, 진짜.
0: 그러니까 예, 목소리는 예, 진지합니다.
2: 예, 예.
0: 자, 그러면은
2: 예, 또 우리
0: 또 우리 예, 시간. 우리
2: 시간이 급해요. 시간.
0: 예, 시간에 제가 쫓깁니다.
2: 야,
0: 참. 예, 시간에 쫓겨요.
2: 예.
0: 아, 아, 우리 권사님 문자 보내고 싶다 하셔서 알려드린 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본인이 방학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2: 예.
0: 4768번
2: 예. 어. 4768번님 일반 전화로 갑니다. 지금 일반 전화로 가기 때문에 그냥 저기가 있는 줄 알고 그냥 안 받으실
0: 자,
2: 거예요.
3: 맞아요.
0: 자, 4768번 지팡이 맞춰주셨고 방학이라고 써주신 분이
2: 예.
0: 전화 걸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5: 네.
0: 예,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5: 네, 안녕하세요.
0: 예, 예, 본인이 방학생인 것 같아요. 맞죠?
5: 네. 예.
0: 뭔가를 찝찝하고 막, 막 죄 진 것 같은 느낌으로 받는 이 느낌. 방학생이거든, 이거. 자, 어느 지역이십니까?
5: 대전이에요.
0: 대전. 아, 근데 사실 저희는 방학생을 좋아하고 환영하기 때문에, 예,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 지금
2: 몇 년 방학?
0: 여보세요?
5: 방학이라고보다 그냥 왔다 갔다 몸만 왔다 갔다.
0: 아, 몸만 왔다 갔다가 아,
2: 방황하시네요.
0: 아, 교회는 방황. 다니고 계십니까? 그래도 네. 가끔 교회는 가세요?
5: 네.
0: 아, 교회는
5: 교회에서 조금 일이 있어 가지고 그냥 옆에 그냥 왔다 갔다 해요.
0: 어디에서 일이 있어 가지고요? 교회에서?
5: 본교회에서.
2: 본교회에서
0: 일이 예. 있어 가지고
2: 지금 다른 교회 다니시는
0: 다른 교회로 왔다 갔다.
2: 왔다 갔다.
0: 맞나요?
5: 마음은 안 가고 몸만 왔다 갔다 해요.
0: 그게 몸만 다른 교회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5: 예,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0: 아, 그렇구나.
2: 그 불편함이 언제 끝날려나.
0: 그러니까.
2: 아.
0: 불편함이 언제 끌려나나. 이게
2: 아, 목실은 권사님 목실이야, 지금 완전히. 예,
0: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0: 예. 근데 아무튼 이제 어떻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오늘 전화 연결된 거 보면은
2: 끝난 거지 이제.
0: 뭔가 이거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네요. 예? 네? 그렇죠?
2: 이제 예, 허허 웃으시는 것 때 네. 다 털어버려요 그냥.
0: 그러니까 자 권사님.
5: 네.
0: 어, 대답하셨네. 권사님 맞구나. 자, 선물을 뭐 드릴까요? 아까 그 선물 중에. 예? 네?
5: 글쎄요. 별로.
0: 자, 선물 소곱창,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유산균, 김부각, 김치,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5: 이것도 되나요?
0: 받아도 되죠.
2: 전화 연결되면 예. 받습니다. 예.
0: 어떤 거?
5: 견과 주십니다.
0: 견과. 알겠습니다.
2: 아, 건강 생각하시는 견과.
0: 자, 우리 47

0: 68번님, 지금 마음이 많이 복잡하고 불편하실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지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4768번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오늘 또 이렇게 뭔가 계획이 있으셔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으니까 한번, 예, 한번, 자, 오늘 한번 용기를 한번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용기 낼 수 있는 지금 한번 기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저 따라 기도하시죠. 좋으신 하나님.
2: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었던 저를.
2: 죄로 죽었던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2: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이제 온전하게 예배드리겠습니다.
2: 이제 온전하게 예배드리겠습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4768번님, 네, 힘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위로하시고 다가오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1대1로 한번 이번 주부터 잘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아유, 계속 우리 권사님 같으신데, 예. 권사님 같으신데, 4768번이 뭔가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1: 심해가지고,
0: 예. 예. 아유, 그렇구나, 아유. 그렇구나. 예, 예.
1: 근데 아마 이렇게 문자 보내신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 마음을 꼭 부둥켜 안고 계시는 것 같아요.
0: 예, 예, 예. 예. 와, 이래야 되는데, 예. 방송이 중독성이 있네요. 3709번이. 예. 아유, 방송 처음 듣는데 크게 웃었다고.
1: 예. 예.
0: 쌍문동 미용실 가보고 싶다고.
1: 저도 지금 보고 싶어요. 이분 권, 이분 원장님 저거. 그러니까. 보고 싶어.
0: 예, 예.
1: 와.
0: 예. 야. 자. 어려서부터 청년 때까지 열심히 다녔는데 결혼해서부터 못 가고 있는 방학생. 6742번님 지금 오늘 전화 연결을 해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1: 예.
0: 못한 분들이 꽤 있어요.
1: 맞아요. 지금
0: 못한
1: 어떡하죠,
0: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우리가 방송 끝나고 나서 이분들 다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예.
0: 예. 그리고 딱 방학이나 무교라고 썼던 분들 저희가 모두 다 선물도 빠짐없이
1: 그렇죠.
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1: 와, 그래요. 기도 부탁도 지금 많이 있어요.
0: 그러니 기도 부탁이요?
1: 예, 역시 보세요. 막 초등학생부터 예, 예. 지금까지 친구였는데 기도해달라고
0: 예, 예,
1: 무교생인데 예. 기도해달라고 예.
0: 자 예. 방송 끝나고 나서 목사님과 제가 예. 여러분들 열심히 또 다시 전화해서
1: 예.
0: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1: 예.
0: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오늘도 재밌고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전영천 목사님 수고하셨고요.
1: 감사합니다.
0: 고현 집사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네, 조현출 김인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FEBC.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지역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전도의 동력을 얻었다는 고백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입니다.
2: 이번에 극동방송에서 대규모로 대구 교계를 위해서 전도대회를 해주셨기 때문에 대구 교계 목회자들이 좀 확 깨어난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번에 전도대회를 보면서 아 전도해야 되는구나 또 이런 전도대회가 가능하구나 전도에 대해서 약간 힘들어했던 우리 대구 또 영남권 우리 교회들에게 큰 자극제가 된 아주 좋은 의미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신 분들은 극동방송의 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돼서 또 우리 교회까지 오면서 참 거부감 없이 그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뵐 때 참 감사하고 그리고 극동방송에 참 빚을 많이 졌구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대학교 3만원 때 예수님을 믿고 그때 우연히 극동방송을 알게 돼서 지난 40여 년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자라온 세대입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뭐 지금까지도 극동방송을 제가 사랑하고 있고 특별히 개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영남권 전도대 그것뿐만 아니라 극동방송이 70년 동안 해주셨던 일들을 잘 이어서 계속 또 다른 70년을 달려가 주시길 바라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 영남권 교회에 자극을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또 통일 시대를 맞아서 극동방송의 좋은 또 선구자 역할도 해주시면 참 고맙겠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이었습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고성하이교회 김동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는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는 혼자 세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성도들이 질서를 따라서 하나가 되어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성도는 각각이 아니라 서로 연합된 그런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국을 함께 세운 다윗의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그럼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불완전한 왕으로서의 다윗은 완전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연합하고 또 하나가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할 때 교회는 건강하고 또 견고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탁월한 용사들이 다윗을 위해서 함께 싸웠습니다. 8절부터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지간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라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기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해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다윗의 최고 군지휘관은 총 37명이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 군지휘관이 세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 바세벳입니다. 이 사람은 단번에 800명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아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라살도 첫 3인의 군지휘가 중 한 사람인데 또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서 퇴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물러나지 않고 홀로 블레셋 군대를 맞섰는데 얼마나 이 칼을 움켜쥐고 싸웠는지 칼이 손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냥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그죠? 피가 엉기고 이렇게 얼마나 꽉 쥐었던지 이게 손과 칼이 하나가 될 정도로 그렇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라살을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시고 이기게 하심으로 퇴각했던 사람들이 다시 용기를 얻고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사람들은 싸울 것도 없이 이 엘라살을 따라가면서 단지 전리품만 챙기면 되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그냥 앞에 있는 블레셋 군사들의 무장을 다 해제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용사 중에 마지막 사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서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그 기세에 꺾여가지고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삼마는 이 가운데서 홀로 그 밭에 남겨져서 물러나지 않고 홀로 블레셋 사람들을 맞서 싸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정말

대단한 그런 영웅담을 가진 장수들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싸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윗 왕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섬길 때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모든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본질을 흐리지 않는 매우 중요한 인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섬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싸웠지만 다윗을 위해 싸우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각자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각자 신앙생활하는 곳은 아니에요. 여기는 목회자와 한 마음이 되어서 동력하면서 섬기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신앙이 있고 각자가 나름대로 생각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각자 자기 뜻을 따라서 섬기는 곳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긴다는 똑같은 그런 명분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섬김은 또한 목회자와 하나 되어서 섬겨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질서를 대단히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위하지만 우리는 함께 동력하고 연합해서 해야 한다. 내 각자가 따로 떨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름 모를 동역자들의 헌신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아둘람 굴, 보면 아둘람 굴에 있을 때라고 그랬죠. 그럼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원통한 자, 빚진 자, 이런 억울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실 뭐 30인의 용사하는 이런 군사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다윗과 함께 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함께 머물렀던 시기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30인의 용사가 되었지만 이 30인의 용사 중에 이 세 사람이 과거에 행하였던 일을 회고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의 군사적 우위가 매우 절정에 다달라 있어서 그 세력이 얼마나 강하였으면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다윗의 고향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기도 하고 다윗의 고향이기도 한데 이 베들레헴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깊숙이까지 들어와서 요새를 차지할 정도로 블레셋 세력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고향 베들레헴이 블레셋의 요새로 점령을 당한 채 아둘람 굴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떠올린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시절부터 아마 오고 가면서 늘 지나치고 또 물을 마셨던 그 우물이 생각난 거예요. 바로 지금 블레셋이 요새를 진을 치고 있는 바로 그곳에 내가 늘 지나다니던 다윗의 추억이 서려 있는 그런 성문 곁 우물, 정확하게 표현하죠. 성문 곁 우물. 거기는 다윗이 늘 익숙한 곳이고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는 곳이고 그런 거죠. 아, 저기서 내가 늘 오며 가며 양들에게도 물을 주고 나도 물을 마셨는데 하는 그런 추억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소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아, 저 내가

어린 시절 늘 오고 가며 먹었던 저 우물인데 이제는 블레셋의 점령을 당해가지고 요새가 되어가지고 갈 수 없고 마음껏 가서 먹을 수 없는 저 물을 누가 좀 마시게 해줄까? 누구에게 명령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러한 자기의 소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름 없는 세 사람이 나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 사람이 블레셋 그 요새 진을 치고 있는 그 적진의 항복판에 돌파하고 들어가서 거기서 우물을 또 왔다는 것입니다. 이야, 뭐 지금 이제 우리가 분단되기 전에 평양에 살았던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역에 살았던 사람도 있잖아요. 꼭 이런 얘기와 비슷한 거예요. 아, 평양에 그 우물물에 누가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할꼬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평양에까지 가가지고 그 우물물 또 온 것입니다. 지금 철책선이 저렇게 있고 군사들이 완전히 막 경계를 서고 있는데 그 평양 한가운데 들어가가지고 물을 또 온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만약에 평양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목숨 걸어야 되는 거죠.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거죠. 이 세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우물을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의 그 열심과 충성심이 대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은 참 귀한 분들이 너무 많죠. 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또 내가 너무 고생을 시키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하죠. 또 전도할 때 이렇게 보면은 참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오기 위해서 마을마다 경로당마다 이렇게 찾아가서 열심으로 애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매주일 어르신들을 정성껏 태워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방송실에서 예배를 돕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정부실에서 밥 먹고 나면 재정부실에 들어가가지고 오후 예배 시작할 때까지 있다가 나오는데 그 주일날 점심 먹고 참 일주일 만에 만난 분들과 좀 대화도 하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재정부실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다 계산하고 정리하고 겨우 이렇게 나오면 오후 예배 들 시간이고 마치면 다 집에 가기 바쁘고 야, 그 황금 같은 교제의 시간을 다 반납하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차량으로 또 애쓰는 분들도 많죠. 또 찬양팀으로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주중에 교회 와서 이리저리 둘러보고 이렇게 뭔가 챙겨야 될 일이 없는가 늘 살피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면 이름이 없다고 해서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이라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과 봉사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한 번, 두 번으로 족하겠죠. 그런데 계속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연로하신 분들을 가끔 신방하면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좀 도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나는 할 게 없습니다. 나는 도울래야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 아닙니다. 기도로 도울 수 있습니다. 기도.

기도로 도우고 또 함께 예배드리니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돕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죠.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요. 우리는 나이가 들고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도 마음은 원이지만 할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이때를 귀하게 여겨야 되죠. 할수 있을 때 열심으로 섬기고 할수 있을 때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들레헴 우물까지 가서 물을 길어 왔던 이 사람들, 그들은 무슨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 마음 속에는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충성심이 자기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고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또 나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 바울의 시대에 뭐 그런 대단한 영광이 있습니까? 가는 데마다 반대에 부딪히죠. 또 어려움 만나면 도망가야 되죠. 또 잘못 걸리면 매 맞고 감옥에 갇혀야 되죠. 이런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가 볼때 크게 영광스러운 건 없죠. 고생스러운 길이지 영광스럽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왜 그렇게 표현합니까? 내가 맡은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 자신에게 이러한 귀한 직분을 맡기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고,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는 복음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름 없는 동역자들의 헌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물에 가서 물을 떠오는 이런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라면 이름이 기록되어서, 야, 이런 이세 사람이 갔다 왔다 하고 역사에 새겨질 법한데도 이세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가 참 많이 헌신하고 수고한 이후에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거론되지 않을 때그 서운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덜 수고한 사람도 이름을 불러서 격려했는데 나는 훨씬 더 수고했는데 내 이름은 빠졌다. 참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수고한 이후에 내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게 복입니다. 이름이 거론되면 그게 바로 내가 받는 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름이 거론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실 상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된다 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귀한 섬김들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 회개한 죄인들의 동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39절을 보면요.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첫세 용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세 용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31명의 용사가 거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30인의 용사 이렇게 할때 바로 이 37명을 사실은 의미합니다. 근데 이 용사들 중 가장 마지막에 우리에게 익숙한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우리아입니다. 여러분, 우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때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납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입만. 충신. 충신이죠. 충신인데

그렇죠. 다윗의 죄가 생각나죠. 다윗의 죄,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던, 다윗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던 그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참 이 성경의 이 설정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참 놀라워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참 죽이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참 영웅으로 완전히 이렇게 참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그 다음에 다윗의 행보는 굉장히 굵직굵직했습니다. 대단한 영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참 어려움을 겪습니까? 바로 바세바 우리아 사건을 겪으면서 엄청난 고난의 시간들을 지내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엄청난 사람인데 바세바, 우리야 이런 사람의 이름이 딱 거론되는 순간 다윗의 위상이 하늘에서 땅바닥으로 바로 추락을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제일 마지막에 이 우리야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대단하지만 다윗을 영웅으로 삼지는 말라는 경고 혹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고 왕이지만 또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다윗 왕과 37명의 이 용사들은 사실 완전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완전한 사람 아니고 죄인이죠. 또 이 37명의 용사 중에 대다수가 다 언제 만났던 사람이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그 아둘람굴에 모여들었던 그 오합지졸들, 원통한 자, 빚진 자, 또 이런 아픔을 가진 자들, 그러한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용사가 되고 참 군지휘관이 되고 다윗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가 정말 동역자 의식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동역자 의식. 근데 동역자 의식을 방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꾸 서로의 약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약점. 우리는 이 죄인은 이 눈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뭐냐면 장점은 안 보고 단점만 보는데 특화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 문제인 거예요. 동역자 의식을 깨뜨리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자꾸 그 사람의 단점을 거론하고 단점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이걸 못 보게 만들잖아요, 사탄이. 그 사람이 단점만 엄청나게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잘못된 것만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생을 평가할 때 그가 골리앗을 죽인 것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다윗의 인생을 공정하게 평가하려면 그가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엄청난 사건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가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런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눈이 좀 공정하게 뭔가를 바라보는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공정하게. 있는 대로 좀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자꾸 단점만 바라보고 단점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꼭 단점만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렇게 우리 하이교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대하게 되면서 참

0: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다는 것을 참 알게 돼요. 각자가 부족한 점도 있지만은 각자가 또 받은 은혜가 있고 장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동력을 하고 연합을 하고 힘을 합치고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우리는 단점 찾아내고 단점 이렇게 공격하고 모함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이렇게 할 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부족한 것이 이렇게 많은데도 나라고 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뭐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뭐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사회적인 지위가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이번에 우리들 교회에서 이렇게 오신 이 팀을 보면요. 완전 천차만별이에요.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도 있고 정말 힘들게 사는 분도 있어요. 사업을 큰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직장을 못 구해서 일용직을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이 팀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허물 없이 모두가 같이 연합하고 교제하고 자기의 삶을 나누고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으쌰으쌰 하면서 또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우리가 자꾸만 깎아내리고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동력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마음에 상처가 되고 걸림이 되고 미워하게 만들고 뭔가 억울하게 만들고 그런 말들은 자꾸 우리의 동력자 의식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죠. 미워하게 만들죠.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모였는데 자꾸만 사탄이 좋아하는 대로 끌려가면 안 돼요. 이것도 일종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하더라도 아 나는 그보다 단점이 10개는 더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도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작은 약점은 그렇게 잘 찾아내면서도 나에게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나는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런 모든 사람의 연합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탁월한 사람도 있고요. 정말로 충성되고 원신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름 없이 섬기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 부족한 자도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 사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공동체는 견고하게 되고요. 사탄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고성하이교회 김동연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834-6039번 055-834-6039번 고성하이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성가시샘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 진행에 맞선 중앙교회 곽동감 목사입니다. 지난주 막내인 주호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었습니다.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 걱정이 되었지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여기까지 오게 하심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선물이라는 주호의 태명처럼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선물임을 다시금 깨닫고 느낀 100일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십니다. 저와 청취자 여러분 삶 속에 예비하신 선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하노라. 안산시립합창단의 목소리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원할 때 주시는 것보다 예상치 못할 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는 선물에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각자에게 주신 선물의 이유를 알게 되고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청취자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송 월드비전 선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찬양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성가의 샘 진행의 마산 중앙교회 곽동강 목사였습니다. FEBC

0: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입니다.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은 경남, 창원 등 국내에서 해외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 수원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나라사랑음악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1: 은혜와 감동이 넘쳤던 그 현장에서의 경험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찬양사역을 함께 이어갈 신입단원을 찾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인 어린이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2: 신입단원 지원을 원하는 친구들은 샵 0981 우물장 0981로 합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찬양하며 꿈을 꿀 많은 어린이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3: 우리 함께해요.
4: FEBC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사만교회,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목사님과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솔로탈출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8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8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선착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에피비씨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해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1: HLTD 극동방송에서
2: 5시를 알려드립니다.

김경민입니다. 여러분 혹시 건물에 들어갈 때 자동문이 어떻게 열리는지 유심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까이 가면 당연히 열리는 것 같지만 사실 자동문은 사람이 일정 거리 안으로 들어오고 움직임을 센서가 정확하게 감지해야 문이 열리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문은 무조건 빨리 열리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을 정확하게 인식할 때 비로소 그 문을 열어주는 거죠.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가끔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기다려도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왜 아직도 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문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오라고 우리를 애타게 부르고 계시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요? 먼저 한 걸음 내딛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몫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한 걸음, 예배의 자리로 한 걸음, 말씀 앞으로 한 걸음. 그 작은 걸음이 닫혀있는 것처럼 보였던 문을 다시 열기 시작할 겁니다. 혹시 오늘 하루 마음속에 쉽게 열리지 않는 문이 있으셨다면 포기하기보다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면서 말이죠. 은혜로 채우고 에너지로 세우는 이 시간, 8월 18일 화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은희의 충전 라이브입니다. 오늘 첫 곡, 다윗과 요나단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으로 출발했습니다. 아, 자, 어제까지가 연휴였죠. 월요일까지 많은 분들이 쉬셨을 텐데 연휴 잘 보내고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 어떤 연휴를 보내셨는지 문자와 댓글로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역시 출석 단어 충전 두 글자 받고 있습니다. 충전 남겨주시면 출석 인증도 되고 오프닝 내용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출석 단어 충전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은희의 충전 라이브 선물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데일리 미션도 소개해드려야죠. 오늘은 화요일 신청곡 컨테스트 시간인데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찬양들을 마구마구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2부에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죠. 오랜만에 돌아온 코인 찬양방 있는 거 여러분들 잊으신 거 아니죠? 예, 매주 화요일은 코인 찬양방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들을 띄워드리는 코인 찬양방, 함께 나누고 또 부르면서 기쁨과 은혜가 충전되는 시간인데요. 코인 찬양방 찬양 신청하실 분들 1부 끝날 때까지 신청 찬양들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어노인팅의 찬양 만나보죠. I will run to you,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어제 들어온 문자를 좀 살펴보면 4420님께서 샬롬 피디님, 이번 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희 성남 영도교회 기도원 청년부가 제주 국내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은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드렸는데요. 성도님들께서 제주 땅으로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기도해 주셔서 힘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사진도 공유해 주셨고 신청곡 남깁니다. 국내 단기 선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위로브의 아름다운 나라 신청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 찬양은 2부 코인 찬양방에서 한번 띄워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드디어 떠나시는군요. 예, 내일부터네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성남 영도교회 기도원 청년부가 이 제주도로 국내 단기 선교를 다녀온다고 하셨는데 우리 4420님께서 막 모금 헌금도 하시고 카페에서 막 음료도 모금하려고 음료도 막 파시고 그렇게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아, 정말 몸 건강히 일단 가장 먼저 몸 건강히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제주도 땅에도 그렇고 우리 기도원 청년부에도 많은 은혜가 더해지길 저도 함께 응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중간중간 해외 아니니까요. 소식 남겨주실 거죠? 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날아오는 우리 4420님의 소식 함께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2부 코인 찬양방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들로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이죠. 1부 끝날 때까지, 1부 끝날 때까지 듣고 싶은 찬양들 마구마구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신만을 위한 노래도 매일매일 준비되고 있어요. 음원 공장장 미니 PD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서 그 노래 가사에 넣을 내용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세상에 하나뿐인 그분만을 위한 노래와 함께 또 산삼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이노스 합창단의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띄워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에 함께하는 은혜의 충전 라이브. 이 시간에는 남산교회 김재구 목사님의 말씀 듣고 잠시 후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여러 찬양들을 함께 부르며 은혜 받는 시간이죠. 코인 찬양방과 집으로 가는 길 말씀 묵상이 이어집니다. 1부 끝곡 세린의 바이올린 연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으시면서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주파수 고정!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남산교회 김재구 목사님께서 이사야 28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본문으로 반면교사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그 아들이 히스기야 왕인데 그러면 1장부터 12장까지 끝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의 얘기로 연결시켜서 28장이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 건데 의도적으로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집어넣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바로 이겁니다. 열방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만 피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피하는 자가 이길 것이고 견딜 것이며 승리할 것이라고, 오직 여호와만 신뢰할 것이라.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가슴 중심에 새겨지면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것을 가슴에 새기면 이제 우리는 다른 길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의 길로 신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따라가는 삶으로 나아가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만들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28장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요, 히스기야나 유다의 이야기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반면교사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 시절에 북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아시리아에서 망국으로 가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다는 얘기거든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남유다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짓밟히고 망할 수가 있구나, 경각심을 심어주거든요. 남유다 뭘 바라보길 소망하느냐면 에브라임의 이야기를 먼저 펼쳐가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남유다도 이 길을 걸어간다면 결국 망하고 말 것이라 반면교사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이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걸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남유다에게 결단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묵상 내용,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왜 에브라임이라고 부를까? 북이스라엘인데 왜 에브라임이라고 부를까? 북이스라엘은 열 지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열 지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강대한 지파가 어디인가요?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대한 지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면, 에브라임 이어라고 부르면 북이스라엘을 통칭하는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사야서에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열 지파가 하나로 뭉쳐서 북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에브라임이어라고 부를 때, 에브라임이라고 부를 때요, 이미 다른 지파들은 다 지리멸멸 무너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무너지고 이제 남은 건 중심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을 부르냐, 유다를 부를 때도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때가 있거든요. 이제 예루살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똑같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에브라임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길래, 어떻게 하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가. 자, 에브라임의 이야기 28장 자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이렇게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 면류관을 발에 밟아버릴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하나님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누구일까요? 아시리아를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강대한 나라 아시리아를, 그 약속으로 있던 아시리아를요 강대국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손에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그 아시리아, 그 강대국이 어떤 일을 벌일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우박같이, 쏟아지는 우박같이, 먼저 첫 번째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그 파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박이 떨어진 다음에, 쏟아진 다음에 남은 것들은 또 뭘로요? 광풍으로, 파괴하는 광풍으로 쓸어버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남은 것이 있겠죠. 뭘로 한다고요? 큰 물이 넘치가지고 홍수로 다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남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은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러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면류관을 땅에 던지시려고 합니다. 이 면류관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루어진 줄 알고 자신의 것인 줄 알고 큰 소리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큰소리치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했다라고 큰소리치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내려놓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교만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교만이 도대체 뭔지, 이 면류관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이제 1절과 3절, 4절 테두리를 봐야 됩니다. 테두리를 읽는데요, 1절의 세 가지가 3, 4절의 세 가지와 공통적으로 똑같이 맞아떨어집니다.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세 가지를 보시면서 3, 4절과 연결시켜서 갑니다. 같이 읽으면서요. 자, 1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광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자, 3, 4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가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이로다. 자,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 좋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요. 제잔에 가는 꽃.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가 연결되거든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가 이 세 가지가 무너져가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면류관을 던져버리시는 이유입니다. 자, 첫 번째만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시나요? 교만과 술 취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히 알코올을 마셔서 술을 취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에 취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에 취했고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 가득히 들어찼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 돈, 성공, 그리고 건강,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내 삶 속에서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내 안정,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면요, 어느 순간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분명히 이렇게 술에 취해서 교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뭔가에 취해 있을 거거든요. 무엇에 취했을까?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던가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 그래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 골짜기는요, 평야지대, 곡창지대를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성,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성은요, 평야지대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데 중심의 우뚝선 언덕의 산의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난공불락의 도시이면서 주변은 기름진 곡창지대여서 풍성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것이 풍성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재물과 재산들로 부유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장소, 사마리아가 위치하는 장소는요, 무역상들이 통과해야만 장소거든요. 무역상들이 통과하니까 당연히 관세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가만히 앉아있어도 돈이 벌리는 장소가 바로 사마리아 땅이라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름지고요, 부족함이 없는 땅이 되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 꼭대기에서 왕관을 쓰고 이것이 다 내 것이라고 큰소리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삶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교만이 카드를 찌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인간 교만은 절대로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마침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풀이 아침에 자랐다 저녁에 말라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꽃이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는 것처럼 쇠잔해지는 꽃으로 결국은 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삶의 정황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의 정황을 절대로 원치 않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말씀을 묵상할 때 거기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이렇게 배불러서 교만하게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방법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 묵상이 그렇게도 소중합니다. 말씀 묵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뭔가 버린 것이 있습니다. 잊어버린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인생사가 그렇거든요.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인생들을 봐오면서 끊임없이 무너져가는 인생들. 그래서 무엇을 주셨을까요? 말씀을 주시며 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바른 길을 보며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미 주신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자,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시죠.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렇게 하기를 소망하시는 겁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기에 먹어서 배부르고, 북이스라엘이 풍성해지고 기름지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을 할 때 가져가야 될 생각이 뭐냐면, 누가 주셨다는 얘기인가요? 누가 주셨다는 얘기인가요?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역사가 펼쳐졌다는 겁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 먹어서 배부를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주셨는가? 전 요 근래에 몇 달 동안 마른 장마가 계속되었고 폭염이 계속되었고 몇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상태로 1년만 간다면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일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았다? 절대로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비만 내려주시지 않으시도요, 아무리 내가 건강할지라도 그 순간에 죽어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시면서 너희 힘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주관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없는 것이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받아보는 거거든요. 여기서 먹어서 배부를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 그럴 때 우리 입에서 뭐가 나갈까요? 찬송이 쏟아 나갑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찬송이 쏟아져 나갑니다. 우리 본연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누구를 기억할 때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든가요?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한 백성을 오게 하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우리의 창조 목적은요, 우리가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때요, 우린 최고의 행복을 누리면서 갑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이 입술이 멈추지 않는다면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 세상에서 능히 이깁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살아가야 될 길이라. 그런데 걱정하시는 겁니다. 12절, 13절, 14절, 이게 걱정입니다. 우린 이럴 수 있거든요. 이럴 수 있거든요. 자, 12절,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게 늘 아버지 마음의 걱정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걱정하시는 것이 아니, 오히려 고난을 당할 때는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께로 나아가거든요. 그때는 오히려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먹어서 배부를 때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걸 줘야 되는데, 이 풍성한 걸 줘야 되는데 얘가 즐거워할 것이고 기뻐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고 싶은데 이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것이 다인 줄 알고 이것만 있으면 살아가는 줄 알고 이것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그 삶이 걱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만이 어디에서 올까요? 교만한 면류관이 어디에서 올까요? 잊어버린 게 있죠. 먹어서 배부르고 모든 것이 풍성해졌습니다. 뭐를 기억하라고 얘기하나요?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억나지 않을 때, 그것을 잊어버릴 때 교만이 싹 도기 시작합니다. 내가 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기술로 이것을 만들어내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난 이 기술만 있으면 돼, 이 실력만 있으면 돼, 이 지식만 가지면 나는 이 세상 속에서 능히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은 뒤로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움켜진 걸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기 시작할 겁니다. 이 물질, 하나님이 이미 뒷전으로 빠져버렸으니,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 잃어버렸으니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평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대책을 세우면서 가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일생을 다 책임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가 너를 안았고 백발이 되고 노년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사야서 46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린 그 말씀이 귀등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거머쥐고 있는 것이 나를 살릴 것이며 내가 모아두고 쌓아둔 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옮기라 해도 옮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열방을 움직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권 가운데 지키시며 나만 신뢰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중심이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전쟁이 왜 벌어지는 겁니까? 이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10절과 12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14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알려주는 겁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은혜의 하나님이라. 우리를 위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헛겁대기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자신을 비워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사시며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과 몸을 다 찢으시고
물과 피까지 다 쏟아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절대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라, 이것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라, 명령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말씀을 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 있느니라.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신뢰해야 될 그 하나님이 바로 말씀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라. 우리가 매일 성경,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1번이 뭐였던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 위에서 열방이 움직일지라도요, 전쟁통일지라도요, 혼란과 상황들이 다 무너져가는 상황들이 펼쳐질지라도요, 우린 그 안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신뢰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거든요. 이 말씀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8장에 왜 이렇게 교만해졌는가?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백성들도 지도자들도 잃어버린 게 있거든요. 그러니 이 지경으로 갈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28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갑니다. 거기에서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28장으로 가봅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이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세상껏 독주와 포도주는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바로 그리하여도, 이렇게 경고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백성들은요, 사마리아,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세상 것을 보면서 옆걸음 치면서 정말 정도를 걸어가고 반듯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비틀거리며 자기의 길을 그냥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는 똑바로 걸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똑바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백성은요, 절대로 똑바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똑바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는 올바르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어떻게 벌어지는, 제사장과 선지자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환상을 잘못 풀며 하나님께서 계시를 끊임없이 내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풀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재판할 때 실수하고, 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없으니 재판이 당연히 바르게 이루어질 리가 없죠. 백성들이 불의와 부정의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죠.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무슨 얘기일까요?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당연히 세상 것이 취해서 세상 것을 다 빨아들이고 살아가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삶에서 나오는 것이 깨끗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더러운 것이 들어가니 더러운 것이 쏟아져 나오고요, 쓰레기가 들어가니 쓰레기가 펼쳐져 나오는 것 당연하지요.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그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으면서 귀담아 듣고 살아가면요, 사랑방에서 딴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요, 다른 얘기 나옵니다. 아파트값 올라갔네, 좋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게 사랑방을 휩쓸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는 게 뭔가에 따라서요, 나오는 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성품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때문인가?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그는 참선지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북이스라엘에도 호세와 아모스 같은 참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요, 뭘 가르치려고 그러느냐? 젖먹이 아이들에게 옹알거리면서 가르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요, 젖먹이 아이들의 옹알거림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듣고 싶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요, 이해도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망할까요? 흥할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열왕기하 18장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사마리아가 망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강대국의 위력 앞에서 힘이 없어서 무너졌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세상이 힘과 권력으로, 능력으로 돌아가는 줄 알지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왜 무너지고 말았는가? 열왕기 18장으로 가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같이 시작.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10절까지요.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왜 히스기야 왕 이야기에 에브라임 사마리아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가, 시작되는가? 바로 이걸 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 시절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그럼 망하면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반면 교사의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유를 선포하십니다. 12절입니다.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절대로 강대국이 세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가 힘과 권력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너졌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니 그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 백성이 힘을 잃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무너지는 역사가 펼쳐졌다는 거,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목숨이 떨어질 순간인데 어떻게 내가 세상을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녀들의 목이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 생명, 내가 죽을지라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부활 생명, 우리 주님께서 이미 생명으로 주신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될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거든요.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로 연결됩니다. 이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 같이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함에. 유다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강대국이 강해서 망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포해 주셨거든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살만 에셀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아들 사네립이 쳐들어온 겁니다.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루살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결단을 하며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중입니다. 북이스라엘 같이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남유다는 다른 길을 걸어갈 것이냐.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사야서로 돌아갑니다. 내일 묵상할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사야서 28장 1절부터 13절까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내용입니다. 내일은 14절부터 시작할 겁니다. 왜 14절에 이 말씀을 주실까? 이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4절을 보여주시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른 것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들으라.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한 것이라. 이제 예루살렘밖에 남지 않지 않았느냐? 견고한 성읍들이 다 추풍낙엽처럼 너희도 떨어져 나가지 않았느냐? 세상의 위력과 권력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를 지키는 존재라. 그걸 선포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돌아가야 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신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정권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말씀 묵상에 있습니다.

0: 있습니다. 혹여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에서 말씀 묵상이 끊어져 있다면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이 우리를 세상 속에서 이기는 힘으로 연결시켜 가거든요. 내가 교만한 면류관을 쓰지 않고 겸손하게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과 함께 평생을 걸어갈 수 있는 길, 그 길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 이 세상 속에서요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주께로 이끌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가득히 품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남산교회 김재구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603-6000번 남산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FM 98.1 진주지역 92.5MHz 창원극동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의 헌신으로 오직 복음만을 전합니다.
3: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만원, 2만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극동방송 방송부에서 30년 동안 자원봉사로 섬기는 강덕은입니다.
2: 창원극동방송과 처음 만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1: 여기 처음 방송사에 오게 된 계기는 우리 교회의 부서

장원극동방송 성기는 봉사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삼층 양육부에 전파 선교사 영수증 보내는 일을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0: 보낼 때 일일이 봉투에 그 풀로 붙여가면서 보냈던 일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1: 그때 그 시절을 돌아보니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0: 그때 진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파 선교사를 해주신 분들을 그 내용을 보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파 선교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방송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 창원 극동방송에게 남기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
0: 우리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콘텐츠가 늘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에서 미자리 교회와 또 선교사들 또 지진 났을 때 그런 데 도와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그것도 전파 선교사들이 많이 있음에 그것도 가능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7주년, 창원극동방송 3주년, 화이팅! 사랑합니다!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크룩스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로 출발합니다.

은희의 충전 라이브 2부 첫 곡, 크룩스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도 선물은 계속됩니다. 매주 한 분을 선정해서 드리는 등산화, 데일리 미션 빠지지 않고 참여해주시면 되겠고요. 화장품 세트, 한 주간 출석 단어 충전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삼 선물은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하신 분께 노래 선물과 산삼 선물을 모두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찾아온 시간입니다. 모두들 은혜 충전하실 준비 되셨나요? 코인 찬양방 달려갑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으로 꾸며지는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있는 미니PD와 각자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은혜를 충전하는 시간, 코인 찬양방. 자, 오늘 코인 찬양방 첫 번째 신청 찬양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어제 4420님께서 신청해 주신 위러브의 아름다운 나라로 출발합니다.

4833님께서 위로브의 찬양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신청해 주셨는데, 앞서 우리 이 코인 찬양방 첫 번째 찬양이 위로브의 찬양이었기 때문에 이 찬양은 제가 내일 이 시간에 띄워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제가 아내분 생일이셨대요. 네, 미역국도 직접 끓여주셨다고 하는데 정말 멋진 생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거 저도 좀 배워야 되는데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자, 이번엔

자, 오늘 코인 찬양방 마지막 찬양 만나봅니다. 0720님께서 소프라노 한나영 씨의 여정 찬양 신청해 주시면서 아, 감기 걸리셨냐고 목소리가 바뀌어서 깜짝 놀라셨다고 걱정을 해주셨고 8057님도 함께 여름 감기세요? 라고 걱정을 남겨주셨는데 예, 제가 또 감기에 좀 걸려버렸습니다. 아, 뭐 몸이 막 아프거나 하진 않는데 이 코맹맹이 소리가 목소리가 돌아오질 않아서 좀 걱정이네요. 여러분들 듣기 불편하실까봐 또 깜짝 놀라실까봐 걱정인데 빨리 제 목소리가 원상복구되길 제자리를 찾아오길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0720님의 신청 찬양 여정 오늘 코인 찬양방 마지막 찬양으로 만나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코인 찬양방 네 곡의 찬양 함께 만나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스트레스가 좀 확확 풀리셨나요? 네, 오늘 또 갑자기 찾아온 무더위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그 스트레스 대신 은혜로 이 시간 가득 채워지셨길 소망합니다. 아, 그리고 또 이 시간은 듣기만 한 것보다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면 또 더욱 기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요.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도 신청 찬양들 많이 보내주시고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1123님께서 비가 무척 많이 내리지만 은혜 충만한 하루 되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실은 이제 어제까지죠. 네, 비가 한 이틀, 3일에 걸쳐서 우리 지역에 굉장히 많이 내렸고 특히 거제 지역 그리고 통영 지역에는 비 피해, 수해 피해가 난 곳들이 좀 많다고 해요. 네, 거의 뭐 900mm에 육박하는 비가 내렸다고 할 정도니까 정말 많은 그 양의 비가 내렸는데 우리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하루빨리 또 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그 비 피해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실 분들 또 마음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0019님께서 여름이 다 지나갔네요. 너무 더웠어요, 이번 여름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갑자기 또 무더위가 찾아왔어요. 예, 제가 뉴스를 하면서 매일매일 그 기상을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늘 또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가는 아주 무더운 날씨가 찾아왔는데 다시 여름이 찾아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빨리 0019님 말씀처럼 이 더웠던 여름이 빨리 지나가고 시원한 가을 날씨와 함께 또 우리 은혜 충전 라이브 가족들도 또 즐겁게 그런 시간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이 무더위가 빨리 지나가길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집으로 가는 길 묵상 만나봅니다.

집으로 가는 길. 극동방송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 8월 18일 화요일 묵상 제목 보혈을 기억하라. 본문 말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863년 영국의 어느 매서운 겨울밤, 한 농부가 눈보라를 뚫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인은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지만 여인의 품 안에는 옷으로 칭칭 둘러싼 갓난 아이가 울고 있었죠. 농부는 잠시 고민하다가 여인의 목숨을 바쳐 지킨 갓난 아기를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치료해주고 키웠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계속 반복해서 어머니의 놀라운 사랑을 들려줬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리며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았습니다. 눈밭에서 자신을 지키다 숨을 거둔 어머니를 떠올리며 한겨울에도 따뜻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잠도 5시간 이상 자지 않고 학업에 매진했죠. 마음이 나태해질 때는 어머니가 쓰러졌던 웨일즈의 언덕을 찾아 다시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공한 정치인이 되어 자신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영국 최초로 복지 기반을 세웠다고 평가받는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총리의 이야기입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의 삶에 거세게 몰아칠 때, 경건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나를 위해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떠올리십시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온갖 고초를 겪으신 주님을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끝까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진아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듣고 오셨습니다. 또 지금 날씨가 굉장히 무덥죠. 네, 어제까지 또 오늘 오전까지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수해 피해를 입으신 거제나 통영 지역, 또 남해 지역의 분들이 계신데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고요. 또 이렇게 비도 오고 무더위가 찾아오고 변화무쌍한 날씨 속에서 저처럼 감기 걸리지 마시고,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은혜 충전 라이브 가족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자,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 충전 라이브. 오늘 끝곡으로는 나무에 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은혜의 충전 라이브 김경민이었습니다. FEBC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지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센터. 영혼의 센터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김해 동서남북교회 하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54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의 보물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시편 119편은 우리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이 절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고 또 우리 시편 가운데에서도 176절로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한편으로 되어져 있는데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탁월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삶의 보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시편 110.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중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중심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54절에 보면 내가

하지만 오늘 시인은 나그네 된 집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다 잠시 머무는 거처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그네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 생각하면 허무해 보일 수도 있고 덧없는 세상살이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말씀도 맞을 거예요. 그러나 이 허무하지 않고 덧없이 살아가는 세상살이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말씀이 내 영혼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내 삶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복잡합니다. 날씨가 조금 시원해졌습니다만 곧 찬바람이 불고 또 춥다는 겨울이 올 것이고 또 봄이 되고 내년 여름 되면 지금보다 더 더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열대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는 그런 세월을 보냅니다. 게다가 이웃 나라들의 지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난리의 소문을 듣고 전쟁의 소문을 듣습니다. 어떨 때는 경제가 좋았다 싶었다가 또 경제가 안 좋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불안정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중심 둘 곳이 없습니다. 정말 나그네로 살면서 의지할 것이 없는데 감사하게도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심령의 평안을 얻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주님을 노래하게 되고 내 삶이 노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하늘나라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나라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다른 나라에 가서 증명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여권입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여권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한국을 떠날 때 여권을 가지고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반드시 여권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 여권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의 증명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증명서가 뭔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오늘 이 성경책이 영적으로 여권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데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다.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한국 하늘나라의 백성이다는 이 표시가 바로 성경책입니다. 여행 가실 때 지혜로운 사람은 가방을 가볍게 쌉니다. 여행을 할 때 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온갖 잡동사니를 가방에 다 넣어서 갑니다. 나그네 길이라는 것은 가지고 가는 짐이 최소한이 되어야 되고 가벼워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짐을 쌀 때 가장 중요한 것부터 집어넣어야 짐을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내 가방을 쌀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 시민이고 성경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나그네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이 말하기를 말씀은 광야길에 여행자가 부르는 찬송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밤중에 부르는 노래와 같습니다. 이 밤중이라는 것은 이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밤은 외로운 시간, 고통의 시간, 힘든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은 낮에는 그럭저럭 지낼만한데 밤 되면 굉장히 힘든다는 것을 압니다. 밤에는 찾아오는 이도 없고 또 불러도 대답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밤이라는 것은 시련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이고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이런 밤중에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5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법,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밤중이 되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 샬롬 평화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나의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나의 치료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쫙 부르기를 시작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밀려오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캄캄한 밤 감옥에서 주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바울 같은 경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직접 찾아오셨거든요. 내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 이렇게 주님을 기억하니까 그 감옥이 천국이 되어서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 중에 주의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고 입술에 자꾸 엎드리다 보면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말씀이 내게 힘을 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가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내가 자꾸 엎드리다 보면 할 수 없다, 안 된다, 틀렸다, 망했다, 그럴 때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상황적으로 전혀 변한 것은 없는데 내 영혼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고난 중에 주님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질병의 밤을 지나고 실패의 밤을 지나고 눈물의 밤을 지나고 사람들에게서 배신의 밤을 지나고 곤고한 밤을 지날 때에 나를 위로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나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밤중을 지날 때 말씀을 다 붙잡으면 고난이 다 지나고 나서 고난 중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영적이고 신령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지나간 그 고난의 시간이 영광의 시간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우리들의 삶의 보물이 됩니다. 56절 말씀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것이니이다. 오늘 시인이 말하기를 나는 재산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소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라고 물으니 바로 주의 법도,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재산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5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몫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된다는 거 어떻게 하는가?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고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전부가 되시는 겁니다. 세상의 것에 여러분 집착할수록 허무해집니다.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행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세상의 땅이나 동산이나 재물보다도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가장 만족이 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영적이고 혼적이고 육적인 모든 것에 재산이 된다는, 기업이 된다는, 분깃이 된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다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뭐 건강도 지나가고 사람도 다 떠나가고 재물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고 직장도 언젠가는 그만둬야 되고 사업장도 손을 놔야 되고 그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전부 다 그렇게 돼요. 그렇게 다 지나가는데 내 영혼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내 영혼에 새겨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영원하고 완전한 보물이 뭐냐고 물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보물이 되느냐?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만 살 뿐입니다. 한 달 뒤에 1년 뒤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아니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을 잘 살아야 되느냐? 오늘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내 발 앞에 등불이 되어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그 말씀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걸어야 될 방향을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 사기꾼들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기꾼들 위해 정신적으로 타락한 시대정신, 세속화된 시대정신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정신을 빼앗아가요. 그리고 또한 세속에 이 얼마나 사기꾼이 많은지, 뭐 주식하면 돈 번다, 부동산하면 돈 번다, 동산을 사면 좋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면 참 답답한 것은 100만 원을 투자하면 1000만 원을 번다는데, 100만 원을 투자하면 지가 투자하지 내보고 뭐라 하라 하겠습니까? 완전 사기꾼인데 그에다 귀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면 쏘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체로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시대의 사기꾼들에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정치에 쏟고 경제에 쏟고 권력에 쏟고 재물에 쏟고 부동산에 쏟고 주식에 쏟고 많은 것에 쏟습니다. 영원히 속지 않는 것,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구원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말씀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울러 엄청난 은혜를 줍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침에 눈을 떠서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로도 하고 말씀을 자꾸 읊조리는 거예요. 내가 아는 성경 구절들 또 모르면 성경을 펴서 큐티 본문을 놓고 읽으면서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암송해서 읊조리고 읽으면서 읊조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 다음 말씀입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99절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므로, 또 100절입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그래.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 말씀이 내게 엄청난 재화가 되고 보물이 되는데 원수보다 지혜롭게 해주는 거예요. 원수는 정말 집요합니다. 남을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략을 하고 교활하고 잔꾀를 부리고 악한 사람을 동원하는데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사기꾼에 넘어가고 여기저기 속는 이유가 뭐냐면 전부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모든 스승보다 명철하다 그래요.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르쳐줍니까?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보다 성경 말씀을 읊조리는 아이들이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한번 살아보세요. 한 10살밖에 안 됐는데 말씀에 충만한 아이들은 학교 선생님보다 똑똑해요. 10살밖에 안 되더라도 구원의 도를 알지요. 영생의 도를 알지요. 무엇이 은혜고 행복한 걸 아는 거예요. 학교 지식, 선생님이 가르친 지식은 겨우 밥 먹고 사는 이야기지 그 다음 건 없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노인분들 80이 되고 90이 되면 얼마나 연륜과 경륜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연륜과 경륜을 뛰어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살아도 뭐 100년 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능가할 지혜와 명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울러 이 말씀은 어떤 은혜를 주냐면 악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사기꾼에 넘어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1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여러분 쉽게 악에 빠지고 악한 사람과 어울리고 교만한 사람과 어울리고 오만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마음에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쭉 돌이켜보세요. 승리할 때는 말씀이 있을 때입니다. 실패할 때는 말씀이 없고 오직 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생각으로 살면 뭐 이 수준대로밖에 못 삽니다. 생각을 바꾸어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내 영혼의 양식이 되시는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삶에 실천하면 신명기 28장에 나온 것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말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은혜가 있는가?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정말 은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여서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평안이 밀려와서 하나님과 화목하지요. 다른 사람들과 화평게 살지요. 영적인 안전을 누립니다. 미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있으면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어요. 이 장애물이 없다는 말은 우리 앞에 걸림돌이 없다, 넘어지는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장애물을 넘어가는 거예요. 원수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는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들을 쓰러뜨릴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있는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믿음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말씀 있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살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마침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은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나그네 삶에서 노래가 되는 것이 말씀이고 내 인생의 밤중에 노래가 되는 것이 말씀이고 내 삶의 보물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리아가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팔에 부었습니다. 300데나리로 되는 엄청난 귀한 것을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붓고는 이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이 제자들은 영적으로 두뇌해서 예수님의 이 죽음을 바라보지 못할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장례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녀의 아름다운 원신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그 아름다운 헌신을 했을까? 3년이나 같이 다녔던 제자들이 미련하여 모르는 것을 그녀는 어떻게 알았을까? 그녀에게 어떤 영적인 비밀이 있었기에 아름다운 헌신, 귀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성경이 답을 제시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입을 주목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부활도 그녀가 마음속에 새기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예수님 앞에 헌신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늘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하옵소서. 저에게도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변했습니다. 위대하게 쓰임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 엘리야 말씀 듣고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신약성경의 사도 요한, 베드로, 바울 말할 것 없이 다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앞으로 이

기도, 파워 기도 훈련, 또 말씀 집회,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 이 집회에, 이 기도 훈련 시간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여, 저에게도 말씀하옵소서. 말씀을 주셔서 마리아처럼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주옵소서 하고 늘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성경을 펴니다. 그런데 놀라고 본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성경 말씀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펴기 전에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덮고 있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 배우지 않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교 말씀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설교 시간에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된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깊이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것을 존 번년이 썼습니다. 존 번년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이 존 번년이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지만 감옥이 그를 무너뜨리지를 못했습니다. 몸은 감옥에 갇혔는데 그의 영혼의 집은 성경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위대한 철로 역정이라는 글을 썼어요. 이 철로 역정에 대해서 스펄전이 철로 역정의 강해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성경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그의 영혼 전체가 말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를 찌르면 성경의 피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본을 따르시기를 권합니다. 스펄전이 그 시대에 자기 성도들에게 말한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을 쓴 존 번년의 본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면 환경을 이깁니다. 밤중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틈을 타게 됩니다. 어제가 광복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1주년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우리나라의 주권을 왜 빼앗겼습니까? 이 구한말을 넘어서 그 대한제국 때 나라가 사분오열되어져 있고 다투고 싸우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권을 빼앗아가는 나라도 잘못이지만 주권을 빼앗긴 나라는 더 잘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부모 시대에 주권을 빼앗겨버렸어요. 누가 고생을 한 겁니까? 자녀 세대가 고생을 한 거예요. 36년 동안 처참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부모가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비참한 역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데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왜?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고 말씀이 우리 생명입니다. 아울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납니다. 나중에는 우리의 이 육체를 두고 우리가 떠날 때가 올 날이 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내 손에 성경을 놓지 않으리라. 내 인생의 마지막 그날까지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살아가리라. 내 인생의 마지막 그날 내 영혼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배우러 가리라.

0: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김해 동서남북교회 하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39-0688번 김해 동서남북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의 내 돈, 내 산은 또 우리 대표님의 새로운 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가져와 주셨어요.
1: 네, 맞습니다. 네.
0: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2: 지난 20일 갯지렁이 한 통에 5,000원이 결제됐습니다.
0: 갯지렁이 한 통을 사셨는데 북한에서도 갯지렁이라고 하나요, 대표님?
1: 아니요. 북한에서는 바다지렁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는 갯지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그 바다 옆에 갯벌 있잖아요.
0: 네.
1: 그 갯벌 쪽이 많이 난다 해가지고 갯지렁이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0: 북한에서도 바다 지렁이를 이렇게 직접 구매하신 적이 있으세요?
1: 없죠. 북한은 이렇게 판매하거나 아니고 없고 본인이 이제 그 잡아다가

0: 낚시할 때 쓰거든요, 이게.
1: 아, 낚시할 네. 때 쓰는 거.
0: 낚시할 때 쓰는 것 때문에 싼 겁니다, 이게.
1: 그럼 한 통에 5천 원 사셨는데 한 통에 몇 마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보통?
0: 네, 보통 보니까요. 갯지렁이 길이가 거의 한 15cm 정도.
1: 그렇게, 15cm요? 네,
0: 그렇게 깁니다. 긴데 한 20마리 정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내돈내산에 해당할까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5천 원 하면 너무도 적은 돈이잖아요.
1: 저희가 지난주까지가 너무 큰 단위의 돈들을 많이
0: 그치, 맞습니다. 근데
1: 전자제품 네, 사가지고
0: 5천 원은 사실은 한국에서 말하면 일반 커피 거죠.
1: 네.
0: 예, 한 잔 마시는 가격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 일반 노동자, 평균 노동자들이 일한다 하면 한 20분만 벌어도
1: 맞아요.
0: 10분, 20분 어쨌든 그렇게만 벌어도 이제 벌 수 있는 돈 될 것 같아요. 한 20분 정도.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게 내 돈에선 항목이 될까도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북한 주민들한테 궁금할 수 있는 게,
1: 그럼요,
0: 이 갯지렁이를 구매하는 걸 통해서 취미생활인 낚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더라고요.
1: 네. 낚시를 원래 즐겨 하셨어요?
0: 그러니까 북한에는요, 간부들도 낚시가 엄청, 그게 이제 내가 이제 나이가 정년퇴직한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나이 먹어서 사회보장을 받는다, 공로보장을 받는다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놀게 될 때는 할 일 없으니까 낚시라는 거 취미예요. 대동강이라든가 압록강이라든가 각종 이제 강들이 많잖아요.
1: 네.
0: 그리고 바다 낚시도 하게 되고, 근데 그때마다 낚싯대가 북한은 북한산 자체가 없다 보니까
1: 아.
0: 예, 북한은 거의 이제 일본산 아니면 중국산이 지금 다 북한에 들어오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저희 옛날에는 일본에서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낚싯대가 북한에서 일반인들 사기는 엄청 비싸거든요. 저희가 낚싯대에 대해서 내 돈에선 해본 적은 없지 않나요?
1: 없죠, 없죠.
0: 아, 제가 낚싯대 지금 앞으로 구매할 계획이 많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낚싯대를 사람들이 엄청 이제 그 간보하면서 그걸 구입하려고 노력해요.
1: 네.
0: 그리고 하나 구입되면 그 낚싯대가 엄청 귀해요. 그래서 낚시를 하는 거거든요.
1: 아.
0: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 그 인근의 영종도 바닷가에서 제가 운동하다가 갯지렁이 가지고 낚시하는 그분 만나가지고 그분이 이제 낚시하면서 저보고 가는 순간부터 망둥이를 잡아내는 거예요. 망둥어가 잡히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와, 막 너무 제가 막 취미에 너무 그래가지고 보니까 자기한테 낚싯대 하나 더 있대요, 지금. 와, 옆에 앉아 하래요, 나보고.
1: 오.
0: 그래, 그분이 하라는 데 대해서 나 그 갯지렁이를 제가 그럼 사올게요 해가지고 제가 사왔어요.
1: 네.
0: 그 옆에 이제 갯지렁이 파는 가게가 있어요. 낚싯대도 팔고. 거기 가서 갯지렁이 사다가 갯지렁이를 제가 그때 잘라서 이게 끼우거든요.
1: 어머.
0: 그래서 그때 이제 한 5천 원짜리를 사서 같이 했는데 한 4시간 했는데 엄청 많이 이제 잡고 잡는 족족 같이 또 배 따서 그 자리에서 이제 막 먹고 막 그랬거든요.
1: 아, 진짜요?
0: 네.
1: 손질을 하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0: 네. 그게 어떻게 되냐면 다 그분이 장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1: 와.
0: 이제 낚시하려게 되면 장비가 뭐냐면 물고기 배를 가르는데 물고기 크기에 따라서 그 가위 크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1: 어머.
0: 그리고 잡히는 게 요즘에 망둥어 있잖아요. 지금 봄 네. 망둥어가 그 섬에서 나오는 게 보통 이제 이 뽐 한 뽐보다 좀 약간 큰 것 정도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거 이제 배를 따서 대가리 있는 채로 배만 따잖아요. 머리가 있는 채로 배만 따고 그걸 가져온 양념에다가 깻잎에다 싸서 이렇게
1: 어머.
0: 그 자리에서 드세요. 근데 배 따가지고 바닷물에 헹군 다음에 이미 가지고 있는 이런 용기에 이제 깨끗한 물 담아놓은 게 있어요.
1: 네.
0: 거기다 한번 다시 또 헹궈요. 그래가지고 먹는데 얼마나 쫄깃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1: 전문가를 딱 만나셔가지고.
0: 네. 그러니까 바닷가에 가게 되면 낚시하는 분들이 네. 제가 궁금해하면 설명 잘해줘요. 제가 또 물어보면. 근데 그분은 와서 앉으래요. 그리고 자기 낚싯대 하나 이제 예비가 있으니까 걸로 가지고 해보라고. 근데 보니까 낚싯대가 한두 개 예비인 게 아니라 한 번 나올 때마다 거의 한 다섯 개, 여섯 개 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1: 아, 진짜요?
0: 그분이 지금 걸치는 낚싯대도 세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 예비가 더 있다고 그거 한번 가지고 해보라.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북에서 왔다. 북한에서 낚시 하냐. 그 이야기하면서 같이 잡고 먹고 얼마 그날이 기분 좋았는지 운동하러 나갔다가 그렇게 자전거 운동하다가 거기 갔던 거예요. 그 영종포에 가면
1: 네.
0: 구배터라고 구배터 거기 이제 낚시꾼들이 꽤 있어요. 근데 영종도 그 섬에 가면 낚시할 때가 꽤 많거든요.
1: 네.
0: 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그날 운동 삼아 집에서 한 10km 되는 지점에 자전거 타고 갔는데 진짜 그거 맞닥뜨린 거죠.
1: 이게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낚시터들이 곳곳마다 굉장히
0: 그렇죠.
1: 많잖아요.
0: 잘 돼 있죠. 네.
1: 그리고 낚싯배를 하나 빌려서 아예 바다로 나가시는 분들도
0: 네,
1: 있으시고.
0: 바다 낚시요. 한번 저 이제 앞으로 이제 그거 한번 해보려고요. 이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전문 딸이는.

0: 바다 나가서 잡았는데 이 발둑치 같은 큰 이런 참돔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각종 이제 광어도 잡힌대요. 광어 그 북한 말하면 넙치라고 완전 고급어적이거든요. 그런 것도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럭 있죠. 우럭. 요즘 우럭도 큰 것들 잡힌대요. 네, 맛있죠. 아, 참 그래. 그분이 한번 저하고 이제 계획을 해서 같이 가자고 하긴 했어요.
1: 어머, 처음 만나신 분인데.
0: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전에도 이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분도 은행에 다니시다가 지금 퇴직하신 분인데 연세가 저보다 한 3살인가 5인 분인데 그분도 한번은 그 지나가다가 저쪽에 손목항이라고 또 있어요. 거기서 한번 지나가다가 그분 낚시하는 거 구경했는데 너무 재미있어 자꾸 물어보니까 그분이 설명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말씨가 이상하니까 북한에서 왔다니까 그 다음에 너무 또 이제 반가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낚시하는 걸 보여주고 그날 또 잡은 것도 집에 가서 먹으라고 또 주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참 이게 우리 한국 분들 보면 아, 정말 다 마음들이 너무도 이제 정말 그 은혜스러워요. 진짜로. 근데 다 물어보면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다 그분들도.
1: 어떻게 딱 그런 분들을 또
0: 글쎄요. 근데 그분들도
1: 만나셔가지고.
0: 참 그런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과정에 제가 정말 내가 한국에 온 게 얼마나 정말 복된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돼서 지금 이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내가 행복한지 하는 걸 정말 절박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1: 네,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셨던 것처럼 사실 저도 궁금했거든요. 북한에서도 낚시하는 문화가 있다고 하셨는데
0: 네.
1: 이게 취미용 낚시보다는 생계형 낚시도 참 많을 것 같고요.
0: 그런데
1: 그렇죠. 벌목하는 것조차도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0: 네네.
1: 근데 대동강의 숭어가 그렇게 유명한데 대동강에서 낚시하는 거는 자유로운 건가요?
0: 자유로워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이사처럼 그 구우배트라든가 손목항 가게 되면
1: 네.
0: 배들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그 시간은 피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 낚시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해 놔 있고 그리고 지금 어떤 곳은 바다가 연결돼 있는데 이게 막게 돼 있어가지고 바닷물이 들어와요. 근데 거기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산 물고기를 그냥 넣어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낚시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돈 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영종도에도 그런 낚시터가 꽤 돼요. 몇 개 되는데 가보니까 그거는 이제 한 뭐 하루 얼마 시간 동안에 얼마라는 비용이 있는데 제가 갔던 그 이제 구우배트라든가 이런 다른 곳들 보면 그건 그대로 이제 가서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대동강도 가게 되면 낚시하는 그 지정된 곳이 있어요.
1: 네.
0: 거긴 그대로 이제 무료로 해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이제 북한 사람들도 나이 많아서 집에서 노는 분들이 낚시하러 나오고 그냥 장기죠 장기
1: 네.
0: 조선 장기 장기하러 나오고 어머. 막 그래가지고 대동강 말고도요 이제 각 지역들에 가면 그 지역들의 강이라든가
1: 네.
0: 바다 가면 바다에서도 바다 낚시하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낚싯대가 이렇게 좋질 못해요.
1: 아.
0: 네.
1: 참 여기서 낚시하시는 이제 낚시를 즐겨 하시게 된 우리 대표님을 비롯해서
0: 네.
1: 낚시에 취미를 두신 분들이 이 장벽이 무너졌을 때 북녘당에 대동강에 낚시하러 가시는 꿈을
0: 좋죠. 대동강 숭어 잡히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여기.
1: 그 꿈과 설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0: 아 맞아요. 이제 또 이제 제가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그날 네. 낚시할 때 보니까 좀 앞에 한 그 100m 거기서 고기가 큰 것들이 막 튀어오르는데 그 숭어였어요.
1: 어머.
0: 그러니까 숭어라는 게 뭐냐면 바다에서 살면서 강으로 올라가는 게 숭어예요. 그래서 숭어가 맛있는 이유가 바닷물에서도 살고 민물에서 살다 보니까 숭어가 맛있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민물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먹이도 먹고
1: 네.
0: 바다 먹이도 먹고 하다 보니까 숭어가 맛있잖아요. 근데 숭어는 해도 먹고 또 탕도 먹고 그러잖아요.
1: 네.
0: 숭어가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그거 보면서 대동강에 가면 숭어탕집이 엄청 평양에 유명해요. 거목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1: 반가우셨겠어요. 네,
0: 대동강 숭어국집이라고 진짜 유명해요. 이게. 아, 그 생각이나 지금도 그 생각하니까 또 약간 그렇네요.
1: 참 낚시를 즐겨하지 않는 저도 가서 한번 너무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대동강 숭어.
0: 아, 부부관들 나오는 게 꽤 많아요. 가보니까 부부관들이 같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부부관들이 나와서도 이제 그동안 나와서 낚시하면서
1: 네.
0: 여유에 이제 낚싯대를 걸어놓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 대화를 나누잖아요.
1: 네.
0: 그 대화 나누면서 이제 가정 이야기도 하고 애들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혼자 나오신 분들은 또 낚시를 던져놓고 또 그다음에 사색도 하고 낚시는 저도 지금 회사 일을 하니까 지금 그런데
1: 네.
0: 앞으로 이제 일 다 그만두게 되면 나이 많으면 아마 그때는 낚시하러 다니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1: 아, 하나님이 좀 이런 시간들 이런 취미들도 또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0: 네.
1: 저희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생물,
0: 네.
1: 물고기

0: 주시고.
1: 그렇습니다. 네.
0: 그래서 오늘도 이 낚시 갯지렁이 한 통에 5,000원 결제 내돈 내산을 준비하시면서도 묵상하신 말씀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1: 네, 낚시하면 우리가 지금 그 고기를 잡았잖아요.
0: 네.
1: 근데 우리 성경 말씀 속에는 고기를 못 잡는 그 우리 베드로나 우리 그 제자들이 그때 그 안타까울 때 하나님께서 바다 나가서 그물을 치라 해서 그때 얼마나 많은 고기 잡혔습니까? 그때 완전 기적 같은
0: 맞아요.
1: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항상 말씀 속에는 낚시를 하라. 낚시라고 하는 게 낚시코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낚는다.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렁텅이, 지옥 같은 그런 이제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0: 네.
1: 구원해 주는 걸 가지고도 이제 낚시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인데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참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상 속에 이번도 이제 바닷가에서 낚시질을 해봤지만은 우리는 이제 지금도 북한 주민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분들한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그들을 성경 말씀대로 좋은 데로 인도해가는 그런 낚시꾼의 삶 같지 않겠냐 이런 생각 들어요.
0: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우리가 서로
1: 네.
0: 마주하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남과 북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내돈내산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마산생 후계를 섬기는 김일용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누군가가 당신을 상처 주었습니까?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힘입니다. 용서는 당신 자신을 구원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더라도 용서하려는 마음으로 한 발씩 나아가십시오. 그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말씀으로 상황을 읽고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고 용감하게 손을 내미세요. 용서의 능력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용서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사만교회,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가치 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솔로 탈출 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00

1988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8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선착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에피비씨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w@daum.net, 메일 주소 feb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방송 가족분들 모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연약한 우리를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 기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풍성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이빅밴드의 복음으로 돌아가세, 이어서 민호기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리고 홀리원의 찬송편곡 담기 원하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송이 들어간 찬양이었습니다. 아, 함께 하시는 지금 방송 내 삶의 노래로고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찬양들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들 모두 오늘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곳곳에서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는 내 삶의 노래로 보내주신 신청 찬양들 지금 바로 함께 나눌게요.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웨이홈의 어린이 찬양 메들리 들으셨어요.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송 어노인팅의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함께 나눴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 기대하면서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크룩스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요, 손재석의 주님 나를 택하사 함께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이 시간 문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들, 이렇게 삶의 이야기들 함께 고백해 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신청하신 찬양 듣고 올게요.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앞서 문을 열면서 십자가의 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자, 연약한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복된 일에 동참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밤도 평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흥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0: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 방송입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대낮부터 술에 취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대낮부터 왜 술에 취해 있냐는 예수님의 물음에 남자가 대답했는데요. 예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내 다리를 고쳐줬습니다. 나는 멀쩡히 걷고 일도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번 돈으로 뭐를 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술 마시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은 길 가는 여자마다 추파를 던지는 한 남자를 만났는데요. 이 남자는 자신이 예전에는 시각장애인이어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자기 눈을 뜨게 해줘서 지금 오히려 죄를 짓게 되었다고 한탄했다고요. 이것은 아일랜드가 낳은 세계적인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쓴 단편을 각색한 내용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혜를 잊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단 하나도 놓치지 말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1편 함께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지혜 말씀 시편 91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욥기 5장 9절 말씀이에요.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식물 집사, 식물 부모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식물의 마음을 주기 시작했을까요?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식물은 느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다림을 가르쳐준다. 그리고 조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청을 가르쳐준다. 식물 집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도 있다는데요. 너무 많은 관심을 주고 너무 물을 자주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도 때론 마른 광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을 기다리는 인내와 말씀을 듣는 경청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첫 곡입니다. 희지윌의 광야를 지나며 띄워드립니다.

식물의 성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 들여다봐도 어제와 오늘이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한 달 뒤에 보면 어느새 훌쩍 자라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매일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린다면 어느 순간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너 참 많이 변했구나. 성장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팀 6워십의 주와 함께 걸어가네, 기프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띄워드립니다.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시나요? 그 시간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뿌리는 더 깊이, 더 단단하게 자라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심으신 그 자리에서 오늘 밤 평안히 뿌리 내리시길 바랍니다. 끝곡으로 호산나 싱어지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옹기장이의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들려드립니다. 전혜권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출애굽기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일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친정으로 돌려보냈던 십보라와 그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있었다. 한 아이의 이름은 게르솜인데 이는 모세가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고 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다른 아이의 이름은 엘리에셀인데 이는 모세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셔서 바로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다고 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왔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드로는 앞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전가를 보냈다. 자네의 장인인 내가 자네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가고 있네. 모세가 장인을 만나러 나가서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나서 함께 장막으로 들어갔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오는 길에 겪은 온갖 고생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장인에게 모두 들려주었다.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압제에서 건져내시면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온갖 선한 일을 듣고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와 바로의 권력에서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는 것을 이제 내가 알았네. 그분께서 이스라엘에게 오만하게 굴던 모든 자들에게 이 같은 일을 행하셨으니 말일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려고 자리에 앉았다.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모세 앞에 줄지어 서 있었다. 모세의 장인은 그가 백성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을 보고 말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어찌하여 모든 사람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앞에 세워두고 자네 혼자서 이 모든 일을 처리하는가? 모세가 장인에게 대답했다. 백성이 하나님에 관한 질문들을 가지고 저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저에게 옵니다. 저는 이웃 간의 문제를 재판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의 장인이 말했다. 그런 식으로 일하지 말게. 그러다가는 자네도 탈진하고 백성도 자네와 함께 탈진하고 말 걸세. 이 일은 너무 과중해서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내 말을 들어보게. 자네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내가 알려주겠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자네와 함께 하실 걸세. 자네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자네가 할 일은 그들에게 법도와 규례를 가르쳐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네. 그런 다음에 유능한 사람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되며 청렴한 사람들을 눈여겨보았다가 그들을 1,000명, 100명, 50명, 10명으로 조직된 사람들의 지도자로 세우게. 백성 사이의 문제를 재판하는 일상적인 일은 그들이 책임지도록 맡기게.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되 일반적인 소송은 그들이 재판하도록 하게. 그들이 자네의 짐을 나누어지면 자네의 일이 훨씬 가벼워질 걸세. 자네가 이렇게 일을 처리하면 자네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수행할 능력을 갖추게 될 테고 백성도 각자 자기 자리에서 번성할 것이네. 모세가 장인의 조언을 듣고 그가 말한 대로 모든 일을 처리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 그들을 1,000명, 100명, 50명, 10명으로 조직된 사람들의 지도자로 세웠다. 그들은 백성 사이의 문제를 재판하는 일상적인 일을 맡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모세에게 가져왔고 일상적인 문제는 자신들이 재판했다. 얼마 후에 모세는 장인을 떠나보냈다. 모세의 장인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출애굽기 18장 함께했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2: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0: 있다.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 MHz
2: 진주 FM 92.5 MHz
1: HLDD
3: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찾아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평안을 구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는 샘옥과 존 리가 함께한 It is well with my soul 들으셨습니다. 첫 곡 It is well with my soul 내용은 평안해. 이 찬송가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죠. 이 찬송을 쓴 사람은 배사고로 네 딸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만 겨우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 슬픔의 자리를 지나던 배 위에서 딸들이 죽은 바로 그 바다를 건너며 이 찬송을 썼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프닝에서 읽은 이 말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말이 안 되는 평안이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상황을 따져보면 도무지 평안할 수 없는데 그런데도 마음을 지키신다라는 것. 그 평안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겁니다. 그 평안이 오늘 밤 우리를 주관하기를 바라게 되네요.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멜로망스의 참 아름다워라, 오벳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유종권의 예수는 주 우리 왕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는 또 특별한 음악 손님들 모시고 그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음악도 들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이분들이 최근에 발매하신 음반 중에 한 곡 듣고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만나 월십 첫 번째 앨범에 수록된 보이지 않는 손 앨범 타이틀이기도 하고요. 오늘 모신 분들은 목사님들이신데 그 외모가 목사님들인지 요즘 목사님들이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깜짝 놀랐어요. 네 분을 모셨습니다. 만나교회에서 월십 리딩을 하고 계시는 만나 월십의 나요한 목사님, 심푸름 목사님, 장인우 목사님, 신명철 목사님을 모셨는데 2년의 준비와 1년의 제작 끝에 새로운 앨범을 최근에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워십 나연 목사입니다.
2: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워십 워십 리더 심푸름입니다.
3: 안녕하세요. 만나워십에서 막내를 담당하고 있는 장인우 목사라고 합니다.
4: 네, 안녕하세요. 만나워십에서 맏형을 맡고 있는 신명철 목사입니다.
0: 목사님들 맞으시죠? 요즘은 목사님들 상당히 세련된. 그래서 좀 약간 아침에 제가 처음 뵙고
1: 네.
0: 이분들 목사님들 많네. 자꾸 외향을 가지고 제가 그래서 죄송한데 아유 너무나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네, 만나오십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어떤 비전을 품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월십팀 하면
1: 네.
0: 리더 딱한명 있고 나머지는 이제 싱어로 구성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다네 분이 그러니까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 팀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3: 저희는 우선은 교회 중심적인 팀이라는 얘기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만나교회 예배가 토요 예배부터 시작해서 주일에도 세 번의 예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그각 예배에 찬양을 맡고 있는
0: 그렇구나.
3: 사람들이에요.
0: 예.
3: 그래서 우리 신명철 목사님과 또 오늘 함께하지 못했지만 강지원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두 분께서 같이 토요 예배 찬양 인도를 해주시고 주일날 이제 9시 50분 예배도 우리 신명철 목사님께서 또 지휘를 해주시는데 네. 거기는 또 성가대와 함께
0: 클래식
3: 파이어 지휘
4: 네 맞습니다.
3: 클래식 지휘를
0: 어쩐지 외향이 좀 클래식컬하시네요.
4: 그런가요? 네.
0: 맏형이라서
3: 우리 나영원 목사님께서는 11시 50분 예배 찬양 인도를 해주시고 또 우리 심푸른 목사님과 저는 2시 반에 청년들과 함께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러고 보니까 두 분이 또 제일 젊네요. 심푸른 목사님이라고.
4: 네. 파릇파릇합니다.
0: 예. 푸름푸름하네요. 이번에 앨범을 너무나 잘 알려진 저희 이 방송에도 한번 모셨었는데 이윤성 전도사님께서 프로듀서를 맡아주셨다고 합니다. 예. 그분이
1: 네.
0: 프로듀싱까지 하는 줄은 전또 처음 알았는데 어우 다재다능한 분인데 궁금해요. 어떤 분위기인지 어떤 그뭐 앨범을 좀 진행하는 데서 이게 예배 앨범 하면은 보통 그냥 현장의 그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정도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프로듀서를 또 따로 두고 했다고 하니까 좀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 네.
1: 일단은 유전사님이 저희 교인이세요.
0: 아, 그래요?

0: 그래서 유전사님이 교회 나온 지 꽤 오래 되셨고,
1: 예.
0: 그 과정에서 이제 앨범 이야기가 참 오래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저희들이 삽이 진짜로 들어가서.
1: 각자 네. 각출해서?
0: 아니, 각자.
2: 삽이. 뜨는 삽이. 아, 예.
0: 시삽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 아,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예, 말을 못하고
0: 시작됐는데, 경력이 그래도 예. 많은.
3: 아무래도.
0: 시작하다 보니까.
3: 예. 저희도 처음 알았어요. 27년 아, 동안 앨범 제작을 또 프로듀싱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1: 그렇구나.
3: 네, 또.
1: 저는 가수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0: 그때 트리니티 앨범을 많이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3: 많은 앨범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0: 한 10답을 하셨다. 그럴 얘기를 아, 하시는데. 예, 예. 그런 것도 있었고.
3: 그래서 덕분에 감사하게 그 27년에 있는 또 노하우를 잘 또 전수해 주셔가지고 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또 영적으로도 잘 또 이끌어 주셔가지고 참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4: 정말 열정적으로 네. 지도해 주셨죠. 네. 정말 자리에 앉지도 않으시고 계속 서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 요구해 주시고
0: 각자 지도해 주셔서 잠재성을 네. 끌어낼 수 있는 보컬도 그렇고 그래요. 악기들도 그렇고 아 이렇게 연주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향성 제시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1: 잘 포장해 주시는 것 같은데.
4: 유성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왜냐면 제가 프로듀싱을 해봐서 네네. 저는 이제 음악적으로 막 요구를 아, 하는데 네. 그거를 요구를 받는 분들은 상처를 받더라고요.
0: 그럴 수도 있어서.
1: 뭐 그분은 안 그러셨겠죠.
0: 아, 근데 본인의 목을 많이 갈아 넣었습니다.
4: 맞아,
0: 저희한테
4: 그래요?
0: 소리를 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내보세요 아, 하는 아. 예시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셔서 지금 네. 기사도 나왔는데 한 달 넘게 후두염이 안 나가지고
3: 지금까지도 후두가
0: 두 달 두 달째 뭐 김종아 남편 전도사 후두염이 안 나 뭐 이런 그런 기사가 지금 나고 있어요.
1: 도대체 어떤 일을 어떤 일이라는
0: 그 정도로
4: 실제로 네. 저희의 보컬 실력이 또
0: 많이 좋아졌어요.
4: 많이 좋아졌던 네. 피드백을 받기도 했습니다.
2: 네. PD이자 보컬 트레이너
4: 맞아요. 네. 트레이닝을 받았죠 네. 정말.
1: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네. 앨범 그 현장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라서
0: 아, 역시
1: 기대됩니다. 이 앨범 보니까는 곡도 곡수가 22곡이에요.
0: 네. 저희가 이거는 지금 실물이 22곡이고요.
1: 예. 더 많아요?
0: 아니, 제 얘기는 이제 다섯 네. 곡씩 저희들이 네. 이제 발매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런 완제품으로 다른 버전으로 또 선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팔지 않는 내수용을 오늘 김도현 사역자님께 먼저 이렇게 증정 뇌물용으로 이름 싹 적어서 못 버리시게
1: 아, 감사합니다.
0: 증정 드렸습니다.
1: 요즘 네. 이렇게 앨범 또 이렇게 나오는 게 흔한 일은 아니라서 좀 독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시중에서도 구매가 가능한가요? 나중에 다른 형태로 또 나오게 되면?
2: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6개월마다 여기 있는 22곡 중에 5곡, 6곡씩을 온라인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미 이제 나요한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5곡이 유튜브와 뭐 각종 음원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렇게 총 4번에 걸쳐서 나오고 마지막 번에 이런 실물 앨범이 하나가 더 제작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이제 누구나 다 좀 구매를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0: 맞습니다.
1: 네. 기획력도 상당한 기대가 되는. 그 앨범 보니까 교회 공동체의 고백이라는 방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고 제가 네. 들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왜 이런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누가 좀
4: 다양한 어떤 음악적인 찬양의 고백들이 많이 담겨지고 있는 요즘 시대인 것 같은데요.
1: 네.
4: 저희가 생각했던 어떤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찬양의 패러다임들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저희 만나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의 고백들을 담아내는 음반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담임 목사님의 어떤 그런 취지와 목적성 가운데 이 음반들이 좀 제작이 되게 되었고요. 네. 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저희 만나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고백되는 은혜 고백들이 우리만의 문화가 아니라 이 많은 분들에게 또 전달되고 함께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마음에서 교회 공동체라는 음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만나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저희가 제작을 하면서 많이 들었고요. 이런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는 은혜의 고백들을 제 개 교회가 담아내는 찬양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교회를 공동체성을 더 강화시키고 더 건강하게 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들을 만나교회가 먼저 한번 시도해보는 또 이런 찬양의 고백들을 담아냈습니다.
1: 보니까는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노래를 만든
0: 맞아요.
4: 네.
1: 아, 되게 어려운
0: 아시는군요. 역시 목사는 아십니다.
1: 네. 제가 몇 번 해봤는데

0: 네, 아, 이게 또 이렇게 설교문을 노래로 만든다는 거는 또
1: 맞습니다.
0: 이렇게 목사님이 노래에 맞게끔
1: 네.
0: 이렇게 그거를
1: 근데 저희들이 조금 특이한 거는 설교도 같이 하는 사역자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목요 찬양 집회마다 지금 돌아가면서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고 기도 인도까지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0: 네.
1: 하다 보니까 아, 이 설교문에서 진짜 전하고 싶은 바는 이건 것 같다. 이런 이 추출이 빠른 거죠. 그래서 아, 이 설교문에선 이런 부분이 강조되면 좋겠고 이번 시리즈에선 이런 게 강조되면 좋겠구나. 그래서 목사님 설교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곡을 만들고 그걸 성도님들하고 이제 그 시즌에 계속 부르죠. 그래서 이런 문화가 되게 재밌는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만의 어떤 아, 이 문화로만 갖고 있지 말고 이걸 좀 나누자 그런 마음이 이제 들어서 갖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0: 되게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사실 목사님 설교문을 그냥 듣는 것도 좋지만 사실 노래의 역할이라는 게 그걸 같이 되뇌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들을 다시 이렇게 불러내는 게 많은 교회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저희들이 이거를 부르고 나서도 뭐 5년 지나서도 그 곡을 부르면 그때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를 이제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하는 거죠.
0: 그것도 그렇고 또 이렇게 노래가 불려지다 보면 또 다른 의미들이 또 생각나고 다른
1: 맞습니다.
0: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으니까 노래의 역할들이 또
1: 맞습니다.
0: 있는데 또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노래 만들었다고 하니까 참 독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앨범 타이틀곡이 보이지 않는 손인데 이게 어떤
1: 네.
0: 의미인가? 이게 보니까는 목사님이 여기 이제 그 김병삼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작사하셨고 유은성 전도사님이
1: 네, 같이 곡,
0: 같이
1: 네,
0: 나연
1: 쓰시고,
0: 목사님이랑 같이
1: 저도 네, 함께 이 곡을 썼어요.
0: 네.
1: 이 내용 자체는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의 경쟁 용어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 좀 그래서 좀 이렇게 구미를 당기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내 힘과 스펙과 능력이 사실 너무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그게 자꾸 우리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걸또 빼자 그런 의미이고요. 그래서 전능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이제 이런 가사를 갖고 만든 찬양입니다. 아까 들어보신 곡이 이
0: 네, 첫 곡에
1: 곡이었습니다.
0: 아까
1: 네, 맞습니다.
0: 소개하면서
1: 네.
0: 네. 타이틀곡 외에도 일본 다섯 곡 가운데 청취자들이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은 곡이 뭐가 좀
1: 지금 그래도 많이 이렇게 조회수가 올라오고 있는 곡이 물들어라는 곡인데
2: 네. 물이 들어왔죠.
1: 네.
3: 맞아요. 물들고 있습니다.
1: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게이 직업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0: 이런 드립을
1: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만나교회는 변화산 새벽기도회가 되게 큰 이벤트예요.
0: 네.
1: 1년에 이제 두 번씩
0: 네.
1: 이제 전교인들이 함께하는 이 새벽기도회인데 그때마다 이제 주제가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만들어서 부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빠른 곡인데 주제가가 됐어요. 그래서 빠른 곡임에도 이제 남녀노소 함께 이렇게 부르시면서 저희 예수님께 물들어가자. 빌립보서 시리즈였거든요. 기쁨에 물들어가자.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는데도 왜이 기쁨을 얘기할 수 있었을까? 이제 그런 찬양을 만들었는데 지금 많이 들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저희도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들어가 주세요.
0: 네, 한번 물 들어올 때 네, 물들어라는 찬양
1: 네.
0: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만나 월십 첫 번째 앨범에 수록된 물들어라는 찬양 들어보셨습니다. 앨범 하나 준비하는 데만 해도 2년, 제작도 1년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이거 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고민했던 부분이 뭔지 한번. 앨범 제작 되게 힘들거든요. 저도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네, 힘들어요.
1: 기대되는지.
2: 사실 저희가 고민했던 지점들이 참 많았는데요. 네. 그 중에서 어떻게 하면 이 또 만나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을 이 앨범에도 같이 녹여낼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 그 만나교회의 슬로건이 있어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라는 슬로건인데 결국에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찬양들이 같이 들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저희 이제 교회의 목회 철학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물들어라는 찬양도 들어보셨지만은 누구나 다 들어도 되게 좋다 이런 찬양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문화가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그 드림팩토리라는 데서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 그때 같이 이렇게 녹음 받아주시던 기사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셨어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같이 녹음을 하시다가 어느 날에는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는 찬양이 저희 앨범에 하나 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은 도대체 뭔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1: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
2: 네,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또 그렇게 또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고 그런 지점들을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0: 목사님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녹음하려니까 또
1: 성경 강의 절반 듣고
2: 항상 기도하고 시작하고
0: 상상이 됩니다. 되게 궁금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일반 그 엔지니어분들하고 하다

0: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하는 얘기가 음악이 좋은데 왜 가사를 좀 바꿔서 일반 사람들도 듣게끔 만들지 않을까 궁금한가 봐요. 그분들도.
1: 그렇군요.
0: 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음악을 빼놓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근데 종교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들에게 보기엔 되게 독특해 보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얘기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또 그러면서 또 전도의 기회를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 그래서 이게 22곡을 저희가 이번에 녹음은 이제 다 해놨는데 5개, 6곡씩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제 유전도사님께서 모든 곡이 다 너무 좋으니까 이게 22곡을 한 번에 내다 보면은 사실 몇 곡은 듣고 몇 곡은 좀 사장되는 곡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곡들이 좋으니 이걸 나눠서 더 많은 부분에서 함께 나누자.
0: 시즌별로 이렇게 되는
2: 거. 네, 거예요. 맞습니다.
1: 오십니다. 나요한 오십니다. 심푸름 오십니다. 장인우 오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나오게끔 했습니다.
0: 아, 기획력도 상당히 좋네요. 제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3: 유전도사님 감사합니다.
0: 유전도사님 오늘 나왔어요.
2: 그러니까요.
0: 그렇죠. 어디가 계신 거예요?
3: 보고 싶습니다.
0: 바쁘신 것 같아요. 여기저기 활동하시느라고. 만나교회 예배가 잘 알려져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왜 그러신 것 같아요? 또 그 특별한 이유, 만나교회 어떤 부분이 특별하냐고 설명 좀 해주세요.
3: 김명삼 목사님께 상상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희 교회 이제 사명 선언문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가 되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예배에 담임 목사님의 모든 목회적 철학이 집중되어 있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미리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1년 전에 모든 설교를 다 써놓으십니다. 그리고 공유를 해주시면서 그 안에서 그 예배의 메시지들, 그 설교의 메시지들을 담아낼 수 있는 찬양을 선곡할 수 있게 준비할 수 있게 먼저 이렇게 제공을 해주시고요. 저희도 그거에 발맞춰서 예배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하나하나의 요소들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 만나교회의 예배가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코어 핵심적인 그런 근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그냥 준비만 해서는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위해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찬양부터 시작해서 미디어적인 부분들, 또 오프라인에 오시는 성도님들에 대한 배려들, 안내들, 그런 다양한 부분에서 이 예배에 있는 지금 진정한 그 가치들을 잘 담아내고 또 보여줄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쓰고 있어서 만나교회가 또 예배가 또 이렇게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왜 오신 것 같긴 해요.
1: 지금
3: 갑자기 시켜가지고 주님이 또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
1: 충만하네요. 역시 극동방송이 남다릅니다.
3: 남다른 것 같습니다.
0: 분위기를 좀 바꾸고. 되게 군인 같아가지고. 여태까지 나온 그 게스트 중에 제일 좀 모범생 같은. 저희 방송은 되게 인터뷰가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이거 준비 없이 막 하거든요. 이분들은 스터디를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요. 딱 하면 당신 이거 얘기하고 막 이렇게 서로서로 분위기 좋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서 연습하거나 녹음하면서 있었던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좀 즐겁게 자유롭게
1: 찍고 못 쓴 것도 뭐 있고
0: 찍고 못 쓴 거라는 게
2: 아니 처음 제가 녹음을 들어갔을 때였는데 한 3시간을 연달아 녹음을 했었어요.
0: 3시간 동안?
2: 네네네.
0: 오, 힘들었겠다.
2: 근데 이제 8마디 녹음하고 그걸 다 이제 쓰질 않았습니다.
0: 8마디를 녹음하는 건데 3시간을 한 거예요?
2: 네.
1: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공부를 시키신 거죠?
2: 뭐, 네.
0: 유은성 목사, 전도사님하고는 녹음하면 안 되겠네요. 저는 같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2: 근데 이제 뭐, 다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공을 많이 들인 앨범들이다.
0: 그리고 나서 못 썼다는 거잖아요.
2: 그러고 며칠, 그러고 한 2-3주 있다가 그 곡을 다시 녹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연습을 많이 하게 시간. 되더라고요. 네,
0: 그렇구나. 네. 제가 만나봤을 땐 되게 유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3: 유한하세요?
1: 유한하시죠.
0: 아, 그래요? 네. 아닌 것 같아요.
1: 아니에요, 유한하신데.
0: 안 넘어가시네.
3: 그리고 저희가 그때 녹음했을 때 그 코러스를 교회에서 같이 싱어하시는 분들이 같이 녹음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녹음이 길어지고 이제 빠른

0: 사실 안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까지 같이 녹음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감동적이었던 게 그냥 코러스 녹음에 하하 뭐 이런 네, 포인트였는데 그렇죠. 네. 정말 성도 그 싱어분들께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몸을 다해서 찬양을 했던 것이 그때 너무 저희한테 감격이 되었고 아, 이 음반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연합해서 이렇게 세워지고 있구나. 그 새벽 1시의 찬양이 네, 기억에 남습니다. 네.
1: 좋은 추억이죠. 네. 성도들이 노래를 맞습니다. 하면서 같이 네. 녹음한 그리고 또 그게 나오면 네. 앨범으로 나오면 되게 좋잖아요.
0: 네.
1: 그렇죠. 맞습니다. 저기 내 목소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딘가 내가 하하한 네. 소리가 들어가고
0: 네. 맞아요.
1: 이게 참 좋은 추억인 것 같아요.
0: 네.
1: 이번 앨범은 음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예배 자리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보니까 오늘 티켓도 이렇게 주셨는데 네. 네, 8월 20일 목요일 저녁 8시. 근데 좀 있으면은 하네요. 만나교회에서 앨범 발매 기념 찬양 콘서트라고 합니다. 해피 투게더 콘서트 열린다고 하는데 뭐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2: 네, 일단은 저희 만나워십 함께 이번 앨범을 가지고 찬양하고요. 또 우리 해피 투게더에 속해 있으신 연예인 분들하고 저희들이 듀엣도 하고 또 이분들의 찬양도 듣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래도 함께 하시기로 한 분들이 송지은 씨, 또 양동근 씨, 네. 그리고 K-스피릿, 그리고 레비스탕스, 마이크로닷, 범키, 그리고 우리 스페셜 MC로 말자쇼 지금 하고 있는 정범균 형제 함께 해주셔서 김병삼 목사님과 함께 말자 할배쇼를 좀 하려고 신앙 가운데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민 상담하는 쇼도 함께 토크로 좀 설교하듯이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해피투게더가 복지사각지대 이게 환우들을 돕는 환아들을 돕는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수익금 전체 그러니까 저희가 티켓을 파는 건 아니고 무료여서 누구나 오실 수 있지만 이 시간에 이제 저희들이 헌금하는 시간을 갖고 또 이분들을 지원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그 어려운 분들을 좀 도우려고 함께 마음을 좀 모았습니다.
1: 일반적인 찬양 콘서트랑은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재밌을 것 같은데 우선
2: 네. 굉장히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나교회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에서 20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저희들이 하니까 부담 갖지 않고 누구든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안 믿는 분들 이렇게
2: 그러니까
1: 오셔도 네. 부담 없이 같이 맞습니다. 예배드리고 또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워낙에 또 유명하신 분들이라서 친근감이 맞습니다. 생길 것 같아요.
0: 네.
1: 많이들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는데 좀 시간상 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좀 축복의 말씀 우리 목사님들이시니까 한 분 한 분 이렇게
2: 누가 먼저 하시나요?
3: 저부터 서로.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1: 초대하면서
3: 네, 저희가 만든 이 찬양이 예배 자리에서 불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작은 바람으로는 삶의 자리에서도 많이 들려지고 불려졌으면 좋겠어요. 예. 설거지하는 그곳에서 또 운전을 하는 그곳에서 그렇게 많이 들려지고 불려짐으로써 그 자리에서도 또 삶의 예배가 되기를 좀 축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1: 아멘.
4: 네. 크리스천 기독교의 문화가 네. 요새 많이 좀 활발해지는 시대인 것 같더라고요.
1: 네.
4: 연예인분들도 많이들 크밍아웃이라고 하죠. 크리스천이 된 것을 공개해주시고 그래서 저희의 앨범도 그런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좀 일조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려면은 저희들이 함께 이 앨범에 또 참여해 주시고 많은 시간 또 함께 찬양을 불러주시고 각 개교회에서도 도전해 주시고 네, 이런 문화들을 함께 만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찬양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찬양에 담겨진 그런 아름다운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을 넘어서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귀한 음반으로 또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2: 네, 만나교회가 선교적 교회인데 참 세상을 향한 마음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많고 또 만나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성장해 올 수 있었던 비결과 또 찬양들이

0: 안에 담겨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만나 월십 네. 모시고 목사님 네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만나교회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2: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무디 선생은 모세의 생애를 세 가지의 단계로 묘사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Something의 단계는 모세가 왕자로 있을 텐데요. 이땐 모세는 자신을 뭔가 할 수 있는 대단한 인물, Something으로 여겼습니다. 둘째는 Nothing의 단계로 그 후 40년간 히브리 목자로 있을 때입니다. 광야에서 살면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종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something에서 뭔가에서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Everything의 단계로 그의 인생의 절정기인데요. 이때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권능자, 에브리띵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벨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모든 사람들을 보면 처음엔 지극히 평범한 질그릇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됐을 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성화됐습니다. 결국 생각해보면요,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저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사람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담겨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과 같이 찬양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은 박상규의 질그릇에 담은 소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한 질그릇 같은 나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면 정말 에브리띵이 되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연약한 질그릇에 대한 묵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무디 선생님은 모세의 생애를 세 가지 단계로 묘사했죠. 첫 번째 something, 두 번째 nothing, 마지막 세 번째 everything.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요. 뭔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만 저는 에브리띵입니다.

나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게 하소서. 우리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 찬양 다 좋습니다. 보내주시는데요. 유료문자 샵 1069,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찬양 나누면서요. 내 안에 연약함도 있지만 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보배는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런 묵상하는 마음으로 찬양 함께하기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비가 내리네 향기로운 나무에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성령의 비가 우리 마음에 심령에 촉촉히 내리기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아멘 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질그릇에 대한 묵상 나누고 있는데요. 이 8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었는데요. 질그릇에 담긴 그 소망과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거꾸러뜨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별그대 여러분은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삶의 길을 묵묵히 힘차게 걸어가고 계시죠?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내 안에 담은 보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말씀은 결코 깨지지 않는 강력함입니다. 나는 썸띵이고요, 낫띵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에브리띵이 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질그릇에 담긴 그 보배, 그 소망을 감사함으로 간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 똥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중세시대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두려움이 영혼을 위축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빠진 사람을 포위된 성에 비교했는데요. 군대가 공격해오면 모든 자원을 다 끌어모아 성벽 뒤에 숨어 적이 물러갈 때까지 음식과 물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가만히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두려움에 빠지면 모든 자원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자신과 자신의 필요, 자신의 생존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태도로는 예수님의 명령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봐주심을 믿으며 우리 안에 두려움을 버리고 이웃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김도현의 우리 아버지는으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며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은의 작은 손의 기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신달라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한웅재의 너는 나의 사랑이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앤 머레이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피아 월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진아의 어저께나 오늘이나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마커스 월십의 내 안의 한계를 넘어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조흥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심플리포의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곳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은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예요. 들려드릴게요.

저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라넬 해리스의 은혜 아니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에필로그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한 성이 되어주신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른 어떤 위험이나 또 고난에서 우리를 막아주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라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또 크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연약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떤 고난이 닥쳐오고 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또 문제 해결자이시고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떠올리기보다 다른 곳에 더 의지할 때도 많고요.

곡입니다. 문을 열었는데요. 이 찬송의 고백은 바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해서 이 복음의 순수성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그런 찬양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물들어 있고 세상에 눈을 돌렸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을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시고요. 또 외부의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깨우쳐 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하는데요. 특별히 AM 1188kHz 그리고 제주국동방송 AM 1566kHz를 통해서 북녘 땅 중국 러시아에서 방송 듣고 계신 우리 북한 동포 여러분들,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희망을 찾게 되는 귀한 시간이길 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 FM 채널을 통해 방송 듣고 계실 우리 한국계 성도 여러분들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될 영혼들이 저 북녘 땅에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은혜의 사연들 또 한 줄의 기도 등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은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신 북한 인민군 출신의 우리 임바울 목사님의 나의 하나님, 잠시 후에 칼럼 전해드릴 거고요. 또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기도 제목도 발견하는 북한 바로 보기, 그리고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 이 한반도 땅의 자세한 날씨 소식까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0: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지난주에 인사드렸던 임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성경 말씀 한 구절 나누고 5분 칼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성경 말씀은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헛된 것과 거짓에서 떠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거짓말하던 것에서 진실을 보게 되고, 헛된 것에서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북한은 거짓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김정일이 백두산에서 태어났다고 가르치고 세뇌하고 북한 주민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 김정일이 태어난 장소가 백두산이 아니라 소련의 하바롭스크라는 도시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제가 몇 년 전에 하바롭스크 가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김정일이 태어났던 장소가 있고 또 김정일이 살았던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북한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북한 주민들이 진실을 알아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거짓으로 북한 주민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6.25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는 7.27 73주년 전순 기념절이 있었는데, 북한 주민 모두가 미국과 남한이 전쟁을 먼저 일으켰다고 해서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적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남한이 먼저 북한을 침공한 것이 아니라 김일성이 스탈린과 마오쩌둥에게 승인을 받아서 먼저 시작한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실제로 한국에 와보면 그때 당시에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가서 받아왔던 그런 자료들, 그런 승인을 받았던 내용들이 다 실제로

0: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북한에서 보여주는 모든 장면들, 또 농장 기업서들을 보면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대부분 북한 주민들은 그 방송이 다 만들어진 거짓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런 북한 사회 어느 곳에도 보면 진실적으로 솔직하게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북한 간부들은 거짓과 부패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북한 사회 전체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간부들은 부정부패를 당연시하게 여기고 주민들을 지켜내야 되는 안전원들과 당 간부들이 뇌물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북한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은 헛된 것을 구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것들을 계속해서 저지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하나님 헛된 곳에서 거짓말에서 우리가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2,400만 북한 주민들이 하루속히 진실을 알게 되길 원하고 진리를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헛됨과 거짓 위에 세워진 인생이 아니라 진실되고 정직함 위에 세워진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북한 주민들을 속이고 있는 북한 정권과 지도자들의 거짓에서 빨리 헤어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북한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송출하는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전선 인접 지역에서는 한국에서 송출하는 TV를 실시간 시청할 수도 있는데요. 최근 BBC는 한국 방송을 듣고 탈북한 여성의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함경도에서 목선을 타고 2023년에 탈북한 강규리 씨는 한국 라디오와 TV 방송을 시청하던 중 탈북민 이순실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탈북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북한에 있는 분들에게는 우리나라에서 보내는 일반 방송뿐만 아니라 대북 방송은 생각과 의식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잇따라 중단하고 있는 대북 방송. 현재 민간 방송 중에는 극동방송만이 KBS 한민족방송과 함께 대북 방송을 실시 중인데요. 북한 인권과 알 권리를 위한 대북 방송. 그 의미와 우리의 기도 제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 자,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한국의 방송을 듣고 탈북하신 분의 이야기를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BBC 코리아가 한국 방송을 듣고 탈북한 한 여성의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0: 예, 이분이 강규리 씨인데요. 언제 탈북을 하신 거죠?
2: 이분은 2023년 10월 23일 밤 10시 30분 동해상으로 어머니, 이모 그리고 젊은 남성 한 명과 함께 목선을 타고 탈북했습니다.
0: 예, 목선을 타고 탈북을 하신 분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은데, 자, 이분이 탈북하는 과정에서 북한 경비정에 발각이 돼서 추격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2: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분들이 탈북할 때 북방 한계선에서 북쪽으로 50km 떨어진 북한 강원도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의 추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타고 온 배는 소형 목선이라서 빠르지도 않고 또 과하게 몰면 파도에 부딪혀서 전복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0: 네.
2: 하지만 북한 당국에 잡혀서 온갖 고문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겠다라고 단호하게 결심을 하고요. 또 그 주머니 속에는 탈출 직전에 어머니가 구입한 극약이 있었습니다. 그런 당원 결심을 가지고 탈북을 시도했는데 추격은 4시간 반 동안 이어졌고 마침내 목선이 북방 한계선을 넘자 끈질기게 따라오던 북한 경비정은 방향을 틀어 북쪽으로 돌아가서 탈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0: 예, 참 용감한 탈북길에 나서서 성공하신 분이신데, 자, 이렇게 BBC에서 보도한

0: 강규리 씨 어떤 분이십니까?
1: 네, 강규리 씨는 20대 여성인데요. 북한 평양에서 태어나서 비교적 넉넉한 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외할머니가 투숙신앙을 하는 것이 발각되어서 가족들 모두가 함경남도로 추방되었습니다.
0: 네.
1: 그 이후에 어머니의 도움으로 조개잡이 잠수배를 마련한 강규리 씨는요, 직접 선주가 되었습니다.
0: 예.
1: 20대 초반의 여성이 배를 소유하고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사례는 북한에서도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규리 씨는 잠수공 3명, 또 기관장 등 5명 어부를 고용했고요. 또 수심 30m로 내려가서 조개를 캐는 작업을 했습니다.
0: 오, 네.
1: 예, 코로나 이전까지는 수입이 상당히 안정적이었는데 코로나 이후 당국이 조개 판매를 통제하면서 이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0: 예, 20대 초반부터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의 부를 좀 누렸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래도 이윤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 탈북의 결심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떤 이유를 말씀을 하셨나요?
1: 네, 뭐 생활이 어려워진 것도 있지만
0: 네.
1: 탈북을 결심한 결정적 계기는 사실은 한국 방송이라고 합니다.
0: 네. 네,
1: KBS 한국인의 밥상, 남북의 창 같은 프로그램을 몰래 실시간으로 시청했다고 합니다.
0: 아, 북한에서요?
1: 네네네. 네. 네, 실제로 한국과 인접한 황해도 또 함경도 해안, 또 평양 인근까지 전파가 닿는 지역에서는 한국 라디오 방송과 TV 방송을 몰래 듣고 시청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0: 예.
1: 북한 당국은 수신기 다이얼을 납땜해서 채널을 고정시키지만 주민들은 중국산 기기를 몰래 들여오거나 고정된 주파수를 다시 조종하여서 한국 방송을 봤다고 합니다. 강규리 씨는 2016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 주민들은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라는 연설을 들으면서 불 꺼진 방에서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다고 합니다. 정말 한국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0: 예.
1: 또 결정적인 계기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이순 씨의 증언인데요. 한국 방송에서 이 씨가 북한에서 겪었던 일과 한국 정착 생활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규희 씨는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 한국이 우리를 국민으로 받아주는구나. 나도 가서 열심히 살면 되겠구나라고 예. 생각했다는 거죠.
0: 이렇게 이제 탈북민들의 증언이나 이야기들이 많은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기는 해요. 자, 이렇게 방송의 힘이 대단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기도 했는데 자, 오늘 규리 씨의 사연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1: 네, 네. 규리 씨 얘기를 좀 더 정리를 하면서 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0: 예.
1: 첫 번째로 강규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방송은 우리에게 외부 세계와 현실을 보여주는 숨구멍이자 희망의 창구였어요.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몰래 시청하는 이유는 그걸 보며 하루를 버틸 희망을 얻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주파수가 안 잡히면 숨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북한을 떠나기로 결심한 건 USB 속 드라마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본 한국 방송 때문이었어요. 라고 네.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버티는 희망이라는 표현이라든지
0: 와, 예. 예,
1: 안 잡히면 숨이 막힐 것 같다라는 것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두 번째로 한류 드라마도 북한 청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규리 씨에 따르면 함경남도에서 청년들은 한국말투를 흉내내고 또 고백할 때도 한국식 표현을 써야 통한다는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0: 네.
1: 또 한국 드라마를 보지 않으면 친구들 사이에서 대화에 끼기도 어렵다라는 증언이 있고요. 또 드라마는 말 그대로 드라마일 뿐이며 현실을 알려면 저처럼 뉴스와 탈북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라고 자기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0: 예.
1: 북한에서 23년을 살았는데 자유 없이 살다 보니 너무 답답함을 느꼈다. 또 USB를 통해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고 실시간으로 한국 방송 채널을 접하면서 한국이나 다른 나라는 이렇게 힘들게 안 사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0: 그렇죠.
1: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탈출을 앞두고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함께 가자고 권했다고 합니다.
0: 예.
1: 그러나 그 친구는 남조선 정부를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끝내 남겼다고 했다는 거죠. 규리 씨는 그 친구도 실시간 방송을 통해 현실을 접했다면 선택이 달라졌을 텐데 라고 안타까워했고요. 또 그 친구가 지금쯤 후회할 거다라고 조금 더 설득했더라면 가져왔을 텐데 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0: 예.
1: 네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한국이 지난 2012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했습니다.
0: 그렇죠.
1: 이때 예. 국가정보원은 대부 송출만큼은 아날로그 방식을 유지하자고 했습니다. 덕분에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기존 TV로 한국 방송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0: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 동포들의 수신 기술 수준에 맞춰서 방송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1: 예.
0: 다섯 번째로는 2025년 5월 20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 인권 관련 총회 고위급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강규리 씨가 증언을 했는데요. 규리 씨가 증언을 끝내자 북한 김 대사는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주권을 침탈하기 위해 열린 이 회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더 유감스러운 건 부모와 가족조차 버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증인으로 불러세웠다는 것이다. 이렇게
1: 비난을 했죠.
0: 예, 예.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예. 규리 씨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처음에는 대사의 말에 엄청 화났지만 곧 그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유엔에서 저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북한으로 돌아가서 처벌을 받을 테니까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1: 예.
0: 여섯 번째로는 지금 우리는 극동방송을 방송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도 북한에서 청취를 합니다.
1: 그렇죠.
0: 사실 청취 사실이 모니터링되고 있죠.
1: 네.
0: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극동방송이 북한 동포들의 영혼을 살려내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나 한국 상황이 대북 방송을 줄이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1: 예.
0: 북한 정권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한 건데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에 기초한 신뢰 형성이라고 봅니다. 북한 정권과 소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통일의 대업을 위해서는 단기적 효과뿐만 아니라 통일시대를 만드는 큰 통일 가치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지금 또 특별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북 방송이 많이 줄어들고 민간 방송 가운데는 사실은 저희 거의 극동 방송이 유일하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줄어들었는데 많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 문제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 세 가지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에서 극동방송과 한국방송, 미국방송을 듣고 있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탈북 문제는 탈북자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 탈북할 수밖에 없게 만든 상황이 문제라고 믿습니다. 탈북을 문제로 생각하기 전에 북한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 당국자들과 남한 당국자들이 단기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통일 한반도를 위해서 건강한 가치를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건강한 통일 가치를 제시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북한 바로보기 함께해 주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능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50주기를 맞아 당시 희생된 미군 장교들의 유족이 한국을 찾아 어제 판문점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북한 IT 인력 수천 명이 미국인 신분을 도용하고 인공지능 기술까지 활용해 미국 기업에 위장 취업한 뒤 벌어들인 돈을 북한으로 보내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양강도 해산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석 달치 월급이 한꺼번에 지급됐지만 각종 공제금을 떼고 나니 쌀 1kg도 살 수 없는 돈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쿠릴 열도를 방문하면서 양국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안보에 민감한 드론과 핵심 부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산 제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올해 상반기 국제선 여객 3,839만 명을 기록하며 개항 25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미국 국무부와 나사 등 해외 주요 기관 10곳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고 있다며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한 잘못된 지명 확산을 우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최근 한 달여 동안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9.4% 올라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가운데 환율 변동성 확대가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해외에서 K-뷰티에 대한 관심이 화장품을 넘어 한국산 치약과 구강관리 제품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50주기를 맞아 당시 희생된 미군 장교들의 유족이 한국을 찾아 어제 판문점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는 유엔군 초소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중 북한군이 도끼와 새 몽둥이를 들고 유엔군을 공격해 미군 장교 아서 보니파스와 마크 베럿이 숨졌습니다. 사건 직후 한반도에는 6.25 전쟁 정전 이후 처음으로 데프콘 3 준전시 상태가 발령될 정도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는데요. 사건 당시 공동경비구역 한국군 중대장이었던 김문환 예비역 소령은 보니파스 소령이 숨지는 순간까지 곁을 지켰으며 이후에도 희생자 가족들과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올해는 사건 50주기를 맞아 보니파스 소령의 두 딸과 외손주, 증손자 등 3대가 한국을 찾았고 베럿 대위의 조카와 조카 손녀도 함께 방한했습니다. 유족들은 어제 주한미군과 유엔 사령부 주최로 판문점에서 열린 50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북한 IT 인력 수천 명이 미국인 신분을 도용하고 인공지능 기술까지 활용해 미국 기업에 위장 취업한 뒤 벌어들인 돈을 북한으로 보내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약 1년 동안 북한 IT 조직을 추적한 결과 한 조직이 불과 석 달 동안 미국 기업 1,000곳 이상의 입사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시민권자의 신분을 도용해 여러 가명으로 복수의 회사에 취업하고 챗GPT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면접 답변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업들이 AI 활용을 경계하자 딥페이크와 AI 얼굴 변환 기술을 이용해 면접관을 속이기도 했는데요. 또 미국 현지 브로커가 회사 노트북을 대신 받아 보관하면 북한 인력이 원격으로 접속하는 이른바 노트북 팜 방식도 이용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부 북한 IT 인력이 연간 최대 30만 달러를 벌고 있으며 북한 정권으로 흘러가는 자금이 연간 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도 불법 취업 IT 인력이 벌어들인 임금의 최대 90%가 북한 정권으로 송금돼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양강도 해산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석 달치 월급이 한꺼번에 지급되지만 각종 공제금을 떼고 나니 쌀 1kg도 살 수 없는 돈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 공장 노동자의 최저 수준 월급은 3만 원으로 석 달치 9만 원 가운데 사회보험료 9천 원과 부조금 6만 원이 공제돼 실제 손에 쥔 돈은 2만 1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달 초 해산의 시장에서 쌀 1kg이 4만 5,500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석 달치 월급으로 쌀 1kg도 살 수 없었던 셈인데요. 북한의 사회보험과 사회보장법에는 노동자가 매달 노동보수의 1%를 사회보험료로 내도록 규정돼 있지만 해당 공장에서는 10%가 공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사회보험료 기준이 바뀐 것인지 해당 공장이 자체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지에서는 월급이 수개월씩 밀리는 경우가 있고 밀린 월급을 받더라도 그동안 누적된 결혼이나 장례 부조금 등이 한꺼번에 빠져나가 노동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전언입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과 영유권 분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쿠릴 열도를 방문하면서 양국 간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3일 쿠릴 열도 남단의 이투루프 섬을 찾아 수산물 가공 공장과 병원, 학교 등을 둘러봤는데요. 이투루프는 일본이 북방 영토라고 부르며 반환을 요구하는 4개 섬 가운데 하나로 러시아가 1945년부터 실효 지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상으로는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이 2010년에 방문했지만 푸틴 대통령이 직접 찾은 것은 취임 후 처음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방문 전날 사할린에서 러시아 태평양 함대 훈련을 참관했으며 러시아는 이달 쿠릴 열도와 사할린 주변에서 미사일과 사격 훈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방 4개 섬이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푸틴 대통령의 방문에 강하게 항의했는데요. 양국은 영유권 문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 조약을 체결하지 못했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영토 협상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민감한 드론과 핵심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산 제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인 항공체계와 관련 부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상무부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이 25kg을 넘거나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과 일부 핵심 부품에는 다음 달 3일부터 100%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보다는 작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능을 갖추지 않은 일반 드론과 기타 부품에는 내년 2월부터 25%가 적용됩니다. 다만 한국과 유럽연합, 일본, 대만 등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15%, 영국산에는 10% 관세가 부과됩니다. 백악관은 드론이 현대전의 핵심 기술이라며 이번 조치가 미국의 국방산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조치는 세계 무인항공체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올해 상반기 국제선 여객 3,839만 명을 기록하며 개항 25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국제공항협의회 기준으로 영국 런던 히드로공항이 3,779만 명으로 2위, 싱가포르 창이공항이 3,453만 명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인천공항은 2002년 국제여객 세계 10위에 오른 뒤 2019년 5위, 2024년과 지난해 3위를 거쳐 올해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상반기 국제선 여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증가했으며 환승객도 18.1% 늘었습니다. 전체 여객 가운데 외국인 비중은 2분기 44.4%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인천공항은 2024년 4단계 건설 사업을 마치면서 연간 1억 600만 명의 국제 여객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고 현재 101개 항공사가 53개국 183개 도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개항 25년 3개월 만에 누적 여객 10억 명도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미국 국무부와 나사 등 해외 주요 기관 10곳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고 있다며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한 잘못된 지명 확산을 우려했습니다. 반크가 정부기관과 국제기구, 사전 등을 조사한 결과 미 국무부의 대한민국 여행경보 페이지에는 한국이 동쪽으로 일본해와 해상경계를 접한다고 적혀 있었으며 동해 표기는 없었습니다. 나사 지구관측소의 위성사진 콘텐츠도 한반도를 설명하는 본문과 지도에 일본 해만 표기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브리테니커 키즈는 한국 관련 항목에서 동해를 우선 변경하면서도 일본 관련 항목에서는 일본 해만 사용했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키즈는 같은 페이지 안에서도 본문과 지도의 표기가 달랐습니다. 반크는 신뢰도가 높은 기관의 자료가 검색 결과와 생성형 AI의 학습 자료로 활용될 경우 일본의 단독 표기가 더욱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크는 이번에 확인된 사례에 대해 해당 기관의 표기 수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최근 한 달여 동안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9.4% 올라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가운데 환율 변

변동성 확대가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9.4% 상승해 멕시코의 페소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랜드, 중국 위안화 등의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증서 발행으로 조달한 달러와 수출기업의 달러 매도 물량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외환시장 수급이 개선된 것이 주요 배경으로 꼽혔는데요. 중동지역의 불확실성 완화와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약화로 달러가 약세를 보인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화 가치 상승은 수입 물가 부담을 낮추지만 수출 기업에는 가격 경쟁력 저하와 원화 환산 실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의 하루 평균 변동률은 0.53%로 주요국 가운데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짧은 기간에 크게 움직이면 수출입 기업 모두 대응이 어려워져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조선일보는 해외에서 K-뷰티에 대한 관심이 화장품을 넘어 한국산 치약과 구강관리 제품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패션지 엘르는 최근 미국에서 입안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한국식 구강관리법을 소개하는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치아 착색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 국내 브랜드 치약이 새로운 K-뷰티 제품으로 주목받으며 미국 아마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미국 뉴욕포스트는 서울에서 발견한 한국산 치약이 기존의 대표적인 K-뷰티 상품인 마스크팩의 인기를 밀어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식 구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미국 구강용품 업체 콜게이트도 K-POP 스타 아이돌 같은 미소 갖는 법 등의 문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한국 드라마 제작진과 협업해 태국과 필리핀, 말레이시아에서 K-드라마 형식의 홍보 영상을 선보이는 등 글로벌 기업들도 한류를 활용한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19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수요일 우리나라는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충청권과 남부지방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21도에서 25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3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의 하늘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평안도와 함경도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 15도에서 24도로 분포합니다. 낮 최고기온 22도에서 31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충청도도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소나기가 전 지역에서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대전과 세종 23도, 홍성 22도, 낮 최고기온 대전 32도, 세종과 보령 31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도도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경상도의 아침 최저기온 포항과 부산 25도, 상주 23도로 예상되고요. 낮 최고기온 포항 33도, 부산과 상주 32도로 오르겠습니다. 제주도의 하늘은 종일 맑게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 27도, 서귀포 25도, 낮 최고기온 서귀포 30도, 이어도 29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오전에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평안남도 안주와 평안북도에서는 오후부터 희천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양 23도, 신의주 22도, 강계 20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 평양 29도, 신의주 28도, 강계 27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에서는 오전에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 많아지겠는데요. 장진과 해산, 풍산, 청진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무산은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 해산 18도, 장진 17도, 무산 15도, 낮 최고기온

0: 은 해산 26도, 장진 23도, 무산 22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고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상 19일 수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오늘도 거느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품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FM 98.5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8월 19일, 오늘이 세계 인도주의의 날이더라고요. 23년 전 오늘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던 유엔 건물이 폭탄 공격을 받으면서 수십 명의 목숨을 잃었죠. 그래서 이들을 기억하기 위해 유엔은 오늘을 세계 인도주의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날을 맞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큰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음식과 약을 보내고 구호활동에 필요한 돈을 모으기도 하죠. 그리고 위험한 곳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호품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닿아 있는 그곳을 함께 바라보길 원합니다. 특히 북녘 땅에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이 전해지고 아픈 이들에게 제때 치료할 수 있는 약과 그 치료의 길이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을 믿으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소망이 그 땅에 전해지기를 그리고 그곳 가운데 그 열매

내가 풍성하게 맺어지길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8월 19일 수요일의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실 것이나, 너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남과 북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미움과 상처를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과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의 고백인 아멘으로 나아가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 새벽을 채워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꺼져있는 기도의 불을 다시 일으켜라. 꺼져있는 성경 읽는 불을 다시 켜라. 꺼져있는 전도의 불을 다시 일으키라. 꺼져있는 사랑의 불, 꺼져있는 복음의 불 다시 일으키라고 하는 것이 거장 바울 사도가 아들 같은 데모디에게 격려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난 여러분은 내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 처음 믿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고등학교 때 신학생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토요일 날이면은 전도지 들고 신학생들 쫓아서 미국 소도시에 가서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별로 신앙에 깊이 없고 예수 믿은 지가 몇 달 안 되는 저에게 신학생들 쫓아서 전도지를 조그만 도시에 가서 거리에 가서 나눠주는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어이 컴온 나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 너 어디서 왔어?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니까 첫째 욕을 하더라고 나더러. 사실 강대상에서 그런

0: 욕을 입에다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나더러 뭐라 그런 거냐. I hate Korea. 6.25 독란 때 참전했던 사람인데 그때 저 최전방 일선에서 얼마나 춥고 떨었는지 꽁꽁 얼은 간수매 통을 뜯어서 먹으면서 전쟁을 했다 그러면서 I hate Korea. 그러면서 나더러 욕을 하면서 다시 한국으로 가지 왜 미국 왔느냐고 그래서 싸움이 벌어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키 큰 신학생들이 와서 나를 데리고 가지고 보호해 주고 그 사람은 슬그머니 가더라고. 왜? 우리 신학생들이 한 열댓 명 전도지 나눠주니까 자기 한 사람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더라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매주 토요일 날마다 전도지 들고 신학생 뒤를 따라서 전도지를 나눠줄 때 그 열심이 내게는 어디 갔나.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불릴듯 일으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실 중학교 3학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사실 집사람하고 이혼회를 한 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반 때 이제 집사람하고 이혼회를 하는데 그 학교에서 이혼회했는데 골든 시간은 골든 타임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일날이에요. 왜? 그때는 같이 뭐 운동 구경도 가고 그때는 같이 교회도 가고 베스프로 음악회도 가고 할 때인데 저는 벌써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1학년부터 토요일날 주일날은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열정. 그런데 어떤 면으로서는 그 애인을 뺏길까봐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사명 전도해라 전도해라 전도해라 그 조그만 소도시 댕기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간증을 하고 돌아댕길 때 그 열정 하나님께서 내 나이 90에 다시 한번 불릴듯 일으키마.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신앙 그 열정 처음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 열정 어디 갔어요? 나 예수 처음 믿고 뭐 한국에서 교회 나가본 적도 없고 예수가 뭔지도 몰랐고 기독교인이 뭔지도 몰랐을 때 거기서 신학생의 전도를 받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전도한 그 불을 다시 일으킨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기도의 불을, 사랑의 불을, 전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부름받아 나선 우리 한 몸, 그 불길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은혜의 물길을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계속해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박신화 콰이어의 목소리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방송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한 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만나보는 시간이죠.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경북도가 고향인 정착 1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 만나봅니다.

0: 제목입니다.
1: 오늘도 남한 정착 8개월 차에 우리 북한이 고향인 이봉옥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 볼 텐데요. 선생님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벌써 우리 북녘, 중국, 러시아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과 세 번째 만나는 시간이에요. 오늘 또 이 시간에는 선생님이 처음 이 남한 땅을 밟았을 때, 그러니까 태국을 거쳐서 중국에서부터 태국을 거쳐서 비행기를 타고 오셨잖아요.
0: 네.
1: 비행기에서 내리시고 나서 이곳을 밟으셨을 때 그 감회가 다들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0: 네.
1: 선생님은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인천공항을 처음 밟았을 때?
0: 네. 우리가 태국에서 하나님 공부를 할 때 우리 선교사 선생님 말했습니다. 비행기 이제 공항에서 내리면 우리를 환영한다고 멋있는 사람들이 쭉 길 서서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정은 아 남한 땅에 가서 대한민국에 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모여돼서 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환영한다는 것이 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처음에 저희 멘설이 저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선교사 선생님은 우리 보고 그렇게 말했는데 사람이 왜 없을까?
1: 거짓말인가 싶으셨겠어요.
0: 그렇지. 거짓말인가 네. 저는 생각했어요.
1: 네.
0: 그러다 또 생각한 것이 아 내가 가슴 저임에 이르던 것이 후련했어요.
1: 아.
0: 사람이 없으니까나.
1: 긴장이 풀리셨군요.
0: 네. 긴장이 많이 풀렸죠.
1: 네.
0: 그래서 내려서 우리를 차를 태우고 국정원에 갔을 때 국정원 문 앞에서 벌써 가슴이 뭉클했어요.
1: 아.
0: 내가 이 국정원이 국정원이란 자체가 우리 조선에서 말하면 안기부예요. 안기부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젠 다 살았구나 하는 그 생각이
1: 아.
0: 이 국정원에 들어가면 이젠 우리는 다 살았구나. 이 생각이 정말 있지 무섭고 공포에 질려서 정말 그 그 문전에 들어갔을 때까지도 정말
1: 긴장이
0: 연속이셨어요. 많이 하고 떨리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나 국정원에서 환영사업을 합니다.
1: 아.
0: 선생님들이 쫙 서서 그럴 때 아 인천공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에서
1: 여기서.
0: 하는 그러나 국정원에서는 우리를 말하면 북한의 안기부 사람들이 어떻게 돼서 우리 같은 사람을 환영을 하는가. 나는 생각한 것이 그게였어요. 국정원에 들어가면 적세를 채우고 우리를 거저 감옥에다 여는 것을 생각했어요.
1: 연일 조사하고.
0: 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환영사업을 하고 잘 왔다고 하면서 그 허실마다 그 좋은 집 허실마다 한 사람 지었어요. 들어갔을 때 거기는 궁전 같고 우선 생활비 다 있고 그럴 때 생각했을 때 내가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우리 같은 이 우리 말하면 죄인이에요 다. 이런 사람을 이런 데 엮고 감옥이 아니라 조선에서 말하는 그 감옥인데 절창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구나. 턱 생각이 바꿔지는 것이
1: 네.
0: 정말 바꿔졌습니다. 거기서 생각하는 것이 야 우리가 정말 살아왔구나.
1: 제 생각에는 아마 공항에서 그렇게 환영을 네. 했으면
0: 그럼
1: 부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괜히 이목이 집중되고
0: 네,
1: 네, 부담이 네. 배가 네. 되실까 봐
0: 네.
1: 가서
0: 네.
1: 환영하지 아마. 않았을까라는
0: 네,
1: 생각이
0: 네, 네, 네,
1: 들면서 지금 북한에서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데
0: 네.
1: 에이 거짓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0: 있어요.
1: 북한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0: 네.
1: 감옥에 먼저 보내고
0: 그렇습니다.
1: 조사하고
0: 우리 같은 감옥에 저리 들어갑니다.
1: 네.
0: 나오지도 못하는 감옥에 정치범입니다. 우리가 잡혀가면 북한에서는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우리를 오히려 보호해 주고
1: 맞아요.
0: 어떻게 해서나 거기서 마음 편안히 살겠군 다 배려를 주고 매일과 같이 간식 매일과 같이 반찬도 7가지 8가지 반찬을 주고
1: 많이 주네요.
0: 네.
1: 근데 게다가 선생님께서 그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0: 네, 맞습니다.
1: 거기서도 교회 네. 예배가 있고
0: 예배가 다 있습니다.
1: 나와서 또 사회생활 교육을 받으시는 하나원에서도
0: 네.
1: 예배를 계속 드릴 수
0: 있잖아요. 계속 했습니다.
1: 네,
0: 일요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하고
1: 새벽 예배도 있다고 들었어요.
0: 맞습니다.
1: 새벽
0: 나도 새벽 예배를 몇 번 나갔습니다. 하나원에서. 네. 나가서 노래도 불렀습니다. 하나님 노래도 부르고 우리가
1: 정말요?

0: 네, 얼랐어서. 예.
1: 어떤 찬양 부르셨어요?
0: 실로암 춤을 췄습니다. 하나님 앞에 네, 중창으로.
1: 보통 특송이라고 하는데 중창으로 네, 실로암을 네, 실로암. 예. 같은 동기분들이랑 같이 네, 부르신 네, 거예요. 네, 네. 그 특송 얘기하시니까 선생님이 좋아하는 찬송은 또 어떤 찬양일지도 궁금한데요.
0: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1: 은혜. 네. 최근에 그 북한의 신앙생활을 소재로 나온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에서도 네. 은혜라는 찬양이 화제가 네. 됐잖아요. 보셨어요?
0: 네. 못 봤습니다. 아직.
1: 아직 못 보셨어요?
0: 우리가 우리 목사가 이제 어느 날에 우리 목당 단체로 데리고 가겠다고 합니다.
1: 보시고 나서의 소감도 궁금한데 네. 지금 북녘회 분들은 아마 처음 들으실 수도 있지만 네.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잖아요.
0: 네.
1: 굉장히 화제가 되고 아. 인기가 있어요. 야. 우리 이 영화가 네. 북한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네. 여기서 나왔던 찬양을 우리 좋아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은혜. 네. 어떤 구절 좋아하시는지 한 소절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0: 찬양을?
1: 네.
0: 아, 예. 은혜. 예, 은혜 하겠습니다.

0: 다 잊어버려요.
1: 아, 맞아요. 정말 이 가사처럼 네. 노려왔던 모든 네. 것과 지나온 시간과 이 모든 순간이
0: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없더라면 우리가 여기를 모읍니다.
1: 정말 저희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고백이 이 찬양의 가사에 참 녹아져 있어요.
0: 네.
1: 이 가사가 이 찬양이 정말 네. 남과 북 가운데 가득 울려 퍼질 네. 그날이 머자는 줄을 믿습니다.
0: 네.
1: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복음 통일을 속히 허락해 주실 줄을 믿으면서요.
0: 네.
1: 그렇게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이어오셨는데 여기서 이렇게 8개월 동안 너무 잘 지내셨지만
0: 네.
1: 순탄치만은 않으셨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참 많은 게 다르잖아요.
0: 네.
1: 아, 이거는 너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을까요?
0: 예, 있어요. 제가 여기 와서 모르는 것도 많아요. 언제 이전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전철 타도 그렇고 버스 타도 그렇고
1: 네.
0: 혹시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이 다르니까나 어떤 사람들은 번체 만체도 하고 안 하고 지나가고 그럴 때 제가 좀 슬픈 게 많았습니다. 야, 저는 이게 한국 땅에 와서 정말 잘 살자고 하고 보람있게 살자고 왔는데 왜 사람들 옆에서 개툴 안 줍니까? 내가 속을 울었습니다. 그 당시에 옆에 있는 어떤 할머니가
1: 네.
0: 날 보고 내가 눈물 흘리니까 내가 그때 혼자 전철 탔어요. 내가 길을 잃어서 왔다 갔다 세 번이나 했어요. 그다음 내가 하나님 내 나를 이거 이 불쌍한 이 딸을 더 하면 어쩝니까? 내가 지금 집을 잃어서 사람들하고 물어보는데 대답해 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떡하면 좋습니다 할 때 옆에 어떤 할머니가 내가 우는 것을 보고 왜 우는가 하면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난 집을 잃어 먹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게 한국에 온 지 두 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전철을 타서 왔다 갔다 하느라가 이 차를 지금 세 번 탔어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말했었어요. 어떻게 타고 어떻게 가라 해서 그 할머니 덕에 내가 그대로 해서 집을 도착했습니다. 그때 내가 생각했어.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구나. 내가 하나님하고 말을 안 했으면 이 할머니도 나를. 그래서 거기서 내가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하고 야,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난 정말 죽음 먹으면 아깝구나 하고 내가 거기서 또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1: 참,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방송을 남한에서도 많이 듣고 있고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냉소적인 부분들을 비춰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깨트리고 마음 가운데 그런 돌이킴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0: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래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이런 일화들이 많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화들 가운데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우리가 먼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 저희가 그런 도전을 받으면서 그런 기도 제목과 도전을 받으면서 이 시간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착 8개월 차 함경북도가 고향인 이봉옥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찬양 전에 나누었던 자매님의 고백이 어려있는 오늘의 찬송, 손경민 씨의 은혜의 찬양까지 함께했습니다.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그리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자 오늘 하루도 그 문을 열고 있는 이봉옥 자매님의 이야기처럼, 이 간증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남과 북 가운데 가득할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의 터전에 가득할 줄 믿으면서, 자매님이 하나원에서 정착하며 예배를 드리면서 특송으로 올려드렸던 실로암 찬송 함께하면서요.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드

특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하여 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우리 주 아버지의 샘물과도 같은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도 행복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한 분뿐이면 만족합니다. 주님의 사랑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함께 나누었던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선포하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이 새벽의 문을 열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아유, 주옵소서.
1: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

0: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거룩한 광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내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했는지 아닌지, 이 거룩한 광복을 누리는 삶인지 아닌지 우리 마음을 그 누구도 볼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한 분이 맺는 첫 번째 열매가 본문에 보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예수님 있는 거 맞지요? 그럼 예수님 믿는 걸로 인해 감사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게 하는 이름 예수,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는 이름 예수, 이 예수 이름 까닭이 나요. 얼마나 여러분은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 생활을 성경적으로 한 분일수록 영적인 세계를 깊이 넓게 아는 분일수록 예수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보통 똑같은 이름을 계속 생각하면 지겨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름은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하루, 이틀, 뭐 5년, 10년, 수십 년 예수 이름 불러도 질리지 않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본질로 돌아간 여러분이

0: 그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다가 산소호흡기 끼고 이렇게 되면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제서야 알아요. 그래서 산소호흡기 꼈던 분들이 퇴원하시고 나면 호흡하는 걸 인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처럼 자유를 빼앗겼던 경험이 있는 분은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빼앗겼다가 해방되었을 때에 삼천리반도 금수강강에 강산에 이 감격의 메아리가 울려 퍼졌던 겁니다. 진심으로 예수 믿는 걸 인해서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은 발벗고 나서서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였어요. 아니, 진심으로 감사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마음에 없어도 뭐 감사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위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하는 척하지 못하지요. 진심으로 감사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진심으로 감사했는데 무엇을 인해서 감사했습니까? 소망을 가진 것을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전서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요.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1: 너희 소망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0: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전능자 하나님을 향한 기대 없이 소망 없이 예배 참석한 분이 있습니까? 그분은 어둠의 자식이거나, 그래도 여러분의 믿으니까 어둠의 자식은 아니고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갔다고 하는 분이 소망이 없다면 소망의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소망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대할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요, 이런 겁니다. 내가 혹 지금 어려워도, 형편이 좀 남보기 부끄러워도, 마음속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내 삶에 개입하실까? 그런 기대 속에서 살아가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진짜 믿는 분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살맛 나야 합니다. 살맛 안 나는 것은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또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본질에서 벗어난 것은 분명해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가정이나 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어려운 일 만나도,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소망 없네. 아이고, 도저히 안 되네. 앞으로도 달라질 것이 없겠네. 이런 사람 있으면 그게 가정입니까? 지옥입니까? 소망이 없으면요, 가정을 지옥 만드는 겁니다. 소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자신들을 기죽일 만큼 큰 거인들을 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등치가 훨씬 큰 거인이 여러분 앞에 딱 서면 겁이 나요, 안 나요? 이분들은 별로 겁안 나는가 봐. 제가 영국에 있을 때는 그쪽은 노예를 한 달에 한 번꼴로 했습니다. 한 번은 노예를 갔는데 한 2미터 되는 분이

등치 이러고 머리는 빡빡 깎았어요. 그래서 왜 깎았냐고 그랬더니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서원할 때 머리를 깎았잖냐고, 내가 뜻한 바가 있어서 그런다고 말은 해도 이렇게 쳐다보면서 조심스럽더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인들을 보고 한 말이 저거예요.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빼믿고 출애굽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도 포기합니다. 그래서 저 말한 사람들은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지요. 요즘 말로 객사 하나님이 시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거인 봤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거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내 밥이 되리라 그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으셔가지고 그래 밥 줄게, 그리고는 약속의 땅을 밥으로 주신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문제인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납니까?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뭐 행복과 불행 뭐로 결정되는 줄 아세요?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소망 관점에서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씨뿌리는 농부 왜 씨뿌려요? 미래에 열매 거둘 걸 기대하니까 씨뿌리지요.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고 소망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대하는 것도 없고 소망이 없으니 기도 생활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 생활 않는 분이 있으면 뻔한 겁니다. 요즘 그분 소망 없어요 살아가는 겁니다. 소망이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소망 없으면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요, 우리의 자녀들, 뭐 손주들이요, 영악합니다. 여러분의 말만 듣고 고개 끄덕이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애들은 여러분의 말만 듣는 게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가 뭘 하나도 다 주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른이 돼가지고 애들 앞에서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희망 없네, 아이고 그러면 애들도 아 우리 가정 희망 없구나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모습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그걸 배웁니다. 앞으로 얼마나 험난한 일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앞에 벌어질 텐데요. 전개될 텐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극복해내야죠. 그들이 극복해내려면 여러분들이 극복해내는 소망,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들이 살아갈 세대는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 부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애들이 더 큰 영광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으로 소망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가셔서 역사하심을 믿고 그러면서 소망하며 감사하는 성도, 그의 거룩한 광복 누리는 심령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 넘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소망이 없다면, 전능자를 향한 기대가 없다면 본질로 이제라도 돌아가야 합니다. 자, 복음의 본질로 돌아간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두 번째 시금석은 믿음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역동적인 믿음 없이 하루하루 간신히 한숨지며 살아간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는 믿겠지만 본질에서 벗어난 겁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가련한 영혼입니다. 이 믿음은요, 현실이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을 내 현실보다 더 크게 보고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꿈,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걸 바라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지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분은요, 매사 이렇게 문제가 많아, 왜 이렇게 꼬이는

있는 거야. 아이고, 이래가지고 되겠어?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거야? 이러다 묵상하겠네. 이렇게 말만 하고 그러니 하나님도 지겨운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셨는데.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믿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공동체도 망칩니다. 범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 분위기, 내가 원하는 만큼 대우받길 원하는 교회 생활, 내가 원하는 교회 운영 방식, 이걸 자꾸 말해요.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요런 사람들은 꼭 분란 일으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나는 종이고 신뢰해야 될 하나님은 주인이신데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 신뢰가 안 되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을 앞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결박하고 불신앙이라고 하는 포승줄로 하나님을 결박해서 내 마음 한쪽 구석에 감금시켜 놓고 내가 하나님 행사하는 겁니다. 이 망령된 일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하면 질문이 달라지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 이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바울은 말합니다. 감사하노라. 뭘 인해 감사한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복음의 본질을 회복한 사람의 증거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고주고 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사랑으로 배려하면 하나님이 기쁘셔가지고 좋으셔가지고 상대방도 나도 인생 역전시켜서라도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일 배려하는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저 사랑이 쏙 빠지면 상대방의 허물을 보면 여러분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허물 있을 때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상처에 소금 뿌리듯 상대방의 허물을 막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공동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는 걸 보면 그런 교회 초신자가 나가고 싶겠어요? 사랑이 없는 이 진리, 사랑이 없는 옳은 말은요, 그건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신 주님의 종이라면 그러면 사랑이신 주님의 지체답게 나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랑의 빛으로 어떤 종류의 어두움도 물리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천국 가서도 우리가 세세토록 찬양할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드린 믿음, 소망, 사랑을 위해 바울은 감사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요, 바울이 뼈저리게 감사하는 것은 어버이 심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본래 골로새 교인들의 배경은 그런 겁니다. 골로새는 온갖 우상숭배를 하고 온갖 그 난잡하고 타락한 성문화가 있었던 그런 세상에서 개종해가지고 골로새 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개종했으니까는 그런 옛날 습관의 사슬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건데 고맙게도 그 유혹을 다 끊어버리고 믿음, 소망, 사랑을 지키니 감사할 수밖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하면요, 나의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챙겨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쉬운 말로 얘기할까요? 자, 보세요. 지나가다가 돌멩이를 봤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돌멩이 본거 주목해야 안 해요?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0: 그런데 어떤 전문가가 그 돌을 보더니 말을 이렇게 합니다. 이 돌멩이는 그냥 돌이 아니네요. 금광석이네요. 그럼 이제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돌멩이고 흙도 묻어 있고 다른 돌들처럼 별품도 없지만 그 안에 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그 돌의 전부가 아니니까, 재련소에 가져가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정련하면 반짝반짝 빛나는 금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습니다. 세계 80억 인구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겉모습이 부족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를 보시잖아요. 아니 말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미움도 꿈틀거립니다. 감사한다고 하지만 절망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마음속에 전능자 하나님을 향한 기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억날 때만이라도 그 상대방을 향해 배려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니까 주목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미래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주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주목하시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 말씀만 보죠. 이사야 말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잣나무가 자라고 내가 지금 가시나무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본질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잣나무가 나도록 모든 것을 그야말로 접붙이는 은혜를 주신다. 찔레나무가 자라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내가 본질을 회복하면 화석류가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한 분 한 분 가정가정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거룩한 광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19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는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평안도와 함경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평안북도와 함경도에서는 5에서 20mm가 내리겠고요. 평안남도에서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부산과 제주가 25도, 서울과 대구, 광주, 여수, 목포, 포항이 24도, 평양과 함흥, 강릉, 대전이 23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개성, 청진, 춘천이 22도, 강계가 20도, 해산이 1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포항이 33도, 서울과 대전, 부산, 광주가 32도, 개성과 함흥, 춘천, 강릉, 대구, 목포가 31도로 보이고요. 제주가 30도, 평양 29도, 신의주가 28도, 강계와 청진이 27도, 해산이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다시금 흘려보내는 사랑의 빛을 전하는 빛의 사자로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이 소망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중앙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우리보다 우리의 길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나의 하루를 맡기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25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0: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의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42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1: FEBC
2: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예입니다. 이 세상은 온갖 미혹거리들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옷가게에 들어가면 예쁜 옷들이 즐비하고 보석상엔 아름다운 보석들이 마치 해처럼 빛나고 있는 듯합니다. 세상이란 큰 방엔요 가지가지의 미혹거리들로 가득합니다. 따라해보고 싶기도 하고 누려보고 경험해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빠져보고 싶은 온갖 것들이 전시되어 있지요. 그리고 가게 주인들은 어찌나 상술이 좋은지 거기 한번 들어가면 사지 않고는 베기지 못할 정도로 유혹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을 받을 만한 곳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불의한 것들의 미혹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는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보잘것없는 세상 하나를 잠시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에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제를 잘 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지 않을 것 같은 아침이 또 오면 다시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당연하게 아침을 맞이하기보다 주님이 주신 한없는 은혜로 알고 감사하게 하소서. 어제 내가 피한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만날 모든 변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1분 후의 일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모든 변수들로부터 나와 가족들을 지키소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감동하는 아침이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 가족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과 다투지 않기 원합니다. 그들이 나의 적이 아닌 것을 알게 하소서. 오늘 내가 싸워야 할 적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적입니다. 나를 유혹하는 나쁜 습관입니다. 적이 아닌 자들과 싸우는 시간을 아껴 선한 일을 하게 하소서. 주님께 오늘도 힘을 구합니다. 선한 일을 할 힘을 주소서. 주님이 내 힘의 원동력이 되어 주소서.

영광의 주님, 당신께서는 제 삶에 많은 기쁨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당신의 풍성한 축복을 제가 볼 때마다 웃음으로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배고픔으로 고통받는 어린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눈으로 웃음 짓습니다. 당신의 부르심에 사람들이 응답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입을 벌려 활짝 웃습니다. 오 주님, 제가 활짝 웃게 하시고 웃음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당신의 참된 현존을 알고 당신을 찬미하며 웃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놀랍고도 기쁜 웃음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

혹시 큰 역경을 만나셨나요? 그렇다고 낙심해 있을 순 없는 것이지요. 힘들지만 눈물 나지만 감사로 반응해야지요. 역경을 잘 다루면 훗날 그 역경이 우리를 돕는 경력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경이 우리의 경력이 되게 해야지요. 우리의 실패가 오히려 우리의 실력이 되게 하라는 눈이 번쩍 뜨이는 말을 들었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FEBC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대전 함께하는 교회의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김요한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희의 목소리가 들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물론 우리에게도 우리 내면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또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내면의 외침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겠죠. 어떤 외침은 저희가 정말 무시해서는 안 되는 그런 외침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거기에 반응하고 또 거기에 우리 스스로를 복종시킬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 수요일 날 그런 어떤 내면의 외침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외침은 그냥 잠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녁 때 선교사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었죠. 근데 그날 제가 사무실에 오니까 소포가, 이만한 소포가 와 있는 거예요. 제 이름 앞으로. 그래서 야 이게 뭘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얼른 뜯어봤는데 아니 세상에 전에 제가 뭐 넥타이를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선물 받아본 적은 있지만 저도 모르는 분이에요. 처음 뭐 카드만 그 안에 들어있었는데 넥타이 한 10개 그리고 뭐죠? 실크 스카프라 그러나요? 5장. 뭐 그래가지고 카드 내용을 읽어보니까 뭐 목사님 필요하면 뭐 저보고 그걸 다 메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주위에 누구 선물할 사람들이 있으면 갑자기 어떤 내면의 외침이 들려왔냐면 그걸 선교사님한테 다 몽땅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음성이 들려와서 아, 그 잘 됐다. 그래서 선교사님 오시면 정말 그분이 그걸 사용하실 수 있겠다. 그래서 오셔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선물을 오늘 왔는데 제 안에 작은 내면에 어떤 외침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그래서 이걸 좀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아이디어까지 힌트를 제가 얻어가지고 이렇게 다니시고 요즘 선교사님들이 사실 교회에서 어떤 후원을 받고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까지 아예 드렸어요. 교회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시면서 또 간증하시고 뭐 선교 보고 하시면서 목사님들께 또는 사모님들께 뭐 다른 분들 선교사님이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거 뭐 넥타이 많으니까 이거 뭐 다 뭐 하겠어요.

그렇죠? 뭐 그래서 그걸 이렇게 목사님들 그래서 다 그거 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선교사님 메시지 듣고 뭐 1시간 반 하셨나요? 1시간 하셨는지 하여튼 집에 돌아가는 길에 또 작은 내면의 외침이 들리는 것 있죠? 어떤 외침이었을까요? 야, 그 넥타이들 좋던데 하나쯤 네가 갖고 있지 왜 다 좋냐? 그래서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그런 내면의 외침이 들려올 때 즉시 우리가 반응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 속에 여러분 안에 어떤 내면의 음성이 외침이 들려온다면 즉각적으로 거기에 반응하는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오늘 주제가 뭐 정의인 만큼 사실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내면의 외침들이 존재하지만 지난주에는 제가 관계의 외침 또는 친밀감의 외침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내면의 외침 중에서 정말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 없는 외면할래야 외면할 수 없는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내면의 외침 중에 하나는 정의에 대한 외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러한 내면의 외침이 존재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그 외침도 우리가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 없는 외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마이클 샌델 교수님의 책이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었죠. 하버드 학교 하버드를 다니는 학생들 중에 학부에 7,000명의 학생이 있으면 1,000명 넘게 매년마다 그분의 강의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정의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 있고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많은 학생들이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뭐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때로는 어떤 정의에 대한 필요, 외침, 문제의식을 느끼는 경우가,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아빠가 축구공을 사줬어요. 아, 얼마나 신나요. 그렇죠? 새 축구공. 근데 이걸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놀기 위해서 아빠가 새로 선물해준 이 축구공을 가지고 학교에 갔는데 웬걸 형들이 부르더니 아니 축구공 그냥 그대로 뺏기는 것도 그냥 마음이 너무나 아파 죽겠는데 때려가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이 축구공을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그럼 그 어린아이의 심정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정말 불공평하다. 이 그림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어린아이들도 정의에 대한, 공의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 어느 목사님도 사실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 스토리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 어느 목사님도 초등학교 시절에 너무너무 황당하고 불공평한 일을 당하면서 결국엔 내가 정말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도 그래서 결국 변호사가 되신 그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시죠.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그런 불공평한 그런 일을 경험한 다음에 그분이 그렇게 결심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심에서 그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누구나 정의에 대한 관심은 갖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정의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셋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누구나.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젯밤에 제가 정말 기가 막힌 꿈을 꿨어요. 아니 정말 여러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믿기지 않아 이 꿈이. 근데 문제는 그 꿈의 내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꿈 꿔보신 적 있으시죠?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정의에 대한 이 부분에 우리가 접근할 때도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접근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관심은 있어요. 근데 관심으로 그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의 꿈이다, 하나의 이상이다, 하나의 환상이지.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그렇게 반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뉴스를 봐도 마찬가지죠. 아 정말 불쌍하다. 쯧쯧쯧 하면서. 정말 불쌍하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건 그냥 꿈일 뿐이지. 일찌감치 포기하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거기에 에너지 낭비할 필요 없다.

이렇게 그냥 포기해버리라는 그런 메시지를, 그러한 외침을 우리는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서 조금 더 어쩌면 발전된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사람들은 아 정의 그렇지, 그런 내면의 외침이 내 안에 있지, 하지만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불완전하고 너무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가 그런 모든 문제들을 뜯어 고칠 수 있는 재능도 재주도 능력도 없고, 어쩌면 이 다음에, 어쩌면 우리가 죽은 뒤에 천국에 가서 다음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안 된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이 사람들은 그러한 정의에 대한 내면의 욕구, 그런 외침이 있습니다.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내면의 외침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재능, 그러한 능력은 나에게 없지만 아주 작은 문제, 아주 작은 어려움, 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그러한 능력은 나에게 있지.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내면의 외침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은 어쩌면 나보다 이 정의에 대한 부분에 더 많은,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있고, 우리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 이슈들에 나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그러한 내면의 외침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평소에 반응하십니까? 성경에도 정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그러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단 구약에서 두 군데만 먼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신약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모스 5장 23절 그리고 24절 말씀인데요. 너희의 노래를 멈추어라. 나는 너희의 비파 소리도 듣지 않겠다.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의 강이 마르지 않게 하여라. 시편 146편 7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박해당하는 자들이 부르짖는 내용을 아십니다. 그리고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며 여호와는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시력을 주십니다. 낮아진 자들을 들어올리시며 의로운 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나그네를 지켜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시지만 악한 자들의 길은 좌절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어떤 영역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죠. 이 말씀들 외에도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공의에 대한, 정의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해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약에 넘어가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17절 그리고 18절 말씀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건네받으시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 가장 잊혀진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저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설명해주고 계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날, 심지어는 교회 밖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압니다. 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더 말할 나위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용서를 내가 경험했다면, 내가 체험했다면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와 용서가 흐르도록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겠죠. 저희 아버님이 오래전에 특별히 이렇게 많은 신세를 지신 어르신이 있습니다. 뭐 생명의 은인이죠, 은인. 그분이 공부도 시켜주셨어요. 오랜 기간 동안 당신의 삶에 정말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분은 결국 투잡이라 그러죠, 영어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느라고. 왜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님 학업, 학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결국 그분은 결혼도 못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학업을 다 마치고 이제 그분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버님이 찾아갔죠. 지난 9년 동안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한 가지 질문을 드렸더니 그분이 그러세요. 저에게 은혜를 갚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당신의 마음이라면 당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당신이 도울 수 있는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저에게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 제가 한 곳만 더 읽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죠.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37절까지 제가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한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거기서 제가 31절 읽기 전에 잠깐 멈출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리고에 대해서 말씀을 뭐 들어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또 여리고 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본문의 배경에 우리가 여리고라는 것을 왜 이해해야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죠?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아마 유대인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리고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여리고는 많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피서지였습니다. 피서지. 기후도 더 따뜻하죠. 그래서 뭐 시간적 여유가 있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피서를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경제적인 여유도 있겠죠. 돈을 가지고 여행을 가겠죠. 그렇게 여리고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31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여행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하게 여겼다. 다음날 그는 은화 두 개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주세요. 만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똑같이 하여라.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이웃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이웃은, 퀴즈입니다, 누구입니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죠. 우리의 가치관이 똑같고 세계관이 똑같고 뭐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직장을 다니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그런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의 이웃에 해당될 수 있겠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도와야 되겠지만 우리의 이웃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모두 다 우리의 이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정의를 이 율법학자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웃에 대한, 이 율법학자도 마찬가지고요, 이웃에 대한 정의가 우리에게 부족해서도 아닌 것 같고요. 문제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이 정말 누구인지 몰라서도 아닌 것 같고요. 또는 그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나에게 없어서도 아닌 것 같고요. 결국 문제가 있다면 먼저 이 스토리 속에서 지나간 그 두 사람처럼 무관심이, 우리의 무관심이 문제겠죠. 근데 이 이야기 속에 어떤 트위스트가 있어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어떤 반전이라 그래야 될지, 하여튼 뭐 어떤 트위스트가 있냐면, 뭐 예수님의 가르치심 속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항상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뭐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 그런 배경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서로 상대도 하지 않는 그런 관계죠. 그런 문화였죠. 왜요?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인간 이하였거든요. 사람 취급도 안 했거든요. 그렇죠?
저들의 어떤 교육을 보나 어떤 배경을 보나 뭐 어떤 사회

적인 위치, 지위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종교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하여튼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대화하지도 않았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뭐 우리도 사실은 뭐 그런 문화가 전혀 없지는 않죠. 뭐 양반 문화, 쌍놈 문화. 그렇죠? 그런 문화가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뭐 그 의료 봉사팀이 여기저기 보통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또 마을을 이렇게 찾아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어느 동네 어느 마을에 이렇게 같이 따라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뭐 아니 여전히 오늘날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윗동네, 윗마을, 아랫마을 사람들이 있는 그런 마을이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윗마을 사람들하고 아랫마을 사람, 거리상으로는 굉장히 가까워요. 근데 윗마을 사람들하고 아랫마을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요. 서로. 대화도 안 해요. 그런 데가 여전히 우리 가까이에도 있다는 이야기죠. 뭐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윗마을이 있고 아랫마을 사람들이 있어요. 또 뭐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뭐 흑인들 또 백인들 사이에 얼마나 갈등이 많고 얼마나 충돌이 많아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백인, 흑인 그 갈등만이 아니더라고요. 심지어는 백인들 사이에서도 영어로 어떤 용어가 있냐면 white trash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백인들이 쓰는 용어지 흑인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백인들이 다른 백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하얀 쓰레기다. 똑같은 백인이지만 쓰레기 같은 백인들이 있다. white trash이라고 따로 그렇게 카테고리를 정해서 상대도 안 하거든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죠. 유대인이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그 트위스트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 만일에 그 율법학자가 묻는 질문에 당신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똑같은 그 누워있는 지금 돈을 다 뺏기고 신음하면서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이 똑같은 유대인이었다면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면 죄송합니다. 사마리아인이었다면 아마 그 율법학자가 분명히 그렇게 예수님께 말을 했을 겁니다. 당신은 항상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상대하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스토리를 완전히 바꾸셨어요.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 길바닥에 누워있는 사람,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은 같은 자기랑 같은 동료다. 유대인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멈추어서 도움을 준 사람은 당신들이 상대하지도 않는 멸시하는 증오하는 사마리아인이다. 그 사람이 당신의 이웃이라고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정의를 구현하기까지는 나를 초월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문화, 뭐 같은 교회, 같은 종교 그 안에 사람들만 우리가 섬기고 돕는 것은 정의가 아니겠죠. 교회 안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우리는 복음만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만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들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불우한 이웃을 도와야 됩니다. 저들을 섬겨야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겠죠. 말씀도 선포해야 되지만 우리의 이웃을 돌보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그 교단의 전통이 지금까지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전의 전통은 그러한 전통이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장로님들은 교회 안에 영적인 필요들을 영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장로님들이 계신가 하면은 교회 안에 그 교단의 집사님들은 교회 안에 소소한 일들을 돌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웃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교단 안에 집사님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쩌면 이 본문에 나오는 율법학자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정말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그 율법학자가 그 길가에 버려진 사람이고

0: 아무도 나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 사람인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스토리 속에는 그 사람이 내 앞에 멈추어서 죽어가는 나의 상처를 싸매주고 나를 일으켜준 사람이다. 사실은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시죠. 우리도 어쩌면 율법학자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그 내면의 외침을 듣기 전까지는 정의고 공의고 뭐고 저희는 거기에 크게 반응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나를, 버려진 나,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나를 일부러 찾아와 주셔서 내 앞에 멈추어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 상처를 싸매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 내면의 외침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똑같은 일이죠. 우리 주위에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 그렇게 잊혀진 사람들을 내가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찾아가서 내가 도움을 주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면의 외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정의에 대한 외침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의에 대한 외침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대전 함께하는 교회의 지난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2-471-2501번 대전 함께하는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마산생활교회를 섬기는 김일용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누군가가 당신을 상처 주었습니까?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힘입니다. 용서는 당신 자신을 구원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더라도 용서하려는 마음으로 한 발씩 나아가십시오. 그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말씀으로 상황을 읽고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고 용감하게 손을 내미세요. 용서의 능력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용서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전 문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에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문해력과 어휘력에 대한 조사 결과를 어디선가 봤는데요. 글의 맥락을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읽는 능력보다도 단순 단어나 단편 검색 위주의 독서 습관이 어휘력과 문해력 저하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 언어에 대한 문해력과 어휘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그래서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죠. 그래도 다행인 건 하나님은 그조차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시다니까요. 우리의 언어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응답함을 받는 오늘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8월 19일 빛나는 오늘 이혜진입니다. 오늘도 빛나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승리이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승리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FM98.1 장원극동 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승리입니다. 승리 두 글자 남겨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도 어둠을 이기고 빛을 주신 승리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위험에서 우리를 건지심에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보이는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다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주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하루를 사는 삶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소서. 나의 힘을 빼고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가장 먼저 전쟁을 분별하게 하소서. 나의 적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단정하지 말게 하소서. 진정한 적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승리를 기도하겠습니까? 잘못된 승리를 구하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전쟁이 있을 텐데요. 영적인 전쟁을 분별해서 사람을, 특히나 사랑하는 사람을 적으로 대하지 않기를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주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승리이고요.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승리 두 글자고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전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야겠죠.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주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승리입니다. 승리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한 겹줄, 두 겹줄, 세 겹줄이 되어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기억하고 우리도 그런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본문으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은 로마서 16장

중심으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평판은 어떠했으면 좋겠는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의 사람으로 지금 평가받고 인식되고 계십니까? 함께 공간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들께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고 어떤 사람으로 나를 평가받는가 기억되는가 이런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아내는 나를 어떤 남편으로 생각하는지, 내 남편은 나를 어떤 아내로 생각하는지, 내 자녀들은 우리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부모님은 나를 어떤 자녀로 생각하는지,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나의 자아가 어떤 정체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외부의 평판이나 평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거나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고 말할까? 나에 대해 묻는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맨 마지막 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언급하며 추천하고 천거하고 문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이때가 AD 약 57년경. 아직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은 이로부터 3년 뒤 AD 60년경 처음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 가기 3년 전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로마서이고 이 로마서 편지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으로 개인적인 바울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용이 로마서 1장 10절과 11절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간단하게 설명하면 내가 로마에 가기를 소망한다. 11절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보고 싶다는 겁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두 구절을 합치면 나는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가서 그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15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모습이 로마서의 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 이 두 번째 편지의 마지막 장에는 사도 바울이 무언하거나 안부를 전하는 인물이 무려 이름만 정확하게 기록된 33명 외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바울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이름, 잊혀질 수 없는 이름, 사도 바울의 생애와 사역 속에 오랫도록 가슴에 남아있는 바울의 사역 속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사람, 바울의 영혼과 가슴 속에 남아있는 사람, 바울의 기도에 들어있는 사람, 사역 속에 잊힐 수 없는 헌신과 충성을 다했던 사람, 바울이 생각만 해도 감사와 기쁨과 함께 그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는, 가슴 흐뭇하게 하는 그런 사람, 바울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 바울이 그리워하는 사람.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너희에게 추천하는 한 인물, 겐그레아 교회. 겐그레아는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테네와 고린도 시 사이, 현재 고린도 운하 바로 옆에 가까이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그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흔히 베베 집사라고 우리는 말하기도 하는데 자매가 있습니다. 2절 계속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호해 준 귀한 자매, 내가 잊을 수 없는 자매가 있어. 그 베베 자매를 너희에게 가거든 그를 영접하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반드시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사람과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사실 우리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깐만 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대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역사 속에 보면 대장금이라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는 한 줄 나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드라마가 돼요. 그것을 성경에 그대로 한번 도입해 보면 여기 한 줄로 돼 있는 이 베베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든다면 작가들은 상상력을, 이매지네이션을 동원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모두 기록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또 한번 보십시오. 3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 3절 4절에 계속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긴 브리스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라틴 표현입니다. 헬라 표현은 브리스길라이고 아굴라는 그대로. 이 부부 어떤 사람입니까? 계속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목을 대신하여 내놓을 만큼 목숨을 내놓은 부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감사하는 부부가 여기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계십니까? 계속했어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은 무엇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예배처소로, 모임의 장소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집으로. 얼마나 헌신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내놓았고 그들은 이방인 모든 교회들에게도 칭송을 받고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자기 집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이들 부부 바울에게 잊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5절 하반절,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그에게 문안,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는요?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믿은, 다시 말하면 아시아의 첫 번 그리스도인이 에베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6절, 너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 이를테면 이런 한 구절이 10부작, 20부작으로 그의 많이 수고한 내용을 드라마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7절, 바울의 친척이요 바울과 함께 옥고를 치른 안드로니고. 이야기입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갔던 사람 안드로니고, 그리고 유니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문안.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무슨 말이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지만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매가 있었고 형제가 있었고 그중에 특히 바울과 함께 한때는 감옥에도 갔던 사람이 지금은 어디에? 로마에 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안드로니고 유니아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긴 설명을 이 짧은 시간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됩니다. 계속됩니다. 8절,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어떤 일에 인정함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주님 안에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 잘 보십시오. 계속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8절 주 안에서, 9절 그리스도 안에서,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11절 바울의 친척이들,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계속해서 그들 모두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세상에도 수많은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희생하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아니 세상에 그들의 선한 마음으로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오.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나는 주님 안에서, 나는 교회 안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지금 일컬어지고 있는가, 인식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친척 헤롯

헤롯이온 나귀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 나귀수의 가족 중 어떤 사람? 주 안에 있는 자. 나귀수의 가족 가운데 주님 안에도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12절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드루베나 드루보사. 드루 돌림이죠. 아마 형제 한 가족이 아닐까 이랬어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벗이 수고한 사람 있고 많이 수고한 사람 있고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 이름을 다 넣으세요. 아, 나는 여기에 들어가겠고 어쩌면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거기에 이름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다. 계속됩니다.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와 우리 친형제로의 루포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루포가 그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바울에게는 마치 어머니 같은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루포의 어머니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14절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아마 교회 안에 있는 동아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남전도회 여전도회 같은 소그룹 모임 구역 모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빌롬로고와 율리아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하라. 그들 말씀드리면 그 교회 내에 거룩한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가 로마 교회에 있었다는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서양인들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만날 때 이렇게 하면 얼굴을 갖다 대고 어린아이에게는 직접 입을 맞추고 깊은 그들의 사랑의 교제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지나 볼까요? 21절입니다. 16장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교와 야손과 소바드가 너희에게 문안. 지금까지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베베에게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을 대. 그런데 지금은 바울과 함께 바울의 3차 전도여행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지역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몇 시간씩 이야기해야 될 내용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22절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오도 로마서는 바울이 직접 쓴 편지가 아니라 드디오에게 받아 적어 어쩌면 내가 이렇게 써 그 드디오가 대필을 한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말합니다.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나와 온 교회를 바울의 고린도 사역과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 이 성에 고린도 성의 재무관 고린도 성의 재정을 맡은 이를테면 재무장관 정도 되겠죠. 회계를 맡은 책임자가 될 수 있겠죠. 그 사람 이름이 에라스도입니다.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함께 있는 사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을 전합니다. 나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문안을 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까 16절 뒤에 나오는 17절로 가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문안받는 사람, 좋은 이미지의 사람, 평판 좋은 사람, 기억에 남는 사람, 잊혀지지 않는 사람, 선한 마음으로 바울의 가슴 속에, 심장 속에 남아있는 사람 외에 경계해야 될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배운 바를 거슬러 말씀대로 배운 대로 성경대로 살지 않고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기 거스른다는 원어의 표현이 반대로 하다, 대항하다, 대적하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조금 거슬려요. 우리 집에 지금 조금 거슬려요. 그러면 그 말씀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의 특징은 계속 나옵니다.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배만 섬기나니. 자기들의 배. 요새 말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내 사업, 내가 돈 버는 거, 내가 하는 일, 그 일만 잘 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와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형제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내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 일 하기 위해서, 내 이름 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내에도 있습니다. 이들을 경계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만 자기들의 배만 승진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라. 성도들에게 와서 마음 착한 사람,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들에게 돈을 빼앗아가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런 사람.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자. 악한 데는 미련하게, 선한 일에는 지혜롭게. 사랑하는 성도들, 이 편지의 내용처럼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이런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갔지만 KT 데이비스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KT 데이비스는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 위치한 부유하고 아주 능력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학생회장과 홈커밍 퀸을 지냈고 그 학교 출신으로 가장 멋지고 근사한 여성으로 뽑혔다는 겁니다. 이미 고3 졸업할 때 연인도 있었습니다. 대학 진학과 안정된 미래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넉넉한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6년 18살 나이에 성탄절 단기 선교를 통해 처음 우간다를 방문하면서 그녀의 인생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KT는 우간다 사람들의 삶과 문화, 특히 가난과 질병 속에서 살아가는 어린아이들의 현실을 보면서 깊은 충격과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처음부터 우간다에 평생 머무를 생각을 가졌던 것이 아닌 KT는 일정 기간 봉사한 뒤 미국으로 돌아가 대학에 진학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간다에서 만난 사람들과 아이들의 모습에 쉽게 잊히지 않았고 그녀는 다시 우간다로 돌아가 1년 동안 유치원 교사로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정은 당시 주변 사람들이 예상했던 평범하고 안정적인 인생의 길과는 전혀 다른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KT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꾼 사건은 5살 난 우간다 어린이 스코비아와 만남이었습니다. KT는 스코비아를 잠시 돌보게 되었고 아이와 가까이 지내던 어느 날 스코비아가 조심스럽게 KT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단순한 어린아이의 이 물음에 KT에게는 매우 깊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 어린 스코비아는 안정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보호자와 사랑을 베풀어줄 엄마를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KT는 그 질문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인생 계획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KT는 자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린 나이에 여러 아이를 책임질 능력이 충분한 사람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며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저죠? KT는 큰 부담과 많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간다의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로 부르신다고 믿었고 결국 미국으로 돌아가 대학에 진학하려던 계획을 내려놓았습니다. KT는 우간다에 머물며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아이를 돕는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하나 둘 그녀의 비좁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KT 집에 온 어린아이들은 가난과 질병, 부모의 죽음이나 가정의 해체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KT는 그들을 단순히 돕는 대상에서 후원자로 대하지 않고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우간다 어린아이들의 엄마가 되었고 결국 13명의 딸을 입양했습니다. 어린 엄마였던 KT는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자주 경험했고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일, 매일의 식사와 교육, 질병, 치료, 생활비, 법적 절차, 정서적인 상처를 돌보는 일, 어느 것 하나도 쉬운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KT는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아이들만 돌보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에 다니고 싶어 하지만 학비가 없는 아이들, 교복을 주고 학용품을 주었습니다. 교육받지 못하는 어린이들, 식량과 의료가 부족한 어린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사랑의 손길을 그가 펼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펴나갔습니다. 이후 결혼하여 남편 벤지와 함께 여전히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현재 38살의 KT는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우간다에 살아가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KT는 자신의 겪은 경험을 블로그와 책으로 기록했습니다. 그 책이 영어원서 Kisses from KT라고 하는 한국어판으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책으로 2012년에 발췌했습니다. 이 책에서 KT는 자신을 대단한 영웅으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자주 두려워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으며 아이들의 고통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며 울며 지났던 세월들을 적나라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자신 앞에 놓인 한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KT가 실제로 경험했던 실화를 담은 Kisses from KT, 엄마라고 불러도 되어라는 책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0: 케이트는 자신의 능력이 충분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이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었습니다. 가슴에 들려오는 가느다란 주님의 음성에 대한 작은 응답이 한 가정과 수많은 나이의 삶을 바꾸었고 교육과 의료를 돕는 사역으로 확장되었으며 성경적 높은 가치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의 횃불이 되었던 겁니다. 케이티는 아프리카 우간다 현지에 맞닥뜨린 문제를 돕기 위해 2008년 아마지마 미니스트리, 소위 말하는 원어로 우간다 현지 언어인 루간다어로 진리라는 뜻의 단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마지마의 후원 프로그램은 과와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돕고 음식과 의약품, 학용품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무조건 외국으로 데려오기보다는 가능한 경우 우간다의 가족과 함께 친척, 지역사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방향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 아이를 돕는 일을 넘어 그 아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를 함께 회복하려는 접근이었습니다. KT는 또한 독신 엄마와 가난한 가정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단순히 필요한 물건을 나누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교육과 직업, 의료와 공동체의 회복을 통해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 데이비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점입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도움은 자립과 공동체의 회복을 함께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네 번째, 진정한 섬김은 도움받는 사람을 영원히 의존하지 않게, 영원히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존엄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을 지향했나. 마지막으로 KT의 이야기는 믿음이 추상적인 생각에서 머물지 않고 삶의 선택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기도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만 아멘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인이 살아가야 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사람들, 로마서 심지어 언급된 사람들은 감상적인 입술에만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사람들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가 수원에서 대한민국에서 경계를 초월해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의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P!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주 은평교회 김범택 목사님입니다.
1: 지금까지 이 나라 이민족과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실 여호와이레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

여기 이 시대 영적 광야를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홍해의 한물에서 애굽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과 마라의 쓴물이 마른 막대기로 단물이 된 것처럼 마른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생수되심과 땅의 곡식이 아닌 하늘의 만나가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이 나라 이민족의 구원이 되게 하옵소서. 파지 않는 샘물을 마시게 하시고 심지 않는 곡식을 먹게 하셨고 짓지 않는 집에서 안식을 주신 은혜와 평강이 이 나라 이민족에게 임하게 하심을 믿으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FM98.1 진주 FM92.5MHz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연이나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남겨주시고요. 오늘 출석 단어,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승리입니다. 승리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고요. 출석 선물 추첨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유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승리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으로 올려드린 기도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진정한 적이 누구인지 알고 영적인 전쟁을 분별하며 나아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승리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이게 얼마만인가요?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는 찬양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1: 라떼 찬양.
0: 은혜로운 찬양, 또 잊고 지냈던 찬양들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라떼 찬양은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제목과 함께 짧은 사연이라도 꼭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마산 평안교회 조호영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네. 여름 잘 보내셨어요?
1: 막 너무 더워가지고 네. 살이 좀 빠지는 줄 알았는데 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0: 신기한 게 네. 전혀 안 빠지던데요.
1: 땀은 많이 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걸 대비해가지고 열심히 먹어야 되겠다. 체력을 길러야 되겠다 하니까 많이 먹은 것 같아요.
0: 저는 또 그렇지는 않았는데도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걸 보고 네. 여름과 지방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 우리가 지방에 살잖아요.
0: 네. 우사님, 이렇게 여름 휴가를 잘 보내고 네. 처음 맞이하는 이 시간 어떤 찬양 준비하셨는지 퀴즈로 만나볼까요?
1: 네, 제가 이 더운 여름에 사실은 움직이기도 좀 귀찮잖아요. 네. 어디 밖에 누구 만나자 하면 뭐 좀 시원하면 만나자 하고 이렇게 이제 미루기도 하는데 네. 우리가 또 미루면 안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늘 나아가는 것은 절대로 멈출 수 없죠. 미뤄서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라떼 찬양을 우리 찬송가 분류 중에 분투와 승리에 해당하는 찬송

0: 선정을 했습니다.
1: 아직 덥긴 한데 예. 계속 분투해야 되는 겁니다.
0: 이열치열입니다. 예. 더워도 나가야 되죠.
1: 아멘.
0: 예.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어디를 향해 갑니다. 요거를 이제 맞추셔야 돼요.
1: 어디를 향해 가는 예. 성도다. 예. 이것이 제목이군요.
0: 그렇죠. 어디를 향해서 가는 성도들이 늘 치루어야 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신앙의 여정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감화하신다는 그 사실이 큰 위로가 되죠.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1: 네.
0: 어디를 향해 가는 길에 장애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앞으로 나가면 모든 천사들이 영접하기 위해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다는 내용.
1: 제가, 결론은 예. 그곳에 다다르려면 네. 힘들다 이건 거죠.
0: 힘들죠. 힘들지만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 길을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결승선에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맞이하는 그 천사들이 서 있다.
1: 아멘.
0: 그 내용입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이 네. 찬송가 길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그래서인지 제목도 깁니다.
0: 그렇죠.
1: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이곳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이렇게 외치는 것 네. 같아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향해 늘 나아가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바로 이곳이어야 하죠. 네. 아니, 너무 네. 단어를 지금 숨기고 있으니까.
1: 근데 이게 예. 두 가지를 다 맞다 해줘도 되는 거죠, 목사님?
0: 네.
1: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그 찬송 지금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자, 목사님과 여름 휴가를 잘 보내고 와서 처음 만난 찬송가 정답이 뭔가요?
1: 정답은 찬송가 359장이고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0: 네, 바로 그 정답이었는데 천국이라고 해도
1: 그렇죠.
0: 제가 정답으로 해드리긴 네.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이라고 보내셨어요.
1: 천국이라는 단어가 익숙합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제가 천성은 철로역정에서 본 것 같아요.
1: 아,
0: 책에서, 고전에서.
1: 고전적이십니다. 네.
0: 자, 이렇게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만나봤고요. 지난 여름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신청해 주신 곡들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1: 네.
0: 그 가운데 첫 번째 신청 찬양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2100님이 보내주셨는데

0: 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1: 와, 너무나 잘 아는 곡이죠.
0: 예, 이 부르의 명곡이 아닐까. 예, 사실 이 찬양이 나온 지가 꽤 됐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도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한 곡입니다.
1: 네, 주만 바라볼지라. 네. 2100님께서 네.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늘에서 전해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0: 그렇죠.
1: 띄워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0: 주만 바라볼지라 만나봤습니다. 또 여러분이 신청한 곡 가운데에서 선정을 했는데요. 두 곡을 한 번에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1: 네. 먼저 9277님이 보내주셨는데요. 감사 위에 감사. 아,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동안 이 감사 위에 감사는 늘 있어야겠죠.
0: 아멘.
1: 네, 오늘도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0: 아니 근데 저는 이 찬양 네. 들을 때마다 민호기 목사님이 정말 대단한 게 그냥 감사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어라. 이런 그렇죠.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1: 네. 이게 위에 이렇게 쌓이는 느낌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무게가 확 늘어나는 거죠. 그만큼 감사의 어떤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0: 네. 다음은 또 어떤 찬양인가요? 네.
1: 1457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이더라고요.
0: 네. 네. 이 찬송가는 워낙 많이 알고 계신 찬송가고 네, 제가 그렇죠. 그때 목사님께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저는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있을 때 없는 자 아. 이 부분에서
1: 아 맞아요. 우리 저번에 이거
0: 한송은 농담이 다루면서. 아니고
1: 네, 네. 맞아요. 네.
0: 있을 때 없는 자를 왜 구원을 해주셨는지 너무나 감사하다. 그 부분에서 항상 눈물이 나거든요.
1: 쓸데 없는 자라고 지금도 생각합니까?
0: 네.
1: 아 그래요?
0: 그래서 뭐 주님으로 네. 인해서 제가 쓸모 있는 자가 된 거죠.
1: 그렇죠. 지금은 쓸모 있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바꿔 주셨죠.
0: 네, 네.
1: 아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래서 9277님의 신청 찬양 감사 위에 감사, 1457님의 신청 찬송 아 하나님의 은혜로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0: 라떼 찬양 오늘은요. 네 곡을 만나봤어요.
1: 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주만 바라볼지라 감사 위에 감사 아 하나님의 은혜로
0: 입니다. 네. 자, 이 네 곡을 어떻게 또 요약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목사님.
1: 아, 이게 많기 때문에 네. 정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0: 네.
1: 의외로 쉽습니다.
0: 아, 예. 기대됩니다.
1: 이게 연결을 잘하면 됩니다.
0: 그동안 정말 많이 기다렸을 텐데요. 목사님의 한 줄 요약.
1: 네. 예, 약간 긴장도 되고 부담도 되지만 예,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위에 감사로 주만 바라보며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와.
1: 네. 연결을 잘하면 됩니다.
0: 이야, 정말. 그거만 딱 외우면은 이 네 개의 찬양을 네,
1: 다 들어있죠.
0: 네, 예.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네요.
1: 네.
0: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목사님 감사드리면서 다음 주에 뵐게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마산평안교회 조호영 목사였습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 승리 두 글자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승리 두 글자를 오늘 오전 8시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세요.

시편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새벽마다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거문고와 하프, 장엄한 현악기 소리에 맞춰 주님의 성실하심을 밤새 노래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복되게 하셨으니 주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내가 기뻐 소리칩니다. 하나님 주께서 행하신 일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참으로 깊습니다. 우둔한 자들은

주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결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잡초처럼 일어나고 악한 남녀가 세상을 차지해도 주께서 그들을 베어 넘어뜨리시고 단번에 끝장내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지극히 높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원수들을 보소서. 주님의 원수들을 보소서. 모두 망했습니다. 악의 하수인들이 바람결에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나를 돌진하는 들소처럼 강하게 하시고 축제 행렬로 영예롭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책잡는 자들이 쓰러지던 모습,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도망치던 모습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주께서 하신 약속의 음성 내 귀에 가득합니다. 선한 이들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우뚝 솟으리라.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안뜰에 옮겨 심었으니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자라리라. 늙어서도 늘 푸르며 진액이 넘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 그분은 나의 산, 크고 거룩한 산. 하나님은 위엄을 두르시고 다스리시는 왕. 하나님은 위엄을 두르시고 능력을 떨치시는 분. 세계는 굳건히 서서 흔들림이 없고 주님의 보좌는 한결같이 견고하니 주님은 영원하신 분. 하나님, 바다에 폭풍이 일어납니다. 폭풍이 사납게 으르댑니다. 폭풍의 우레 같은 파도가 일렁입니다. 사나운 폭풍보다 강하시고 폭풍이 일으킨 파도보다 강력하신 하나님, 어미로우신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서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늘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주님의 궁전의 법도로 자리 잡으니 마지막 때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 악을 끝장내소서. 복수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진면목을 드러내소서. 세상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일어나소서. 거만한 자들을 엄벌에 처하소서. 하나님, 악인이 사람을 죽이고도 무사하다니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렵니까? 저들이 거드름 피우고 으스대며 자신들의 범행을 자랑스레 떠벌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주님의 백성을 짓밟고 주님의 소중한 백성을 착취하고 학대합니다. 누구든지 거치적거리면 제거하고 쓸모가 없어지면 살해합니다. 저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지 않아. 야곱의 하나님은 점심 드시러 가셨어. 더 메시지 지금까지 시편 92편에서 94편 7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0: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1: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고신대학교 원목실 김영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요즘 뉴스에서 접하는 인간의 잔인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은 잔혹한 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19장의 소돔성을 그대로 떠올리게 합니다. 기브아는

0: 이스라엘 땅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동성애로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들이었습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배를 잃으면 가치관을 잃고 가치관을 잃으면 인간성도 잃게 되고 거룩함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문화와 문명은 결국 인간을 파괴합니다. 충격적인 장면은 우리가 듣지 아니함으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입니다. 레위 사람은 자신의 첩을 붙잡아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억지로 첩을 끌어내었다. 그는 첩의 고통보다 자신의 안전이 먼저였습니다. 죄는 사람을 자기중심적으로 만듭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구처럼 이용합니다. 본문에는 악한 기브아 사람들 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종교 지도자였지만 첩을 소유했고 진정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 편에 서 계십니다. 교회는 약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곳이 아니라 보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레위 사람은 첩의 시신을 12토막 내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냅니다. 참혹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이 죄를 직면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도시의 죄는 결국 한 민족 전체를 흔듭니다. 한 사람의 타락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덮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가 죄를 외면하지 말고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도록 만듭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이 본문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어둠은 결국 왕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기브아에서는 한 여인이 버려졌지만 골고다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골고다에서는 죄 없으신 예수께서 인류의 모든 사악함을 대신 지고 죽어주셨습니다. 사사기는 인간의 실패를 보여주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절망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불편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세상의 가치관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악한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가? 나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사사기의 마지막은 혼란스럽지만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고신대학교 원목실 김영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990-6084 지역번호 051-990-6084번 고신대학교 원목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마산생활교회를 섬기는 김일용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누군가가 당신을 상처 주었습니까?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힘입니다. 용서는 당신 자신을 구원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더라도 용서하려는 마음으로 한 발씩 나아가십시오. 그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말씀으로 상황을 읽고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고 용감하게 손을 내미세요. 용서의 능력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0: 예수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저는 현재 그 창원 한길교회 김민태 장로고요. 또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창원남중고등학교 이사장으로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2: 창원 극동방송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1: 극동방송국에서는 그 설명을 하자면 아주 역사가 오래고 긴데, 극동방송국이 처음에 설립될 당시에 초창기에 함께 이렇게 설립에 관여했던 네 분 중에 한 명이고요. 그때로부터 이제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자리를 지켜온 것이 30년 세월입니다.
2: 30년의 시간 동안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으신가요?
1: 그 아무래도 이제 그 30년 전에는 우리 경남의 그 보급률이 4 내지 5%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극동방송국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그 긴요한 일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극동방송국을 이렇게 경남에 세워야 되겠다고 그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중앙사와 이제 연결을 하면서 오고 가고 하면서 그 안에 이제 많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을 했고, 또 그렇게 저 일을 저 시작함으로 인해 가지고

0: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럴 때도 그때 당시에 이제 기도회가 또 구성이 되었어요. 기도회가 구성이 되어지고 또 떠드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여러 가지 이제 기쁘고 이제 즐거운 일들은 결국 그거죠. 방송국에 관여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하고 기쁘고 또 특히 더욱더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사람을 그 하나님께 써주셨다. 예, 그래서 함께 이 일에 동역하게 되셨다 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영광이고 감사의 제목이고 또 그때 당시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제가 그리워요. 예, 그 이제 네 분이 이제 같이 했었는데 두 분은 이제 자꾸 하셨고 한 분은 서울 가 계시고 지금 이제 나만 혼자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과정들 거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셨는데 하여튼 전 과정이 저에게는 큰 추억이었고 네.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들이 극동 방송국을 설립을 하면서 했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그때 당시 이제 정관을 만들고 운영위원들을 구성을 하면서 우리가 초창기에 이렇게 관여를 했다고 해서 어떤 그 기득권을 가지고 앞장서지 말자. 이것만 하고 우리는 물러서자. 도와주고 후원하자. 지원하자. 예,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럼 지금 이제 돌아보니까 그 약속은 제가 지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셨고, 특별히 이제 그 다른 지사에도 그 구성이 되어 있지만, 운영위원회라든지, 또 목회자 자문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또 전파 선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파 선교사를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깨미 군단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예, 깨미 군단. 이분들이 정말 그 지대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분들과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한다는 이 자체가 제가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됩니다.
1: 창원 극동방송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0: 그건 이제 뭐 딱 하나죠. 우리 극동방송의 이제 모토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표에도 나와 있듯이 복음 전파 70년, 경남 30년, 그리고 영원히. 예, 그래서 영원히 가기를 원하죠. 예, 영원히 가면서 또 그 안에 또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기간들로 삼고 싶다 하는 것이 앞으로 제 목표입니다. 전파 70년, 경남 30년, 그리고 영원히 화이팅!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사만교회,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목사님과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058-7800

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솔로탈출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8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8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선착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에피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부산 영락교회 윤성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축복의 문을 열고 불행의 문을 닫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헬렌 켈러가 어느 날 숲속을 다녀온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숲속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물었더니 그 친구는 특별하게 본 것이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장애인인데 두 눈을 뜨고 두 귀를 가지고 입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별히 본 것도 없고 특별히 들은 것도 없다. 할 말조차 없다.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3일 동안 볼 수가 있다고 하면 나는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느끼겠다 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이런 제목의 글을 1933년 1월호 애틀랜틱 먼스리에 발표했습니다. 이 글은 당시 경제공황 후유증에 허덕이고 있던 미국 사람들을 잔잔히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이 글을 20세기 최고의 수필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책에 대한 전체는 모르지만 우리 요약하면 여러분들이 주부 앞에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렌 켈러는 생후 19개월 때 열병에 걸려서 시각과 청력과 말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되지 않는 버려진 아이였으나 설리번 선생님의 끈질긴 노력으로 점자를 글로 배우고 성대의 떨림으로 언어를 전달해서 하버드대학교 레드크리프트 대학을 졸업하고 인문학 박사와 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평생 명아 복지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헬렌 켈리는 3일 동안만 본다면이라는 책에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3일 동안만이라도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신다면 나는 눈을 뜨는 첫 순간 나를 가르쳐주신 슬리반 선생님의 그 인자한 얼굴 모습, 그의 끈질긴 사랑의 힘, 그의 성실한 성품들과 나를 아껴주던 친구들의 그 모습을 깊이 그리고 똑똑하게 내 마음에 새겨놓겠다. 그리고 녹음이 우거진 산과 들을 산책하며 자연의 신비를 만끽하고 하루를 보내겠다. 둘째 날에는 박물관으로 먼저 달려가서 역사의 작품들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가 어떤 발자취로 걸어왔는가를 살펴보고 미술관으로 달려가서 내 손끝으로 알 수 없었던 색깔의 신비, 색깔들이 어우러졌을 때의 그 조화를 감상하고 싶다. 셋째 날 마지막 날에는 힘차게 솟아오르는 아침 햇살과 함께 일어나 바쁘게 출근하는 군중들의 그 모습과 거미줄처럼 줄지어 질주하는 자동차들의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극장으로 막 뛰어들어가 명병원이나 오페라 가수들의 노래와 우아한 동작들, 내가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그 아름다운 동작들을 감상하고 해가 질 무렵 아름다운 네온사인 속에 파묻힌 고층 건물들을 쳐다보면서 집으로 돌아오겠다. 이러다가 어느덧 시간은 흘러 3일이 다 지나가고 다시 영원의 암흑 속으로 나의 눈이 감겨질 때 나는 이 3일 동안 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에게 소중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고요히 눈을 감겠다. 자, 여러분들 헬렌 켈러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일상 가운데 보고 듣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면서 그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보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 듣고 말하고 산다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임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헬렌 켈러는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말할 수 있는 입을 가지고 있으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감사를 훈련해서 감사의 사람이 되어버려서 건드리면 감사, 어떤 환경에서라도 감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감사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그는 주전 BC 605년경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세 번 침공하는데 첫 번째 그 침공 때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20년 뒤에 나라가 이제 완전히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데 가가지고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그는 아주 젊은 나이에 총리까지 이렇게 발탁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한 66년쯤 되어졌을 그때에는 그는 이미 나라가 바벨론 나라가 이 페르시아에 넘어가는 이런 이 격변의 시기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도 총리로 있었고 나중에 이제 나라가 망해서 페르시아로 갔는데도 그때도 이 다니엘은 총리로 재직할 수 있는 참 이는 역사상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때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아마 그가 포로로 잡혀갈 때가 16, 17세, 20살 못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요 그가 80세가 넘었으니까 한 60몇 년, 66년 정도 이렇게 총리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페르시아의 총리였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가 고관 120명, 지금 말하면 도지사입니다. 도지사 120도를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그 도시를, 도를 다스리게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서 3명의 총리를 세워가지고 120도를 다스리겠습니다. 다니엘은 총리로서도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자, 저거 없애버려야겠다. 저 사람 있는 한 우리가 지금 길을 못 세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인가. 그렇게 연구를 하다가 아, 다른 데는 흠이 없으니까 그가 기도하는 저 모습을 가지고 긁어 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왕을 설득했습니다. 왕이여,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한다든지 또 예배한다든지 이러면은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가지고 왕만이 우리나라의 이 왕이고 신이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왕권이 튼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생각하니까 그 말은 맞거든요. 그러면 변하지 못할 이런 이 도장을 쳐가지고 조세를 내려서 온 나라에다가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읽었던 우리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어떻게 하면 사자굴에 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그걸 알고도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할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하면 사자굴에 안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안 죽을 수 있습니까? 한 달 동안 기도 안 하면 됩니다. 한 달 뒤에 하면 됩니다. 2층에 올라가서 기도 안 하고 지하실에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 살 수 있습니다. 2층에 창문을 열지 아니하고 창문을 닫아버리고 기도하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참 미련하게도 오늘 왕 외에는 어떤 신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2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융통적인 음사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이대로 기도하면 사자의 밥이 됩니다. 내 최후를 사자의 밥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왜 다니엘은 사자의 밥이 되는 죽음 앞에서라도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자의 밥이 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죽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를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이유는 감사한 이유는 뭐라고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뭐에서요? 믿음이었더라. 자기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금까지 다니엘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곳에서 건져주시고 기적을 베풀어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더 좋은 것을 이루고 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닥치는 이 위기도 이는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연결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다니엘이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계속되는 이 반전은 죽음의 위기가 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여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셨습니다. 복된 이런 축복을 주었습니다. 불신 왕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막 찬양하고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은 백성들에게 설파를 했습니다. 이 장에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꿈인데 그만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어젯밤에 아주 중요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꿈 이야기하고 그 꿈을 나에게 해석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신하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여 아, 어느 사람이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고 꿈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만약에 내 꾼 꿈을 이야기하지 못하면 너는 지금까지 가짜야. 그러니까 만약에 꿈을 이야기하지 못하면 다 너희들 죽여버려. 그래도 죽이라고 지금 그것까지 하달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에 가서 그의 꿈에 대한 해석을 쭉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다니엘은 17, 18세에 뭐 잡혀왔는데 한 2년 뒤에 그가 지금 발탁되었거든요. 그러니까 20살로 채 안 돼. 그 노예라 노예. 다른 나라에 데려왔던 그런 이 노예라 그 어린 이 노예 앞에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했어요. 엎드려 절을 하고.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종류로 삼아 주었습니다. 하, 이름을 보세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서 절하고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리고 높은 종류까지 앉아 주었습니다. 3장에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다가 어디 들어갔냐? 저 풀물에 들어가. 그것도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물에 들어가는데 풀물에 던진 사람은 바깥에 다 죽었어. 그런데 안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살아 나오도록 하나님은 보호해 주었습니다.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냐고 살아 나오도록 지켜주고 구원하신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보았거든, 믿었거든. 아, 네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번에 닥친 이 어려움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절망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살아나온 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다니엘서 3장 28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은혜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하더라. 아멘. 하,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이 고백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 사건도 하나님이 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더 좋은 일들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런 그 절망 가운데서 감사하고 찬송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되는 것도 죽는 것도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지켜주셔서 살아나올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던져넣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그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이번에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오늘 이 믿음만 있으면 어떤 가운데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저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반드시 어려운 관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올 때도 절망이 온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데리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감사는 구원해 주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총리만 해도 60년을 넘게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총리뿐만 아니라 나라를 페르시아로 바뀌었는데도 총리직을 계속했습니다. 이러면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하면 피비린 나는 숙청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총리로 있다가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발탁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유능하고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정치가들이 다니엘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을 제거할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이것 아니고는 다른 뭐 흠이 없어. 다니엘은 계속 기도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 주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줄 알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이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환자들을 고쳐주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저 감사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그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감사하지 않았는데 찰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감사하지 않았던 9명의 그 심리를 잘 이렇게 추론을 해놓았습니다. 왜 첫 번째 사람은 감사하지 않았을까? 병이 진짜 나았나 그 제사장에 한번 가보다가 시간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병이 낫기는 했지만 과연 이것이 진짜 나은 것인가? 또 도지지는 않을 것인가? 좀 기다려보다가 해야지. 그래서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천천히 예수님 찾아가서 감사해야지. 목욕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옷도 갈아입고 또 이렇게 가족도 만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만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보니 나병이 아니었던 것 아닌가. 오진을 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감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약간 나은 정도이지만 속에는 아직도 이 나병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제사장에 가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확인하다가 그만 감사의 시기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특별하게 애쓴 것이 없어. 뭐 말 한마디 그저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 말 했는데 별것 아니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같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이것은 라피

들도 할 수 있는 일인데 뭐 특별하게 감사할 필요가 있겠는가. 아홉 번째는 사실 나는 이미 회복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뿐이다. 이래가지고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열 번째 환자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생각해서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와서 엎드려 주님 앞에 예비함, 경비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 하는, 그리고 감사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환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에는 두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육신적인 구원, 물질적인 구원, 우리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이런 구원이 하나 있고, 하나는 영적인 구원, 천국 가는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구원이 있는데, 이 나환자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질병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열 명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17절에서 17장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는 이 말씀은, 이는 질병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구원하고 영적인 구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그런 이 차이가 있는데, 육적인 구원,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얻을 때요, 감사했을 때, 감사하면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육신적인 것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면 더 좋은 영적인 구원도 주시고 우리가 더 필요한 것도 우리에게 더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적인 구원에 감사했더니 영적인 구원까지 받게 되어졌는데, 그런 구원을 받은 우리는 유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죽음 앞에서라도 감사했습니다. 구원뿐만 아니고 살아날 뿐만 아니고 그의 정적들, 가족들과 함께 다 사자굴에 던져져서 그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뼈를 다 으스러져서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왕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가장 높은 이런 이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 사실을 보았던 이 왕이 뭐라고 했는지 정말 감격스러운 이런 이 고백을 왕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다니엘서 6장 20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덩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여 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맹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이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저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수려 들었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이 고백입니까? 이 고백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이런 이 덤으로서의 복을 우리 감사하면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풍랑 가운데서도 감사하면 구원뿐만 아니고 더 감사할 거리를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73장 2절은 참 좋은 그런 가사입니다. 우리가 좀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0: 풍랑 때문에도 감사하면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더 잘 되도록, 더 감사거리를 더 우리에게 생기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었습니다. 죽음의 입, 고통의 입을 막아주었습니다. 정적들의 악한 계획을 다 잠잠하게 했습니다. 감사하면 죽음의 문이, 고통의 문이 닫혀지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풍랑이 어떤 풍랑입니까? 그 어떤 풍랑이라도 이 풍랑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으로 인하여서 더 빨리 가고 큰 감사가 더 큰 감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무속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을 쳐준다든지 구슬하고 받는 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한번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우리는 감사를 할 수도 없고 감사하면 안 된다고 하더랍니다. 그럼 왜 감사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감사하면 귀신이 도망쳐버린다고 하더랍니다. 귀신이 도망가면 점도 칠 수 없고 굿도 안 돼요. 그래서 귀신을 붙들어 맬 수 있는 비결은 감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은 감사를 못하게 합니다. 귀신이 지배하는 세계,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는 감사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사막화가 확대해지면서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상의 4분의 1이 지금 사막화 되어가고 있다고 있는데 왜 사막화 되어가고 있는가? 비가 덜 내려. 이런 대기오염 등을 통해가지고 올라가야 할 수증기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냐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막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를 올려보내야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만약에 감사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적게 내려서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사막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 많이 해서 은혜 많이 받아서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다니엘의 감사를 본받아서 죽음 앞에서라도 감사하여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다니엘처럼 영광스러운 그를 통해서 불신자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이 다니엘의 감사생활을 본받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 영락교회 윤성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244-2501번 부산 영락교회나 055-269-9810

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98.1 진주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2: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암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환 목사 시무 새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릴 적 살던 동네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아, 저도 언젠가 가본 적이 있는데요. 참 이상합니다. 매일 다니던 골목은 그대로인데 그 골목이 이렇게 좁았었나 싶고 크게만 느껴졌었던 놀이터는 왜 그렇게나 작아 보이는지 내가 그만큼이나 컸구나 싶었습니다. 자, 같은 장소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는, 아니 그 장소를 보는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거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엔 어렵게 느꼈던 문제가 지금 보면 별거 아니고, 예전에 크게 느꼈던 상처가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고, 세상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바뀌면서 다르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러니 지금 힘든 일이 있어도 너무 절망하지 않을 것은, 지금은 크게 보이는 그 문제도 시간이 지나 성장한 눈으로 다시 보면 별것 아닌 일처럼 보일 거기 때문일 겁니다. 자, 우리는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난 만큼 세상도 다르게 보일 거예요. 여기는 뿜뿜 라디오. 저는 이건